산길 걷다 보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한다는 것. 그건 아마 같은 시간 같은 산길을 걷고 있다는 왠지 모를 동료의식 때문이겠죠. 우리들 역시 각자 하는 일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그래도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인생길이죠. 먼저 인사해주고 숨이 헉헉거리는 사람에겐 물 한 잔도 건네주고 쉬어갈 땐 오이도 나눠 먹으면서 산길 같듯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함께 걸어가시죠.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제약회사를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속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8월 5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양희은의 걸어요 였습니다. 어떤 길이든 혼자서만 걸으면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함께 걷다 보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훨씬 거뜬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하루 함께 걸어갈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저랑도 수다 떨면서 즐겁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6669님 사연이에요. 여기는 익산 웅포면 농장입니다. 오, 제가 왜 주현미 러브레터를 습관적으로 매일 듣게 되나 생각해보니 현미님의 긍정적인 모습과 칭찬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호 등 현미님이 하는 말이 힘이 돼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아, 뭐든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따라 해보는 거 저는 적극 네, 네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데요. 6669님 웅포면 농장이라 그랬는데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는지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아, 네. 김영식님 이태호의 간대요 글쎄 청해 주셨어요. 2054님 장민의 조약돌 사랑입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윤미라님 사연 주셨어요. 회사 사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어이구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출근한 시간은 정시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거든요. 사장님은 자신보다 늦게 출근한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고요.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현미님이 사장님이 너무 일찍 출근하신 거라고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어쩜 사장님은 그냥 솔직하게 10분 일찍 출근했으니까 일찍 출근하셨어요 라고 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윤미라님 너무 예민하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시 출근보다 10분 일찍 가는 거면 저는 아주 착실한 출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한번 제가 있잖아요 이런 말 해보고 싶어. 제가 있잖아요 은미라님. 주눅 들지 마세요. 근데 어디든 사장님은 일찍 출근하셔야 합니다. 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박종만님, 009님,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청해 주셨어요. 와우.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엄마의 노래라고 할까요? 네, 오랜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최명희님,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정해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최성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1989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이은상 시인의 가고파 노래와 가을이면 가고파 국화축제로 유명한 경남 마산에서 교통의경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교통센터 출입문이 열리더니 교통봉사 아르바이트를 나온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더군요. 그 순간 제 눈은 피부가 뽀얗고 보조개가 예쁜 키 작은 한 여학생에게 멈췄습니다. 다음날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그녀가 교통봉사를 하는 터미널 앞 횡단보도로 찾아갔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준비했던 말은 사라지고 엉뚱한 말만 나왔습니다. 저기 저 화물차 보이시죠? 1차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차선 위반이라 15,000원짜리 스티커 끊깁니다. 뜬금없이 지나가는 화물차를 가리키며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왔고요. 그러자 그녀는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데이트 신청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는 며칠 후 다시 데이트 신청에 성공했고 우리는 사귀게 되었지요. 34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서울에서 그녀는 마산에서 각자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그 시절 우리를 이어준 것은 공중전화였는데 당시 공중전화 3분 한 통화의 요금은 20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집에 있어라. 신호음이 울리고 드디어 익숙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마치 고단한 일상의 피로회복제 같았습니다. 그러다 금방 3분이 돼서 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서둘러 동전을 넣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성수야, 동전 많이 가져왔냐? 그녀가 물으면 저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오늘 월급 받아서 많이 들고 왔다 아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공중전화와 수백 통의 손편지는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결혼 30주년 진주 혼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청춘을 바쳐 군 복무를 했고 아내와 저를 만나게 해준 마산 동부경찰서에서 지금은 큰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여보, 지난 30년간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고 다음 생에도 터미널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나면 내 옆지기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큰 소리로 말할기다. 스키야, 억수로 사랑한대. 누군가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던 1989년의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녀가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으니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와, 그래도 인생. 오늘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최성수님이 제일 좋아한다고 신청해 주신 주현미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최성수님이요, 사연 끝에 아내분과 함께 가요 100년을 노래하다 제가 경남 함안군에서 공연했을 때 그 자리에도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뭐 정말 감사합니다. 객석에 두 분이 계셨군요. 와, 근데 사연이요, 마지막에 가서 저 정말 뭉클했잖아요. 아직도 첫눈에 반한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면서 최성수님과 아내분 숙희님의 결혼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두 분 손 꼭 잡고 아름다운 길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 봐요. 와, 네. 아주. 오늘 사연 주신 최성수님에겐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서

전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0562님 강민주의 오작교 노래 청해 주셨고 정태수님의 신청곡은 진성의 동전 인생입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8883님 사연이에요. 주현미님 안녕하세요. 오랜 애청자인데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60대 후반인데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합니다. 오늘도 점심 준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은 더운 공간 속에서 일을 하는 동료들과 열심히 점심 준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시간 점심 네, 준비할 시간이네요. 8883님. 이 작업 공간이 엄청 더울 텐데 또 하는 일도 불 앞에서 조리해야 되니까 더울 텐데 화이팅. 함께 듣고 계신 분들도 같이 화이팅.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윤창식님 홍삼 트리오의 기도 정해주셨고요. 7842님 김광석의 일어나 정해주셨어요. 오늘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입니다. 박미의 날 보러 와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가 달궈지면서 타이어 파손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등 차량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고장난 차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이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월릉 분기점에서 장안교 쪽으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후 일산 쪽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잠실대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리방향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휴가지로 향하는 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지체입니다. 용인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 부근에서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보니까 서정 부근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 최성수의 기쁜 우리 사랑은 함께 들었는데요. 백미숙님 신청해 주셨었죠. 네. 5153님께서는요. 서울에 있는 우리 형님하고 시부모님하고 우리 꼬물이들 물놀이 하려고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 왔어요. 아직은 이른 시간인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서둘러 자리 잡았네요. 바람 좋고 햇볕은 뜨겁고 물은 시원하고 올해는 우리 아버님께서도 물에 첨벙첨벙 하시는 모습에 더욱 행복하네요. 아, 가족이 네 함께 만리포 해수욕장으로 피서 가신 거네요. 좋아요. 그래도 물은 시원하군요. 아주 더울 것 같은데 날씨는 물놀이 잘 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정다운 추억의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 전복죽,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박재삼 시인의 매미 울음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한낮은 뒤숲에서 매미가 우네. 그 소리도 가지가지의 매미 울음. 먼 어린 날은 구름을 보아 마음대로 꽃이 되기도 하고 잎이 되기도 하고 친한 이웃 아이 얼굴이 되기도 하던 것을

오늘은 귀를 뜨고 마음을 뜨고 아 임의 말소리 믿어온 발소리 또는 대님 푸는 소리로까지 어여뻐 기뻐 그려낼 수 있는 명명한 매미가 오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요, 진검다리의 뭉게구름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박재삼 시인의 매미 울음에 함께 했는데요. 여름하늘의 구름은 진짜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이죠. 아, 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늘의 뭉게구름 바라보면 그 구름이 보고 싶은 사람 얼굴로 보일 때도 있는데요. 이 여름에 쨍쨍하고 명명한 매미 울음을 듣다 보면 그리운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소리까지도 구름에 그려낼 수 있다는 오늘의 시가 참 정겹습니다. 김상환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반갑습니다. 포도밭에 하우스 비닐이 찢어져 새들이 들어와 포도를 쪼아대서 마음이 상하네요. 비닐을 교체하고 나니 땀이 줄줄 흐릅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미님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 비닐 찢어진 틈에 어떻게 이렇게 새들은 알고 들어왔을까요? 참, 김상환님 그래도 빨리 조치를 취하셨나 봐요. 더우실 텐데 한숨 돌리시고요. 저는 활 전복죽 선물로 드릴게요. 9005님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노래 청해 주셨고, 노사연의 만남은 신동섭님, 조명희님 신청곡 주셨고, 임상철님, 2521님께서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쭉 이어드립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440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우리 손자가 방학이라 저도 방학입니다. 오, 화팅 화팅. 너무 신나네요. 러브레터 들으며 에어컨 앞에 누워있습니다. 아유 제일 좋은 거죠.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을까요? 아 누워있는 게 전 정말 편해요. 평화롭고. 네. 4405님 방학 동안 푹 쉬시기 바랍니다. 많이 누워 계시고요. 컨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8554님께서는요. 현미님 저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사찰에 큰아들과 함께 1박 2일로 템플스테이 다녀왔어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한방에서 잠도 자고 지는 석양도 보며 못 나누었던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며 단둘만의 행복한 이틀을 보냈답니다. 사찰에 들어가기 전에 고성에서 유명한 막국수를 먹었고요. 템플스테이 끝난 후에도 또 막국수 먹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시원한 파도를 보며 해변도 걷고 왔는데 오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네요. 잘하셨어요. 근데 아드님 참 효자네요. 와 네 근데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자제분들 참 쉽지 않은데 아유 행복하셨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시간 자주 가지세요.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6053님 이진관의 오늘처럼 신청곡 주셨고 권춘자님 김양의 우지마라 정해주셨죠. 오늘 들려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괜시리 설레는 세 글자. 바로 첫사랑이죠. 어쩌면 첫사랑과 사랑이 이루어져서 평생 함께하는 확률이 적어서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면 더 가슴이 아련해질 때도 많은데요. 사람들에게 첫사랑이 생각날 때는 언제냐는 질문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비가 오거나 첫눈이 내리거나 계절이 바뀔 때라는 대답이 5위였고요. 4위는 첫사랑과 관련된 노래가 나올 때, 3위는 누군가가 첫사랑과 똑같이 행동할 때, 오, 2위는 추억어린 장소에 갔을 때, 그리고 1위는 첫사랑과 닮은 사람을 봤을 때로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이런 대답을 한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첫사랑은 언제나 내 가슴속에 있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더 그립고 아련한 첫사랑.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를 설레게도 하고 괜시리 그리움에 젖게 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첫사랑에 대한 노래를 만나볼 건데요. 이 노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종류의 대답들 중에 추억 어린 장소, 바로 첫사랑과 함께했던 강을 바라보며 그리운 첫사랑을 떠올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로 여수정 씨의 첫사랑의 강인데요. 1974년 박춘석 작곡집에는 앞면은 홍세민 씨의 곡들이 담겨 있고 뒷면은 여수정 씨의 노래들이 실려 있는데요. 여수정 씨는 서구적인 얼굴의 미인으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나의 기타라는 앨범을 발매한 성량이 풍부한 가수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여수정 씨의 첫사랑의 강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9494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는 산업도시 구미이고 저는 65세 남성입니다. 날씨가 아침부터 너무 더워 아내와 가까운 계곡에 가서 좀 쉬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가뭄이 심해 물이 거의 없고 물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비가 좀 와서 이 무더위를 좀 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말이요. 그쵸. 구미, 네. 계곡, 어디 가까운 계곡으로 가셨는지요. 비가 안 내려서 계곡 물들이 많이 줄었죠. 어디든 그래요, 사실. 9494님. 아유, 모처럼 시간 내셨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비가 언제 오려나요? 그쵸? 9494님. 저는 장어구이 밀키트 선물로 드릴게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삼미님께서는요. 아들이 이제 100일 지났어요. 어머니께서 황혼 육아 중이신데 러브레터 들으면서 아기 본다고 사연 올려달라시네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아기가 이제 100일이 지났어요. 후, 참. 황혼 육아 하시는 어머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죠. 정삼미님께는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송기남님, 5934님, 나훈아의 테스형 정해주셨어요. 아, 더운데 한번 크게 외쳐보죠. 테스형 같이 듣겠습니다.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주현미의 러브레터 김인수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미님. 이번 주는 뒷산에도 가지 않고 꼼짝 않고 집에만 있는데 많이 갑갑합니다.

애매한 시간에 나가시면 정말 너무 좀 낭패입니다. 너무 더워요. 밖에 날씨가 김민수 오라버니 부인, 아내분 그 충고 들으시는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좀 조금만 참으면 이제 또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 테니까 그때만. 그래도 러브레터가 아침마다 이렇게 친구해드리잖아요. 김인수님에게 활전복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강승모의 내 눈물 속의 그대입니다.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세 지치는 날씨인데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는 않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2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에 지체는 작업의 영향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신림에서 제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지체입니다. 용인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인천 쪽으로 북수원 진입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0218님이 주셨습니다. 속초 가는 길인데 라디오를 틀었더니 명수빠가 나오네요. 저 팬인데 왜 몰랐을까요? 이제 채널 고정입니다. 아니 저기 팬이라도 모를 수 있죠.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고 2채널 전국방송으로 나가도 나 살기 바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한데요. 연예인은 일이 없어 이렇게 한가한데 내 팬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좋은 거죠. 왜 이렇게

나는 나만 이래.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나 지진 거야.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기다리고 와. 지드래곤의 노래입니다. 삐딱하게.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예, 생방송을 활짝 문을 열었고, 마지막에 제가 페스티벌이나 이렇게 행사에 가면 마지막에 삐딱하게를 꼭 틀거든요. 예. 진짜 빅뱅 없었으면은 DJ 못했을 거예요. 예. 자, 삐딱하게 언제나 많은 분들이 예, 큰 호응 해주시고 너무너무 즐거워 해주신 노래로 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8월 5일 수요일이고요. 자, 첫 번째 맞는 또 8월의 수요일이기 때문에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이렇게 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아린님, 최연경님, 황금숙, 얼음공주 김병수, 장세경님 등등 많이 덥다고 보내주셨고, 예, 군 운전병 하는 아들이 박명수의 라디오쇼가 제일 재밌다고 까르르르르르르 웃는다고 김병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 태백에 가면서 차 안에서 3명과 함께 방송 듣고 있어요 라고 황금숙님. 저는 지난주에 태백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쪽에서 저 디제잉 파티를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태백 시원하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해요. 가면서 놀랐어요. 화장실 가려고 내렸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0: 안 더워? 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 산 속에 있으니까 시원하더만. 예. 그래도 뭐 나름 또 덥죠. 예. 최선희 님도 주셨습니다. 방송 재밌게 듣고 있어요. 라고. 처음 들었을 때 좀 시끄럽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제일 재미있는 방송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최선희 님. 11시에 좀 시끄러워야죠. 예, 밤 11시가 아니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월간 박슬기 청취자와 제가 1대1로 퀴즈를 푸는 시간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아주 얕은 지식으로 애청자를 이겨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청취자가 이기면 백화점 상품권을 쏩니다. 예, 제가 이기면 청취자 10분에게 치킨 상품권을 쏘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기는 게 좋은 거고, 또 참여하시는 분은 본인이 이기셔서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정말 얕은 상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어느 때는 야, 박명수 아는 것도 많네. 아이고 저런 등, 아이고 등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뭐 사람이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재미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 같이 한번 풀어주시고 말머리에 대결이라고 달아서 주시면은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주시면은 저랑 퀴즈 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슬기슬기 박슬기 양 모시겠신 박슬기 양이 아니죠. 박슬기 씨 모시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잠깐

0: 자동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이게 좋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쇼리 실라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진정한 무림의 고수는 누구인가? 계급장 떼고 붙는 청취자와 한 남자의 정면 승부.
3: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진기명기 신기방기 슬기슬기 박슬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8월이 야. 됐네요.

0: 얼굴 보면 무서워요.
1: 아, 왜요?
0: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1: 맞아, 시간이 아. 올해 벌써 우리가 여덟 번째 만났다니.
0: 그러니까.
1: 와, 진짜 놀랍네요.
0: 이제 네 번 더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1: 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소름 돋네.
0: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1: 서로에게 잘하자요.
0: 예예. 예.
1: 네, 그럼요.
0: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죠.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잘 지내셨습니까?
1: 아, 그럼요. 지금 뭐 너무들 반가워해 주시니까 제가 황금숙님이 네. 슬기님 목소리에서 박하향이 날 것 같다고. 아, 오늘 또 민트 캔디를 먹고 오길 잘했네요.
0: 예. 방송 예. 방송 오랜만에 하셨는데 굉장히 밝으시네요.
1: 어, 그, 예. 오랜만이에요. 방송이 오랜만이에요? 없어요 요즘에. 아. 알잖아요, 요즘 방송이. 예.
0: 행사 많잖아요. 변두석 만날 때문에 변두석.
1: 아, 예, 맞아요. 우리 네. 변우석 씨랑 또 팬미팅을 했어요. 제가 이틀 동안이나.
0: 네.
1: 아우, 우리
0: 독점이에요, 씨. 독점?
1: 어,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예.
1: 예.
0: 저도 좀 일이 없어서 그쪽으로 좀 나설까 해요, 지금. 예, 예.
1: 어? 어, 진짜요?
0: 예, 싸게 치고 들어가려고요.
1: 예. 어, 아니, 또, 우리 예, 예. 명수홍이 또 팬미팅 네. MC 한다 그러면 많은 아유. 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것 아, 같아요. 저,
0: 굉장히 함부로 하죠. 예. 스타에게 함부로 하는, 예, 예 그런
1: 또 MC.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안 하겠습니다.
1: 어? 뭐죠?
0: 예, 생신이신가 봐요. 예, 아이고, 참.
1: 어? 아니, 뭐예요?
0: 너무 축하합니다.
1: 어머,
0: 예,
1: 어머, 어머.
0: 예.
1: 아니, 아직 멀었어요.
0: 예, 그냥 하세요. 예.
1: 아니, 이렇게, 아니. 아니, 제 생일은 GD와 똑같은 생일인 8월 18일이에요.
0: 알겠습니다. 예, 예.
1: 네.
0: 자, 그때 뵙지 못하니까 네. 오늘 함께 하시고.
1: 감동이에요.
0: 예. 꼭 이렇게 방송 중에 해야 되겠니, 이거를? 예, 예. 개인적으로 해주면 되지. 애청자들이 좋아하실까?
1: 아이, 그럼요. 이렇게 티 내면서 서로를 네, 이렇게 네. 사랑한다.
0: 그럼요. 예.
1: 예.
0: 좋은 소식은 좀 많이 좀 알리고. 예, 해서 또 서로께 좀 기쁨의 바이러스가 넘치면 좋죠.
1: 감사합니다. 다들 축하해 주시는 그래요. 것 같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0: 자, GD의 생일에 GD를 꼭 모셔서 하는 바람이고요. 자, 슬기슬기 박슬기 씨.
1: 네.
0: 자, 박명수를 이겨라. 오늘 어떤 특집입니까?
1: 아, 8월은 뭐니 뭐니 해도 여름 방학 휴가철이잖아요.
0: 네.
1: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등등 초특급 블록버스터가 개봉하는 꿈과 모험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드벤처 특집 박명수를 이겨라. 준비했습니다. 박명수 씨와 청취자 1대1 퀴즈 대결 펼칠 거고요. 모든 퀴즈는 액션, 어드벤처, 탐험, 모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0: 액션,
1: 그렇죠.
0: 어드벤처,
1: 아우 그래요.
0: 익스플로... 예,
1: 거기까지 탐험입니다.
0: 아, 프론티어,
1: 예.
0: 스릴러, 에로, 오우.
1: 다 갖다가 넣어봤어요.
0: 예.
1: 퀴즈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요. 먼저 두 번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청취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랜덤으로 청취자 10분 뽑아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저와 대결할 분들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네, 자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말머리에 대결 달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모험심 강한 분들 저희가 우대해드려요.
0: 예, 네.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참여 신청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전에 청취자 퀴즈도 하나 한번 드려볼까요?
0: 좋습니다. 청취자에게 드린 퀴즈 하나 내면서 또 선물 드려야 되겠죠?
1: 맞습니다. 지피지키면 100점 백승 퀴즈. 애청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우리 승부욕의 화신 박명수 씨에 관한 퀴즈.
0: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봐줘요.
1: 그래요, 맞아요.
0: 예, 예
1: 짜고 하면 또 재미 없으니까.
0: 말도 안 돼요.
1: 네, 예. 2010년이에요. 아, 바야흐로 16년 전인데 박명수 씨가요 무한도전 죄와 길 편의 벌칙으로 정준하 씨와 함께 55m 높이 번지 점프대에서 24시간을 버텼어요. 24시간 버티고 방송은 딱 5분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고 때를 쓰는 박명수 씨에게 제작진이 도르래로 이것을 올려보냅니다. 이것은 뭘까요?
0: 1번 회초리,
1: 응?
0: 2번 호리병, 3번 요강, 4번 변기.
1: 아,
0: 예.
1: 야, 자,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 통해 10분께 곱창 대창 주물럭 드릴게요.
0: 자,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오 마이 걸, 번지.

0: 자, 오마이걸의 노래 듣고 왔고요.
1: 아, 정말 예. 좋네요, 노래. 예, 저 이 돌핀이랑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0: 알겠습니다.
1: 예, 예. 오마이걸은 정말 이런 청량 노래는 진짜 최고야.
0: 방송 진짜 오랜만 하셨나 봐요. 굉장히 막 흥분하신 것 같아요.
1: 의욕이 넘치죠. 예, 예, 예, 예. 많이 찾아주십시오.
0: 우리 슬기 참 예. 잘하는데 우리 슬기 예, 아기 때부터 봐가지고 제가
1: 그죠. 19살 예. 때부터 봤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0: 예. 그때 제가 좀 점수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1: 어, 예.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0: 예,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려가지고.
1: 아, 그때.
0: 그래도 대상 받았잖아요.
1: 맞아요. 예. 그때 본인이 점수를 잘 못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성했다라고 원래 항상
0: 네, 네, 네.
1: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셨는데
0: 그러면, 예.
1: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어서.
0: 그러니까요. 어차피 대상 예. 어차피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적게 준 거예요. 예, 예.
1: 대상감이었다.
0: 미래를 보거든요. 아. 예. 내 미래만 못 봐요. 남의 미래 보던데 내 미래만 못 봐 지금.
1: 왜요?
0: 좋습니다. 자, 네. 정답은 바로 요강이죠, 요강.
1: 맞습니다. 3번 요강이었어요.
0: 아, 그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저는 번지 점프는 못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1: 아, 아무래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는데
0: 네.
1: 와, 어떻게 명수홍은 정말 지금이 더 젊다.
0: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1: 아 진짜로
0: 지나가다 몇 번씩 쓰러져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겉만 멀쩡한 거예요.
1: 아, 그런 줄은 몰랐네요.
0: 예, 예. 예. 아까도 오다 두 번 쓰러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1: 예, 건강하셔야 예. 됩니다, 우리 명수.
0: 자 시작해 볼까 이제?
1: 예, 어쨌든 당첨자 명단은요 저희 방송 끝난 후에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어드벤처 특집 박명수를 이겨라 모든 퀴즈는요 탐험 모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추첨을 통해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결 신청하신 분은요 8769님인데요 아이들은 홍콩 스커시대에 가서 자유부인이에요. 어머, 너무 좋은데요. 그럼 방학 기간에도 자유부인을 만끽하시는 건데.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목소리가 한층 떠 계시네요. 예, 많이 좋으신 것 같은데.
0: 목소리가 젊다. 젊어.
1: 젊어요. 예, 예. 저,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1: 오,
0: 네. 아이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2: 지금 홍콩에서 아시아 스쿼시 대회가 있어서요.
0: 야.
2: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스쿼시 하기 되게 힘들 텐데.
1: 그럼 뭐 네. 선수인가요?
2: 네, 지금 둘 다 전문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0: 홍콩까지 보낼 정도면 집이 여유가 좀 있나 보다. 와. 없으면 못 보내거든.
1: 그죠, 그렇게 연결되죠.

0: 요새, 당연히.
1: 요새 운동 이런 거 시킬 때 돈 많이 들어요.
0: 아, 운동이 제일 많이 들어요.
1: 둘 다 시켜요?
2: 네, 둘 다 시킵니다.
0: 애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 네, 지금 큰애는 중3이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0: 아, 어머, 어머, 둘 다 이렇게 잘하는구나, 운동에.
1: 예, 대단하네. 앞으로 그러면 저 대한민국 대표 스쿼시 선수를 시키는 거예요? 대표?
2: 네, 아마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1: 예, 예.
0: 너무 자랑스러우시겠다.
1: 예, 그래요. 아무튼 저 좋은 결과 또 대한민국의 승전보
0: 네.
1: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0: 야, 대한민국 대표로 갔으니까 또 예. 엄마만큼이나 저희도 응원을 막 보태게 되네요.
2: 감사합니다.
0: 우리 성진모님도
1: 홍콩 지금 되게 더운데.
0: 그쵸. 예. 아, 더운 날씨에 진짜 화이팅하고 자유부인 보이스는 좀 다르시다라고 성진모님이 많이 부러워하시네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마음에 보기에도 목소리 여유가 있잖아.
0: 맞아요. 자 그러면은 구호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2: 네 저는 휴가로 하겠습니다.
0: 휴가?
1: 예.
2: 네.
0: BTS 팬이신가요?
2: 아닙니다. 휴가, 제가 휴가라서 네, 휴가로 하겠습니다.
1: 휴가가 아니고 휴가.
0: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제가 BTS 팬이라.
1: 저는 홍콩으로 갈게요. 우리 아이들 홍콩에 있으니 홍콩.
0: 휴가 대 홍콩.
1: 예.
0: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홍콩.
0: 아 빨랐어요.
1: 오 빠르네.
0: 자 그러면. 자, 응원하면서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개의 구절 또는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1: 네.
0: 이걸 듣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
1: 아,
0: 얘기해 주세요.
1: 네, 또 청춘아 예. 욕 먹는데 이거.
0: 항상 아. 1단계는 연상 퀴즈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드렸던 제시어가 바로 어드벤처, 모험과 탐험 아니겠습니까?
1: 네.
0: 요거 생각하시면서 연결 지어 보세요.
1: 예.
0: 정답 알겠다 하는 분은 구호 외쳐 주시고요.
1: 모험과 탐험이요?
0: 모험과 탐험.
1: 되게 싫어하는데.
0: 그렇죠. 어드벤처.
1: 전 안주 좋아하는데 안주. 안주. 제자리 주저앉히기 이런 네네. 거 좋아하는데.
0: 자 갈게요.
1: 네.
0: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1: 뭐야 그게.
0: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1: 이거 노래 가사 아니야?
0: 예, 그렇죠. 맞아요.
1: 너, 내가 S면 너는 M이. 아.
0: N. 아, M이가 아니라 N.
1: 아.
0: 예. 자 그리고 동서남북. 동서남북.
1: 홍콩.
0: 홍콩.
1: 나침판.
0: 나침판이요?
1: 나침반 예.
0: 나침반 정답 예 지금
1: 아니 제가
0: 이걸 목소리가 많이 달라지셨는데
1: 제가 이걸 안 맞출 수도 없잖아요 생각이 나는데
0: 아는 거를 또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서요
1: 아 이거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이해해 주셔야 돼요
0: 예. 아 참 그래요 이거 뭐 1단계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1: 예, 예. 네 나침반 모르셨어요?
2: 하려고 했는데
0: 우리 명속이 좀 빨랐던
1: 그런
0: 게
1: 예, 그런 얘기도 하지 네. 마시고요
0: 예.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는 바로 투어스의 노래 제목이었습니다 네. 나침반의 기본은 또 N극 S극 아니겠어요?
1: 자석하려고 그랬어요 자석
0: 맞아요
1: 자석 치려고 그랬는데 다음이 아니더라고
0: 자석은 예. 또 어드벤처랑 관련이 크게 없죠
1: 그러니까 예. 나침반
0: 예, 동서남북으로 이제 나침반이 있어야 또 이 동서남북 알 수 있고 항해할 때 나침반이 필수라 마지막 제시어가 항해였습니다
1: 맞아요 예.
0: 네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우리 박명수 씨께서 앞서가고요. 2단계 영화 퀴즈니까
1: 아 나 이거 예. 못해 이거 못해 이거.
0: 예, 영화 퀴즈 좀 약하세요. 예, 우리 그, 휴가님이 힘 써보세요.
1: 예. 저 휴가님.
2: 네.
1: 백화점 상품 10만 원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0: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1: 백화점 상품 10만 원은 지금 세라는데 가면 많이 산다니까.
0: 그럼요.
1: 예, 좋습니다.
0: 자, 지금부터 제가 영화 예고편을 들려드릴 건데요.
1: 예고편이요?
0: 예고예요.
1: 예.
0: 예, 이 영화의 제목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예.
0: 자, 꿈과 모험이 가득한 추억의 영화 만나보시죠.
3: The old legend of the Shankara stones. The villager's sacred rock was taken.
0: 휴가. 자 휴가 나왔습니다. 휴가.
2: 인디아나 존스.
0: 인디아나 존스.
1: 아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유 나 하나
0: 정답.
1: 아 나 좀 주라기 공원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0: 와 잘한다.
1: 인디아나 존스밖에 없어 원래.
0: 그럼 맞추시지 그랬어요.
1: 기회 드린 거지.
0: 또.
2: 감사합니다.
0: 본인이 못 맞추면 또 꼭 이렇게 또 아니 예, 굴한 척 하시는
1: 아니,
0: 거야.
1: 휴가 아니 저기 모험하고 판타지 어드벤테이지는 저기 뭐야
0: 인디아나 존스죠
1: 그거밖에 없어
0: 에이, 인디아나 존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1: 그거 아니면 미라 이런 거잖아 미라 아, 몇 개 없는데 그냥 안 한 거예요
0: 와 이게 무려 진짜. 1984년 개봉을 했었고요
1: 진짜 안 한 거예요
0: 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2편 마궁의 사원 예고편이었습니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2: 네.
1: 제가 핸들링은 하거든요. 다 알잖아.
0: 재밌게 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1: 그렇지. 툭 던져 드리는 거지.
0: 역시 방송꾼이세요.
1: 인디아는 네. 하나지 뭐 몇 개 있겠어.
0: 고맙습니다.
1: 빨리 이제 시간이 없어요.
0: 1대 1이에요. 예. 자, 3단계 퀴즈 나갑니다. 이번엔 주간식 상식 퀴즈예요.
1: 아, 주간식 굉장히 좋아요.
0: 예, 주간식입니다. 예. 이곳은요. 예. 탐험가들의 로망으로 꼽히는 예.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입니다.
1: 열대 우림이요?
0: 예. 자, 끝없이 휴가.
2: 아마존.
0: 아마존이요. 아마존. 어. 아까랑 좀 예, 겹치는 것 같으면서도 정답! 야, 진짜 빨랐다. 야, 센스가 이만저만 아니시다. 야, 우리 휴가님이 너무 잘 맞춰 주셨고 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곳. 영화의 다큐멘터리 아, 배경이 미안, 되기도 미안하네. 한다는 이곳 예. 아마존 정답이었습니다.
1: 아니, 우림이 왜 거기만 있어?
0: 다른 데도 있지만 이제 여기가 좀 대표적이다. 예, 그쵸.
1: 아, 짜증나네, 진짜. 아프리카 가도 우림 얼마나 많은데.
0: 아, 근데 너무 잘해.
1: 열대 우림 속에 살고 있나? 아, 난 지금. 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그래요, 예.
0: 아, 너무 잘하셨다.
1: 예. 네. 좀 빠르셨어. 저도 알고 있었는데 빠르셨어요.
0: 아, 맞아요. 예, 예.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두 아들들한테. 예.
2: 네, 규현아 현우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10일 날 만나자. 사랑해.
0: 네.
1: 백화점 상품 10만 원권 어디다 쓰실 거예요?
2: 저 장 보는데 쓰겠습니다.
0: 장 봐야죠.
1: 네. 5만 원만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아이들 잘 네. 키우셔서 너무 보람되실 것 같아요.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었는데 안 한 거야. 야, 밀리면 아마존이지 사람아. 그거 아프리카 가겠어?
0: 바닥바닥 그렇게 맞추시려고 하면서 갑자기 못 맞추니까 또 이렇게 꼬랑지 내리시네.
1: 그냥 이렇게 저드린 거지. 두 번째 거 봐라 이제 어떻게 하나.
0: 알겠습니다. 기대해 예, 볼게요.
1: 집합 예. 네. 분발하세요.
0: 아이고.
1: 진짜 빠르시네요. 오빠 네. 무조건 외치라고요. 라고 얼음공주님이. 명수 형님 순환시대 여보세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끝까지.
0: 예. 아직 남았어요.
1: 종가를 보셔야죠. 종가를. 네. 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저희 라디오는 어떤 좀 매력이 있을까요?
9: 라디오는 이제 생각보다 말씀하시는 게 좀 친숙하시고 조언하시는 것도 되게 진솔하시고 좀 현실적이어가지고 듣기 좀 편안하고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8: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저 추구하고 있는 바와 똑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9: 아,
8: 침착하고 진솔하고 듣기 편안하고 재밌기도 한 DJ 박명수.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9: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8: 아, 안 돼요.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시간이 금방 가네.
10: 그러니까요.
8: 이렇게 또 30분 지나가면 너 다음 달에 봐야 돼.
10: 어떡해. 시간을 붙잡고 싶어요.
8: 방송 좀 얼마나 못했어? 어떻게 좀 하나 잡아줘?
10: 아니에요.
8: 너무 상큼한데? 초심으로 들어온 것
10: 괜찮죠?
8: 같아.
10: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8: 변우석 만났을 때 이렇게 했니?
10: 그럼요. 더 열심히 했죠.
8: 변우석 잘생기긴 했니?
10: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그날 공복이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
8: 그러니까 나 보니까 배고프지?
10: 네. 허기져요. 계속 꼬르륵거려.
8: 나 아침도 안 먹었어 오늘. 어지러워 지금.

0: 두 번째 도전자 빨리 만나볼까요? 예, 예. 예. 전북 전주에 살고 있는 고3 여학생이에요. 네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학입니다.
1: 아, 벌써?
0: 그러게요. 빠르네요.
1: 아, 뭐 언제 방학했다고 개학을 해?
0: 방학을 좀 일찍 했나? 아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라고 5776님께서 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2: 어. 네, 안녕하세요.
0: 오,
1: 아, 저 고3 여학생 맞으세요?
2: 네, 맞아요. 네,
1: 나는 저기 ARS 상담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0: 네네, 안녕하세요.
1: 네네네. 네, 네.
0: 어. 어, 상큼하다.
1: 아니, 근데 고3인데 어떻게 시간이 좀 괜찮니?
2: 어, 네, 괜찮아요.
1: 어, 수시야, 수능이야?
2: 저 수시요.
1: 수시야? 어, 그래. 네. 그럼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2: 네, 맞아요.
1: 아유, 혹시, 예, 혹시 예체능이에요?
2: 예체능은 아니고 사회복지 생각하고 있어요.
1: 아, 진짜?
0: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상냥하구나 목소리가.
1: 그러니까 아, 진짜 네. 사회복지 받고 싶네요. 예예. 아. 예. 아 진짜로 어. 저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예. 근데 언제 방학을 시작했길래 다음 주 월요일이 개학이에요?
2: 저 한 지지난주쯤 했어요.
0: 아
1: 고3이니까 바로 또 이렇게 좀 들어오나 보다.
0: 그러게 방학이 예. 좀 짧은 느낌이네요. 그죠?
2: 네네.
0: 방학 기간 동안 뭐 했어요?
2: 저 부모님이랑 여행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0: 오 여행 아우 네. 좋다. 우리 고3도 네. 이렇게 또 여행 즐기고 이래야 돼. 그죠? 그래야 또 공부가 잘 되죠. 그죠?
2: 네네.
1: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0: 아니에요.
1: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3이니까?
0: 아니 근데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1: 알겠습니다.
0: 에, 그럼요.
1: 예. 그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
0: 에이.
1: 자 구호 뭘로 하실래요?
2: 저 도전으로 할게요.
1: 도전.
0: 도전.
1: 예, 저는 전도로 네. 할게요. 전도.
0: 전도.
1: 예, 전도. 예, 전도. 자,
0: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1: 전도.
2: 도전.
0: 예, 좋아요. 예,
1: 천천히 해드렸어요. 이 지금부터 봐주는 거 없습니다. 빨라야 돼요.
2: 네.
1: 네. 네.
0: 자, 1단계 연상 퀴즈부터 갑니다. 제가 세 개의 단어 말씀드리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 오늘 모험 탐험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1: 네.
0: 자. 네. 먼저 첫 번째 시작합니다. 루피.
1: 예?
0: 루피.
1: 루피. 루피가 뭐요?
0: 루피.
1: 예.
0: 누구 이름 같죠?
1: 예, 예,
0: 예 루피.
1: 예. 루피, 루피, 루피.
0: 그렇죠. 자, 두 번째. 구호 외쳐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 잭 스패러.
1: 예?
0: 잭 스패러. 도전 나왔어요.
1: 잭
0: 도전.
1: 스페러, 잭 스패러가 뭐야?
2: 원피스?
0: 어, 원피스?
1: 잭 스패러?
0: 아, 원피스인데.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니, 원피스인데. 제,
1: 원피스가 뭐야?
0: 예.
1: 너 원... 원피스
0: 자, 접근은 좋아요. 근데 지금 기회는 이제 전도에 루비. 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후크.
1: 어, 어, 그렇지. 네.
0: 자, 루피, 잭 스패로우, 후크. 이게 공통되는 후크, 게 있어요.
1: 후크 선장. 후크 선장 나오고.
0: 그렇죠?
1: 저기
0: 잭 스패로우.
1: 바바바밤. 그
0: 단단다라단단다라. 자, 3초 갈게요. 3 2 1
1: 또 맹맹 전도 전도 했잖아.
0: 아, 전도 뭐야?
1: 캐리비안 해줘.
0: 캐리비안 해줘 아니에요. 자, 뭐, 자 도전 그래. 기회 있어요. 도전.
1: 뭐 그래.
0: 자,
1: 루피가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
0: 자,
1: 아닌가?
0: 자, 루피, 잭 스패로우, 후크.
1: 네.
0: 이 셋 다 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예. 네.
2: 도전.
0: 자, 도전.
2: 해적?
0: 해적. 해적.
1: 아.
0: 그치 해적이죠. 예. 그렇죠.
1: 아, 해적. 해적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인데 이런 걸 문제로 하면 어떻게 해?
0: 해적만은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있었고.
1: 아 지금 소말리아에서 지금 해적들이 있어서 힘든데 왜 해적을 내? 아 이거 좀.
0: 예 이게
1: 애들이
0: 또
1: 생각이 있는 거야.
0: 모험과 탐험하면 또 해적을 빼놓고 얘기해.
1: 모험과 탐험이 아니 그 사람이 도적질이지.
0: 해적을 무찌르는 게 또 이게 모험과 탐험의 아, 상징이에요.
1: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아 지금 소말리아 그쪽 좀 해적 있어가지고
0: 그쵸.
1: 지금.
0: 예 뭐.
1: 청해부대도 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적 하지 마. 청해부대 화이팅.
0: 자 그리고 피터팬의 갈고리 해적 후크 선장.
1: 캐리비안 해적 에이. 내가 했잖아.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해.
0: 캐리비안의 해적의 잭스포로 잭스페로.
1: 내가 캐리비안 해적이나 안 했어?
0: 했는데.
1: 그럼 해적으로 가야지. 아 나.
0: 근데 캐리비안의 해적은 정답이 아니야.
1: 아 몰라.
0: 해적이 정답.
1: 알겠어요. 저, 예. 졌어요. 인정합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1대
1: 아,
0: 0입니다. 1대 0.
1: 어린 친구가 빠르네. 알았어 이제 봐봐 어떡하나. 봐봐 이제.
0: 좋아요. 자
1: 봐봐.
0: 이제 두 번째 바로 갈게요.
1: 어떻게든 보자고.
0: 이번에는 만화 퀴즈예요. 만화.
1: 아 만화 나 진짜 모르는데. 하.
0: 빙하 타고 내려와 어. 쌍문동의 털을 잡고 또치 도우너 마이콜과 온갖 모험을 와. 즐기는 우리의 친구 바로 둘리 기억하시죠?
1: 네, 네, 네. 둘리.
0: 아기 공룡 둘리의 한 장면 가져와 봤어요.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1: 어떻게 이거 나한테 좀 유리한데.
3: 내 친구예요.
4: 어서 와. 누구라고?
3: 내 친구 도우너.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4: 야, 너 또 웬 놈이냐? 당장 나가. 또 들어왔어? 아야야, 아야.

0: 졸리야, 너 좀 보자. 뭔 줄 알지 못해. 아이고, 누가 벽을 뚫어놨지?
1: 먹는 거니?
0: 아, 에치, 에치.
2: 아빠, 왜요?
0: 보지 마라. 이번엔 틀림없이 눈을 찌를 거야. 졸리 당장 나오지 못해.
2: 제가 잘 타이를게요. 졸리야, 문 열어봐.
3: 자. 둘리와 객식구들이 고길동 씨에게 잡돌이를 당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문제. 고길동 씨의 아들은 고철수고요. 딸은 고영희였어요. 그렇다면 고길동 씨 아내 이름은 뭘까요? 1번 박미영, 2번 박정자, 3번 박경수, 4번 박미화.
4: 전도.
3: 전도.
4: 박미화.
3: 박미화! 박미화! 아닙니다.
4: 아...
3: 자, 박미화 아니고요.
4: 야, 남의 부인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내가?
3: 아, 이거 저도 좀 헷갈렸는데. 자, 요거는 근데 거의 이제 찍기 스타일로 가야 돼요. 예, 자, 도전?
4: 이름 한 번만 더 외쳐주세요.
5: 도전?
3: 도전? 하나, 둘.
5: 박미숙?
3: 박미숙은 없었어요.
4: 아, 그럼 땡겨야죠.
3: 박미숙은 없었고.
4: 그럼 누구 있었어요?
3: 자, 1번 박미영, 2번 박정자, 3번 박경숙, 4번 박미화.
5: 도전.
3: 자, 도전 지금 기회 없고요. 전도.
5: 아, 네.
4: 박미영.
3: 박미영. 1번 박미영?
4: 아, 아니, 진짜 미치겠네.
3: 아닙니다. 자, 전도. 아니, 도전.
5: 도전.
3: 기회?
5: 2번 박미자.
3: 박미자 없어요. 없는 사람 자꾸. 아니에요.
4: 뭐만 남았어요?
3: 자, 1번 박미영, 2번 박정자, 3번 박경숙, 4번 박미화였습니다.
4: 정자. 정자로 가.
3: 2번 박정자. 정자.
4: 아이고 참나 이게 미안해요.
5: 아니에요.
3: 아쉽네요.
4: 약간 화났어 지금. 아니.
3: 예, 됐어요. 박정, 먹고 살아주세요.
4: 박정자를 내가 어떻게?
3: 이건 저도 좀 어려웠는데요.
4: 아니, 예. 고길동 이게 언제 찍 건데? 아, 근데 제가 좀 유리하긴 했는데.
3: 예. 그럼에도 저는, 모르셨죠?
4: 저는 만화를 잘 안 봐요. 네. 예. 둘리는 알긴 알지.
3: 우리 고길동 씨의 아내 이름은 박정자가 그리고,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우리 저기 도전하시는 분은 왜 보기를 안 듣고 다른 이름을 얘기를 해?
3: 미숙이 미장은 어? 없었어요. 죄송해요.
4: 아니 예. 주관식이 아닌데 왜 객관식을 꼽으면 되지. 예. 다른 이름을 얘기하냐고.
3: 이름이 헷갈려서.
4: 예, 흥분은 금방하네. 예, 알겠어요. 예.
3: 자, 그럼 3단계로 이제 또 판가름이 나겠네요.
4: 마지막이네요.
3: 자, 이번에는 주관식 상식 퀴즈입니다.
4: 예, 예.
3: 자, 보기가 없으니까 정답 아시면 바로 구호 외쳐주세요.
4: 주관식.
3: 탐험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꿈과 모험의 땅,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나라, 바로 이집트죠.
5: 정답. 아, 도전.
3: 자, 이집트예요. 자, 여기서 문제인데
4: 아니,
3: 하시겠어요?
4: 했잖아.
3: 자, 도전.
5: 아니,
4: 외쳤으면 해야 돼요.
3: 예, 네, 일단 하세요.
4: 해야지.
5: 스핑크스?
3: 스핑크스? 그니까 스핑크스의 나라 바로 이집트죠. 예, 그렇습니다.
4: 미안해요. 기회가 좀 천천히 할게요.
3: 자, 이 사람은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무덤을 발견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고대 이집트의 소년 왕입니다.
4: 소년 왕?
3: 예. 자, 무덤에서 발견된 화려한 황금 마스크가 각종 영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죠.
4: 아, 모르겠는데.
3: 이 파라오의 이름은 뭘까요? 자, 네 글자입니다. 여기까지.
4: 파라오요?
3: 자, 그죠. 자, 네 글자. 황금 마스크.
4: 스핑크스.
3: 네, 황금 마스크 생각하시면 되고. 예.
4: 골드.
3: 자, 이거는 저도 그게 자, 3초 갈게요. 전도 3초. 3, 2, 1.
4: 카오스.
3: 없습니다. 카오스가 아니고 혼돈의 카오스 아니고요. 네, 자. 카는 들어가요. 카 들어가요. 예. 자, 도전 기회 있어요. 도전. 자. 자, 2로 시작해요. 2로. 자, 2로 시작하고 중간에 카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자, 도전 기회. 자, 3, 2,
5: 투오카스. 도전 투오카스.
3: 투오카스. 장명을 전도. 잘하신다. 장명을.
4: 투퉁카스.
3: 네?
4: 투퉁카스.
3: 오, 투퉁카스.
4: 예, 투퉁카스.
3: 아니에요.
4: 돈가스.
3: 자, 정답.
4: 비우카스.
3: 비우카스 아니에요. 비우카스 아니에요.
4: 생선가스.
3: 아, 예.
4: 프로포가스.
3: 시작해.
5: 도전.
3: 도전. 도전. 셋.
5: 투탕카멘.
3: 투탕카멘. 투탕카멘.
4: 아, 오늘 왜 이러잖아. 아.
3: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려웠어요.
4: 아, 예. 아니, 들으니까 알겠네.
3: 근데 들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죠? 예, 투탕카멘이 정답입니다.
4: 아,
5: 네.
3: 야, 근데, 어우, 잘했는데요, 우리 도전님.
4: 네.
5: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4: 예. 아, 또 졌어.
3: 아유, 야, 오늘 우리 예. 박명수 씨가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4: 예, 이렇게 돼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릴게요.

0: 잘했어요.
1: 투탕카멘 아니었니?
2: 투탕카멘이에요. 투탕카멘이요.
1: 아 미치겠네 예. 진짜.
2: 방학 마무리 잘하시고 계약해서도 파이팅해요.
3: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예. 네 축하드립니다.
1: 수시 때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2: 그래요 그래요.
1: 아 미안합니다. 아, 예. 애청자 여러분 죄송해요.
2: 자 마지막 기회 있으니까.
1: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2: 그렇죠. 0283 님이요. 형님
1: 무식이 죄입니까.
2: 형님 휴가철이라 진득하게 듣고 있는데요.
1: 예.
2: 대결 한번 해보시죠.
1: 알겠습니다.
2: 장범준 모창도 잘합니다.
1: 한번 모셔볼게요.
2: 아 그래요.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2: 지금 목소리 자체가 장범준 씨가 있네.
1: 네, 네, 네.
2: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떻게 장범준 씨 모셔볼까요.
4: 노래 한 소절 할까요 그러면.
2: 네네네.
4: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설렘 바로 그댄 나에겐 그래요.
2: 매가리가 훅 빠지는 게 너무 좋다.
1: 성대모사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바꾼 건데 우리가 갑자기 잘해 또.
2: 너무 잘한다.
1: 좋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볼게요. 예, 구 하시죠.
2: 구 뭘로 하시겠어요?
4: 구는 가을이로 할게요.
2: 가을이?
1: 가을.
4: 네. 네.
2: 누구 딸 이름이에요? 아, 딸 이름이에요. 네, 딸 이름. 네. 아유, 이뻐라.
1: 저는 여름이로 갈게요, 여름.
2: 여름이.
4: 여름이도 제 딸이에요.
1: 그러면은, 겨울.
4: 네.
2: 겨울이.
1: 난 겨울로 갈게요, 겨울.
2: 가을 대 겨울. 더우니까 가을, 겨울 좋네요. 자,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1: 겨울.
4: 가을.
2: 좋아요. 자, 1단계 대결 연상 퀴즈부터 시작할게요.
1: 네.
2: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세 개의 단어를 들으시고 공통되는 한 단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2: 역시
1: 네.
2: 모험 탐험과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문센.
1: 어?
2: 아문센.
1: 아문 이문세?
2: 아니요 아문센.
1: 어.
2: 자, 두 번째.
1: 예.
2: 세종.
1: 아, 정답. 아니 저기 겨울.
2: 겨울.
1: 북극.
2: 북극. 아.
1: 왜?
2: 북극 아까워요.
4: 가을.
2: 자, 가을.
4: 남극.
2: 남극. 남극.
1: 북극 세종기 북극 세종기지 아니야?
2: 남극 세종과학기지.
1: 언제 그걸 바꿨대?
2: 아 남극이었어요 원래.
1: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거야?
2: 아니에요 원래.
1: 언제 바꿨지?
2: 자 아문센은요 남극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탐험가 이름이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지는 세종과학기지 남극에 있는 거 맞고요.
1: 언제 옮겼어 북쪽에 있었는데.
2: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장보고 과학기지래요.
1: 아
2: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장보고였어요. 아 야 이게 너무 잘 주워 드셨어요.
4: 감사합니다.
2: 우리, 예, 우리 가을이 아빠
4: 너무 맛있어요.
2: 예, 너무 맛있죠? 맛있게 드셨어.
1: 북극에서 남고를 쉽게 옮길 수가 있나? 어떻게 언제 옮겼지? 분명히 북극.
2: 야, 이렇게 또 알아가는 거예요.
1: 그때 북극곰 북극곰이 있었잖아.
2: 예.
1: 남극곰이 아닌데 희한하네.
2: 자 갈게요. 2단계 바로 갈까요?
1: 빙하가 네. 움직였나?
2: 자 예. 2단계.
1: 예 좋아요.
2: 영화 퀴즈입니다.
1: 영화에 또?
2: 네.
4: 영화.
1: 예.
2: 자 지금 들려드리는 영화는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을 그린 대표적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1: 네.
2: 제목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1: 예.
2: 정답 아시는 분 본인 구호 외쳐주시면 됩니다.
1: 예.
5: 내 친구예요.
6: 어서 와.
2: 요거는
4: 가을.
2: 아까 나갔던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경청해
1: 잠깐만,
2: 주시고요.
1: 잠깐만 정신 안 차려?
4: 네.
1: 추천을 전국 방송이야 지금.
2: 예예예. 예, 예.
1: 자 낼게요.
2: 생방이에요. 자 갈게요.
1: 뭐예요?
2: 야, 이거
1: 겨울.
2: 자, 겨울.
1: 반지의 제왕.
2: 반지의 제왕?
1: 어.
2: 우와. 아니, 영화의 약한 우리 명성께서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1: 반지 좋아하거든, 반지.
2: 아, 그렇구나. 예. 링 좋아하다.
1: 반지가 돼요.
2: 자, 반지의 제왕 맞춰 주셨고요. 야, 여기 지금 간달프였잖아요.
1: 네, 맞아요. 간달프인 줄 알았어요.
2: 예. 좀 아쉽네요. 가을이 아빠 알았어요? 몰랐어요?
4: 몰랐어요, 사실.
2: 예, 몰랐어요? 예. 그럼 뭐 아쉽지는 않네요. 그죠?
1: 예. 예 그래. 아쉽지는 않네요.
2: 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럼 3단계로 바로 넘어갈까요?
1: 좋아요.
4: 네.
2: 요거는 상식 퀴즈예요.
1: 예, 예.
2: 예, 역시 주관식입니다.
1: 상식이요?
2: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은 재빠르게 본인 구호 외쳐주시고요. 3초 안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곳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수천 년 전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어느 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도시.
1: 겨울.
2: 도시예요? 예. 이곳은 이라고.
1: 아틀란티스.
2: 아틀란티스요?
1: 예.
2: 저만 바다 끝엔. 정답이에요.
1: 맞았어요?
2: 정답입니다.
1: 예, 예.
2: 야,
1: 아유 미안하게 됐네. 아유,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 진짜
4: 아닙니다.
2: 이거를 이렇게 담.

0: 맞춰주셨네. 문제가 채 나가기도 전에.
1: 아, 미안하네요. 아.
0: 우리 가을 겨울 아빠, 아니 가을 네네. 여름 아빠죠?
2: 네네.
0: 예, 오늘 아유 우리 영순께서 좀... 저기 첫 번째, 두 번째 예, 참가자랑 예, 예. 다 져가지고 예. 약간 칼을 갈았어요.
1: 아, 죄송해요. 저 우리 애기들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고맙습니다.
0: 오늘
1: 예.
0: 즐거웠습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1: 잘 모르셨나 봐.
0: 아유, 이게 근데 지금 좀 알아. 빨리 치고 들어왔어요.
1: 아유, 나 알지. 아틀란티, 네. 아틀란티스 알지. 대세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 아틀란티스는.
0: 근데 중간에 도시예요? 도시예요? 이러면서 아틀란티스.
1: 아틀란티스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0: 오.
1: 예, 예, 예. 물론 대서양을 아틀란티스라 불러요.
0: 네, 전설의 네. 도시. 수많은 네, 탐험가 네. 고고학자의.
1: 아, 기본은 했네, 그래도. 아. 아.
0: 자, 이렇게 해서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1: 예!
0: 고맙습니다. 아, 진짜 멋졌다.
1: 예. 예. 예. 아, 근데 왜 세종기지를 왜 남극으로 옮겼어? 분명히 북극에 있었는데. 희한하네.
0: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1: 네네. 너무 감사, 네. 우리 승기 재밌었어요?
0: 예,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예. 이렇게 8월에 또 첫 주 수요일의 시작을 우리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항상. 네네. 네. 예,
1: 그래요.
0: 9월에 또 만나야겠네요. 아,
1: 그 전에도 한번 봅시다.
0: 예.
1: 예, 그래요.
0: 꼭 만나요.
1: 9월이면 좀 시원하니까 여름 잘 보내시고요.
0: 맞아요. 여러분들 무더위 네. 잘 나세요. 네. 화이팅!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자.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정기적 이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신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내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예, 뭐 저기 무도에서 칠레 다녀오시고 세종기지 밥 챙겨주신 분이 북극이라뇨. 재미 웃기려고 그런 거죠. 아,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웃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 ADE님 이게 정답이에요. 예,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예, 다음 달에 또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두 분 못 이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치킨 열 마리 쌌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킨 받으실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의 노래입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0: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작업으로 막히던 구간에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신리 2터널 부근이고요.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여기를 지나서도 중림 1터널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지로 향하는 차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딘 흐름이고요. 코보 분기점 부근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횡성 휴게소 부근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3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또 서정 부근에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얼마나 더우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이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모바일 메신저의 친구 리스트를 쭉 보면요, 프로필 사진 대신에 큼지막하게 휴가 중 혹은 언제 언제까지 휴가 중입니다 이렇게 적어둔 사람들이 많죠. 그 안내 문구에서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연락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연락 자제해주세요 이렇게 선을 긋는 걸로 보이죠. 그 근황을 접한 사람은 잠깐 그 사람 모습을 상상해보게 되죠. 하, 어디 갔을까? 아유 부럽다 하면서요. 떠났든 집에서 좀 늘어져 있든 휴가인 분들은 나 없을 때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어? 나 없어도 잘 돌아가네? 아, 나 없다고 신난 분위기야? 이 섭섭한 현실을 실감하게 될지도 몰라요. 밖에서 내가 없는 세상을 잠깐 들여다보는 것, 이것도 휴가의 많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노래 들으시면서 김홍관 씨가 라면 불었어 송이라고 그렇게 들리나요? 네. 라면 얘기만 했는데도 덥네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음식. 지금 뜨거운 라면 드시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8월 5일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호주 밴드입니다. Man and Work가 노래한 Down Under. 호주를 얘기하죠. 저 밑에 오세안이 아주. 나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호주에 대해서 묻더군. 호주는 말이야 자유롭고 활기찬 곳이야. 호주의 매력을 마음껏 누려 하는 노래입니다. 2781님이 지금 파주는 37도. 백디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아유 제 목소리가 힘이 되나요? 박향숙 씨 미용실 왔는데 휴가 중이네요. 그렇군요. 아유 미리 좀 그죠. 근데 그런 데는 내일 가는 게 아니니까. 김재성 씨 휴가를 백뮤직으로 정하길 잘했네요. 오늘도 혼자 집에서 방콕과 방글라데시를 오가고 있습니다. 방에 콕 박혀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는군요. 3564님 반갑습니다. 저 휴가 끝나고 라디오 편하게 들으니까 살 것 같네요. 휴가라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아시죠? 휴가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방금 휴가에서 돌아온 사람이죠. 이정철 씨 아주 그냥 내가 집에 없으니까 살판들 났더라고요.

0: 그랬군요. 휴가이신 분들은 어딜 떠나든 뭐 집에 계시든 좋잖아요. 근데 귀찮지만 꼭 해야 되는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휴가의 특권이죠. 그래도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마음껏 부러워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사는 얘기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어떤 노래든지 어떤 얘기든지 다 됩니다. 아, 팝송 전문 프로입니다. 뭐 연주곡도 좋고요. 그리고 그 제목을 꼭 영어로 스펠링 맞게 쓰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보내셔도 돼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을 일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박장대소할 얘기 바라지 않아요. 웃픈 일도 좋고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잠깐 들어주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소리지.
1: What you gotta do 이건데 밀가루 두 배 이렇게 들린다고요? 김원관 씨가? 아까 라면으로 못 들린다. 더위 먹었나 봐요, 원관 씨.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0739님, 대구는 31도. 오, 진짜요? 대구가 시원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이웃 도시는 제한급수를 해야 할 처지라네요. 걱정입니다, 백디. 우리 모두 세차 한번 해볼까요? 하셨어요. 이웃 도시가 지금 제한급수하고 있는데 세차하면 좀 양심에 그렇지 않을까요? 뭐 본인이 하시고 싶으면 해야죠.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면 또 본인 기분도 안 좋고. 제 차는 지금 한 몇 달 하는 것 같아요. 제니퍼 로페츠, 미국의 가수고 배우이고 댄서죠. Let's get loud. 망설이지 말고 오늘 마음껏 소리 지르고 축제를 즐기자라는 얘기죠. 그전 노래는 미국의 힙합 듀엣이에요. 아웃캐스트의 노래 The Way You Move란 노래였습니다. 네가 춤추는 거 보니까 너무 멋져. 너하고도 가까워지고 싶어라는 노래 두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김현아 씨군요. 저는 태국에서 혼자 여름휴가 보내고 있어요. 오, 어제는 수영을 실컷 했어요. 지금은 오전 10시 넘어서 백뮤직 듣고 있죠. 백뮤직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아이고 현아 씨, 거기까지 가서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추억 많이 만드세요. 6705님, 집에서 아들하고 복숭아로 야구 던지기 하다가 제 눈에 맞았죠. 문제는 물렁이 복숭아라 이게 터지면서 아내가 개어놓은 빨래에 굴러가면서 다 묻혀서 엄청 혼났습니다. 혼날 일이 아니죠. 이건 쫓겨날 일인데. 아이하고 놀아주는 건 좋은데. 아니 그걸로 하면 어떡해. 그 던지면 터지죠. 손에 잡을 때도. 7417님, 저희 부부는 지금 지리산 노고단 걸어가는 중입니다. 오, 높은 데 계시네요. 산 위는 시원한 산바람에 걸을만 해요. 남편은 돌아갈까 말까 올라가면서 고민하네요. 이왕 가신 거, 갑자기 노고단이 뱀사골 위에 있나요? 아무튼 예, 갔다 오시죠. 뭐 두 분이 함께 드시라고, 내려와서 드시라고 시원한 커피 두 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512님, 서열 1위 픽업 가는 길인데 무지하게 가기 싫으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나. 이 집의 서열 1위 최상위 포식자는 아이겠군요. 네, 되게 그렇죠 뭐. 김용신 씨가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청하셨죠.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백뮤직. 12시면 신데렐라처럼 콩으로 자동으로 손이 움직입니다. 오늘도 덥지만 유쾌한 방송 미리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아까 청하셨죠. 모튼 하켓. 모튼 하켓은 뭐 아주 저거 진짜 느낌이 거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잘생겼어요. 노르웨이 밴드 아하의 리더죠. 모튼 하켓. 솔로로 이제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원래 뭐 있던 노래를 리메이크 한 겁니다. 당신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죠. 김용신 씨 신청곡 준비합니다.

그 남자 목소리 저음 너무 멋있네요. 다운. 남혜숙 씨가 더워서 너무 힘든데 딱 이 곡으로 위로받네요. 카펜터스 진짜 오랜만이네요 하셨네요. 뭐 세계적인 미국의 남매 듀엣이죠. 카렌의 목소리는 진짜 천사의 목소리죠. Top of the world.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 꼭대기에 올라선 것처럼 행복합니다. 라는 진짜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노래죠. 5116님이 저 매일 점심시간 1시간 애청자예요. 언제나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12시부터 1시까지 애청하시는군요. 대개 1시부터 2시까지도 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카펜터스 Top of the World 참 명곡입니다.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이 노래는 5116님뿐만이 아니라 6944님, 노재옥 씨, 임향숙 씨도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해서 우리 모두 같이 들었습니다. 4529님, 이게 뭐죠? 딸이 만들어준 키링, 너무 귀엽죠?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평생 간직할 거예요 하셨네요. 야, 딸이 아주 손재주가 있네요. 똥손인 저로서는 참 부럽습니다. 김은 씨가 천디 휴가 안 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휴가 가면 이 의자를 누군가가 빼버린다니까요. 매년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저 이거 의자 빼면 여러분들하고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지금 시각이 12시 29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0645님, 제가 자가운전 3년차인데요. 출퇴근만 하다 보니 장거리 운전은 좀 서툽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방학인데 집에만 있는데 안쓰러워서 놀러 가려고 나섰죠. 저희 집이 천안이라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가려고 했는데요. 고속도로에 들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오른쪽으로 갔어요. 결국 놀이동산에는 못 가고 컨베이어 벨트 탄 것처럼 돌다 돌다 다시 집으로 온 거 있죠. 내일 다시 도전한다니까 아이들이 더운데 그냥 집에서 놀겠대요. 웃픕니다. 자가운전 3년이면 좌회전할 거를 우회전하는군요. 야, 근데 아이들이 그냥 집에 있겠다니까 일단 성공인가요? 아, 아니다. 집에 있는 게 요즘은 더 힘들죠. 이은지 씨, 저희 딸이 복숭아를 먹다가 갑자기 엄마, 나 복숭아 못 먹겠어. 엄마 먹어 하는 거예요. 왜? 맛없어? 했더니 복숭아가 피가 나. 안 먹을래 하는 거예요. 그 씨앗 근처에 빨간 과육 부분을 보고 피가 난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이의 상상력에 피식 웃습니다. 아우, 아이가 참 순수 그 자체네요. 그 순수함 평생 간직하는 게 좋은 거겠죠? 1530님, 조금 전에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남자분 손 선풍기에 제 머리카락이 꼈습니다. 어휴, 저도 순간 너무 놀랐는데 남자분이 더 뒤집어지게 놀라면서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손 선풍기에서 머리푼 처녀 귀신이라도 나오는 줄 알았나봐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해서 돌아서서 웃었어요. 아니, 1530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죠. 그거 선풍기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손 선풍기에 이런 경우도 생기네요. 그 주변 사람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2976님,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지잖아요. 알죠. 제가 눈꺼풀도 처지고 볼도 처지고 중력의 법칙에 아주 그냥 철저히 지금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

눈 기능도 살리고 예뻐지기도 할 겸 중년 눈 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 따라 수술 받으러 갔더니 선생님이 예뻐지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 원하세요? 물으시더라고요. 부작용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겁을 잔뜩 먹었던 저는요, 자연스러운 거요 외쳤죠. 3주 지난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거요 이렇게 답했어야 해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전 예뻐지진 않고 그냥 자연인이 된 것 같아요. 그저 웃습니다. DJ 천이는 수술 안 해도 자연인인데 우리 잘 살아보자고요 자연인끼리.

이거 예전에 신곡 소개하는 코너 시그널 음악 아니던가요? 박병래 씨. 아마 토요일 코너 그때 시그널이었을 겁니다. 그죠? LMFAO 약자입니다. 미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힙합 남성 듀엣이에요. 파티 락 앤썸. 오늘 밤은 끝까지 파티를 즐기자. 그냥 웃죠 코너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더위를 먹었는지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요 코너 안 했어요. 왜 안 하지 하시는 분도 계셨겠죠. 예, 네, 이해해 주세요. 백디 휴가 가시서 제가 서울 가서 백디 자리 붙들고 있을게요. 김두현 씨가. 예. 네. 도처에 제자리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군요. 두현 씨한테 맡기고 가볼까요, 그럼? 네. 이미정 씨가 복숭아, 어제 어린이집 아이들도 빨간 부분 안 맡겼다며 제게 내밀길래 저도 이거 피 아니야 라고 말해줬어요. 아,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유, 이뻐. 귀엽네요. 4312 매일 차에서 듣다가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중고로 어제 하나 구입했어요. 안테나까지 길게 뽑고 주파수 고정해서 잘 듣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아, 이 라디오요. 그렇군요. 네, 옛날 거죠. 라디오라는 게 참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에 라디오, 자전거 뭐 이런 거 참 멋지지 않나요? 그죠? 4046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송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이 선생님 이런 표현은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저는 서울교통네트워크 시내버스 600번 운전하는 이희열입니다. 네, 희열 씨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동료 기사분들 안전운행하세요. 종점에서 문자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고생 많네요. 진짜 우리 시민의 발이죠. 사공사령님, 제가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혜영 씨가 백일홍 PD님 오시고 무도회장으로 둔갑 너무 신나요. 실룩실룩 하시 백일홍 됐나요? 임백천, 민일홍을 합치면 백일홍이 되긴 되겠네요. 저희는 민슐랭으로 부를 겁니다. 네, 민슐랭. 임백천의 백뮤직, 락시트. It must have been love. 그리고 두란 두란의 A View to a Kill 지금 준비했습니다. 김현유 씨가요. 호주, 아니죠. 스웨덴의 혼성 듀엣이죠. 락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지만 그때 우리 분명 그건 사랑이었어 라는 그런 노래고요. 5201님이 영국 밴드죠. 두란 두란의 A View to a Kill.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두려워 말고 끝까지 맞서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저007 시리즈 주제가죠. 이게 14편이었을 겁니다. 007 시리즈는 총 25편이 나왔죠.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정민영 씨가 백디 삼촌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27년 지기 이세원 군의 37번째 생일입니다. 되게 군이라고는 하지 않나요?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가수 Fallout Boy 제목 Immortals 제가 좋아하는 만화영화 OST예요. 그쵸. 미국 밴드 Fallout Boy 애니메이션 Big Hero 6 주제가죠. 우린 영원히 살 수 없지만 함께하면 오래 기억될 거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146님 뮤지션 이태서라고 해요. 클래식 FM 생생 클래식 듣다가 백뮤직 이어들어요 하셨는데 KBS 박지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생생 클래식 동시간대 방송인데 메뚜기시군요. 왔다 갔다 그것도 재밌죠. 저희 2부에요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양한 노래 물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귀가 솔깃한 노래들 가지고 또 2부에서 만나죠. 나자렛 Dream On. 힘든 순간이 와도 꿈을 잃지 마. 계속 앞으로 나가자. 스코틀랜드 밴드 나자렛의 노래입니다.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인내심이 금세 바닥나는 날씨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는데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상관에서 중림 1터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두 군데에서 작업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행담도 휴게소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무안 4터널 부근에서 1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호남선

0: 지선 논산쪽 역시 작업 때문이고요. 서대전 졸음쉼터에서 서대전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입니다.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동대교에서 여의도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우!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미국의 재즈 소울 가수죠. 알자루가 노래한 We are in this love together라는 노래로 오늘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출발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보석 같은 사랑 안에 있어요. 오래도록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아주 로맨틱한 가사네요. 그죠? 고혜경 씨가 잠자리가 날아다니네요. 한참 쳐다봤어요. 아이, 멋지십니다. 그래요. 저도 빨간 잠자리 봤습니다. 온몸이 빨간. 그러니까 고추 잠자리죠. 그래요.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 오려고. 그죠? 이 더위 끝에는 분명히 가을이 옵니다. 라디오는 음악을 듣기 위함인데 이 시간은 백천오라버니 목소리 들으려고 들어와요. 노래가 빨리 끝나야 백천오라버니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노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청취자입니다. 박혜진 씨. 아니죠. 노래가 주죠. 저는 그냥 배달하는 배달꾼입니다. 요즘 휴가 떠나는 사람들 많은데요. 휴가나 여행 전에 이상한 징크스 있는 분들도 있죠. 이를테면 뭐 떠나기 전에는 꼭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분위기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럴 거면 여행 취소해 이런 말도 나오고 어찌어찌 떠나는 차 안에서 이제 서로 말도 안 하고 창밖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떠나는 건 좋은데 가기 전에 챙길 게 좀 많아야죠. 뭐 예약해야죠. 짐 싸야죠. 그 집 대강 청소해놔야죠. 아이들 있는 분들은 또 아이들 다 챙겨야죠. 그러다 보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어? 내가 다 준비했잖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또 희한하게 아이들이 어딜 가려면 꼭 아파요. 차 시동 걸죠? 그때까지 안 아팠던 애가 배 아파.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잔뜩 예민한 상태에서 떠나도 또 도착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 풀립니다. 그게 또 이 떠남의 묘미죠. 떠나지 못하는 우리는 좋은 음악으로 기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연속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혜진 씨가 제 목소리 들으려고 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민슐랭 PD가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 DJ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댕 올렸네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무튼. 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

0: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이 아주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어요.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제가 아까 1부 끝나면서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2부에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세 곡 다 클래식을 샘플링한 거예요. 침대에서 거꾸로 누워서 눈 감고 명곡들 감상합니다. 김도영 씨. 가끔 거꾸로 누워줘야 돼요. 왼쪽 오른쪽도 좀 바꿔주고 그래야 됩니다. 한쪽이 처질 수 있거든요. 제 침대가 그렇습니다. 김병미 씨, 와, 연속 세 곡 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들이에요 하셨어요. 자, 어떤 노래들이었냐면요. 영국 밴드입니다. 프로컬 하룸이 연주한 노래한 A White Shade of Pale. 그날 밤 우린 이미 멀어지고 있었지. 당신은 점점 창백한 모습으로 변해갔고 이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노래. 그 이 노래는 그 그러니까 바흐의 칸타타, 이제 G선상의 아리아를 모티브로 차용을 해가지고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바흐의 클래식, 소울, 락 음악이 결합된 아주 명곡 중에 명곡으로 평가받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루이스 터커의 Midnight Blue. 루이스 터커는 영국의 크로스오버 가수예요.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 중에 제2악장을 샘플링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박계영 씨가 이 버전은 오랜만에 듣네요. ELO 버전은 자주 들었는데 김정태 씨도 오, ELO Midnight Blue. 네. 사실 ELO Midnight Blue하고 이 루이스 터커는 완전히 다른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드나잇 블루라는 제목만 같은 거죠. 동명 이곡입니다. 김미정 씨가 선곡 맛집이 많나 봐요. 우리 민슐랭 PD님 최고예요 하셨네요. 그럼요. 에피타이저로 시작해서 지금 메인 디쉬로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주 성찬이 계속될 거예요. 이어서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걱정하지 마. 힘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웃을 날이 올 거야 라는 노래. 독일 그룹 스윗박스의 노래였죠. 이것도 역시 그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했는데 실제 오케스트라입니다. 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한 녹음을 사용해서 아주 클래식의 그 깊이감을 살린 거죠. 아, Midnight Blue는 뭐 길고 외로운 밤, 당신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산다는 좀 외로운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저 클래식을 샘플링한 노래 세 곡을 쭉 듣고 왔는데요. 이거 세 곡 다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분들 계시는군요.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건가요? 깊게 들으시고. 좋은 노래가 있는 이곳은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늘 만나고 있어요. 김동훈 씨는 지금 베트남 계시는군요. 저도 휴가지 베트남 푸꾸옥에서 소식 보내봅니다. 한국보다 덜 더워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실화예요 지금. 아니 베트남하고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데서 우리나라 와서 야 여기 너무 덥다 빨리 돌아가자 그런다면서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469님이 백디 큰일 났어요. 폭염에 전압기가 터져서 1층에 금형회사, 2층에 사출회사, 3층에 우리 회사 기계들이 올스톱이에요. 야, 이 금형 사출 이런 거는 전력이 끊겨지면 이거 다 전부 허다 많은 건데 그죠? 이거 큰일이네요. 손해가 많겠습니다. 이 폭염이 지금 계속되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도 커지잖아요. 그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그 열기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열기에 약한 물건들을 그걸 놓으면 안 되고요. 과열되면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 사용하고는 이 플러그를 꼭 뽑아야 되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죠. 이정무 씨가 어무이가 뭐 듣냐길래 임백천 아저씨 라디오 듣는다니까 임백천이 내랑 연배 비슷할걸? 라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내일 모레 여든이세요. 아니 왜 갑자기 여든 백형님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냥 웃지요. 아, 제 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파란 창에 보시면 나이 나옵니다. 나이 안 속였어요. 아까 저 루이스 터커의 미드나잇 블루는 정순아 씨가 신청하신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6411님이 백디 저 올해 62세 된 백뮤직 찐 애청자예요. 저희 가족 4명이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강릉 가는 첫 열차 타고 강릉에 다녀왔거든요.
강릉 안목 해변가를 맨발로 백사장을 걸어보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발바닥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5분도 안 돼서 신발을 신어야 됐다고요. 이야, 그쵸. 지금 뭐 바닷가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모래사장 이게 낭만적으로 걷는 그런 그런 시기는 아닌 거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가 수금지화 목토 쳐내면 그렇잖아요. 그 지구가 이렇게 뜨거운데 과연 가장 태양 가까이 있는 그 수성, 그 수성별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보니까 낮에 영상 430도네요, 수성이. 밤이 되면 또 이게 갑자기 영하 180도로 떨어집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구별이 물이 존재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고 가장 그 살기 좋은 환경이고 지구 평균 온도가 1년 15도군요. 화성은 마이너스 63도입니다. 목성이 마이너스 110도. 야, 뭐 해왕성이 마이너스 200도군요. 더 더워지는 얘기를 했네요. 그럼 시원한 노래 듣죠.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죠.

Snowman, 그리고 JG와 알리자 키스가 노래한 Empire State of Mind라는 노래, 그리고 스웨이 리하고 포스트 말론이 노래한 Sunflower였습니다. 세 곡이 조금 결이 똑같았죠. 결이 비슷했죠. 네. JG는 미국의 래퍼예요. 힙합 아티스트고 알리자 키스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피아니스트입니다. Empire State of Mind. 난 뉴욕에서 꿈을 꿨고 포기하지 않고 성공했어요라는. 네. 이게 저 뉴욕 맨하탄의 그 Empire State of State 빌딩이 있잖아요. 네, Empire State 하면은 그 뉴욕주의 별명이 Empire State죠. 네. 그리고 Sunflower, 해바라기라는 노래요. 스웨이 리하고 포스트 말론. 이 두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힙합퍼예요. 힙합 아티스트들이죠.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라는 노래인데, 두 사람이 온몸에 문신을 했죠. 근데 스웨이 리는 얼굴에는 안 했는데 포스트 말론은 아마 10월에 우리 내한 공연 하는 것 같은데 얼굴에도 문신을 했어요. 내가 부모라면 좀 말렸을 텐데, 얼굴만은 제발 이랬을 텐데. 이 스웨이 리, 포스트 말론 이 두 사람은 이 노래를 가지고 지난번에 북중미 월드컵 거기서 폐막 공연에서 이 노래를 했었을 거예요. 결승전 그 하프타임 쇼는 BTS하고 마돈나하고 샤키라가 했고요. 네, 폐막 공연까지 있었죠. 세 곡을 쭉 듣고 왔습니다. 이지선 씨가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 쇼에서 청청 패션 내한 공연도 하죠 하셨어요. 하프타임 쇼는 아니고 이제 폐막. 그렇죠, 뭐 공연한 겁니다. 노재옥 씨가 댕댕이들 외출할 때 신발 신켜야 합니다. 발바닥 화상 입어요. 그렇죠. 4560님, 둘째 아들과 신랑이 대구 야구 직관 갔어요. 오늘부터 이틀간 자유부인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밥 안 할 생각에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둘째 아들하고 신랑이 갔으면 첫째 아들은 있단 얘기 아니에요. 걔도 빨리 보내세요. 대구로 보내세요. 그래야 진짜 진정한 자유의 완성이죠. 김순진 씨, 안녕하세요. 선곡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혜영 씨가 카메라 감독님, 작은 오빠야가 잘 보이네요.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세요 하셨네요. 아, 우리 민쉘렌 PD가, 민 PD가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를. 자, 이제 생일 맞으신 분들 이제 제가 축하송을 불러드릴 텐데요. 이 노래가 참 묘한 힘이 있잖아요. 특히 그 떼창할 때요. 뭐 노래를 해 하다가도 입으로 가사를 이렇게 발음해가면서 따라 부르다 보면 기분이 쑥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 근육 쓰는 것만으로도 좀 활기가 돌잖아요. 이 시간에 DJ 천이가 부르는 축하송도요. 자주 들으신 분들은 가사 대강 아시죠? 이름 부분에 뭐 본인 이름이나 가족, 친구, 애인 이름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인가요? 3801님이 음식해서 서울 가려고 했더니 딸 생일이라 열차표가 매진이라 못 갔어요. 이름은 장효신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랬군요. 9276님, 남양주시 진관물류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아들 배재환의 생일입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요. 1838님은 축하해주세요. 사랑스러운 친구 동호맘 생일입니다. 만날 때마다 사진을 잘 찍어주는 예쁜 친구예요. 본인만 피사체가 되지 마시고 친구도 찍어주세요. 7254님, 한여름에 태어난 친구 박문숙의 생일입니다. 친구는 본인 사진 찍는 건 거부하면서 모임 친구들 모습을 예쁜 사진에 담아 모두를 즐겁게 하는 친구입니다. 아유, 이타적인 친구네요. 강경현 씨, 사랑하는 아들 경재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정민영 씨는 27년지기 이세원의 37번째 생일 축하하셨고요. 천안의 김미경 씨는 본인 생일 자축하셨습니다. 미경아, 열심히 살아서 고맙다. 아이, 그럼요. 가끔 본인한테도 쓰담쓰담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이남수 씨가 이거 어떡하죠? 4560님, 아까 둘째 아들하고 신랑이 대구 야구 직관 갔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남수 씨가 오늘 경기 취소됐어요.

너무 더워서. 아유, 3541님 어째 어째 프로야구 이틀 전면 취소인데요. 자유부는 다음 기회. 4560님 지금 쓰러지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축하 노래를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재씨, 세원씨, 미경씨 동호맘 생일 축하합니다. 이승현씨가 미국의 남성 듀엣이죠. 홀앤오츠 노래 청하셨네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우리 사랑 무너지지 않았다고. Say it isn't so.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

0: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서은숙 씨가 남편이 퇴직하고 4년 됐는데 지게차랑 굴삭기 자격증 딴다고 오늘 필기시험 치러 갔어요. 와, 굴삭기 포클레인이요?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팝송 한 곡 생각났어요. 제시카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노래 들려주시면 감사하셨네요. 제시카 스웨덴 가수죠. 굿바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흐르고 있습니다. 맑은 목소리예요. 투명한 목소리요. 허스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 끝난 거 알지만 미련도 남지만 마음 아프지만 널 보내줄게 라는 노래입니다. 자, 민술량 PD와 여러분들이 준비한 노래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도 예약하시는 거죠? 내일도 잘 모시겠습니다. 낮 12시에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와 일부 전라, 충청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는 38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야외주차는 반드시 피하셔야겠고요. 냉각수 등 차량 관리에도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선 판교에서 구리 쪽 강일 1차로에서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상일부터 여파 크게 봤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도 광암 터널에서 서하남 구간으로 또 경기 서쪽에선 장수와 송내 일대 양방향 이동량도 꾸준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인제 부근 주춤하다가 서종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뒤로 꽉 막혀 있고요. 이 밖에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늦은 휴가 차량들로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은 서원주와 동곤지암 흥천 2포 부근으로 가다저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최윤정님께서요. 응디 친구들이랑 무주로 2박 3일 여름휴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묵었던 리조트에서 야심한 밤에 썸머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DJ님께서 제 신청곡을 들려주신 거예요. 어찌나 흥이 나던지. 그리고 옆 테이블에서 즉석 만남까지 들어왔는데 거절했던 건 안 비밀로 할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머머머머 이런 거를 대리만족이라고 하나요? 너무 재밌으셨겠네요. 아니 즉석 만남 말고요. DJ분한테 노래 신청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 같이 즐기는 이 기분. 반지분들도 뭔지 아시죠? 우리 윤정님께서 너무 재밌는 추억을 만드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추억을 은비트에서는 매일매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비에게 신청해 주세요. 2026년의 무더운 여름날. 우리 반지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은디가 찾아왔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린의 아이주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참 오프닝에서 최윤정님께서 무주로 여행 갔다가 그 밤에 서머 페스티벌 하잖아요. DJ분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디제잉하면서 노래 듣고 싶으신 분 신청곡 날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신청곡 하면 거의 탁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막 즐기는 모습 보면 내가 신청한 노래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다니 이 기분에 너무너무 신났을 것 같은데 우리 라디오에 신청해 주시면 매일 그 기분을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경대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완전 소름 돋고 기분 좋아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꼭 본인이 신청한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문자가 오잖아요. 오시면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첫 곡으로 예를 들면 아이조아 들었듯이 아 아이조아 듣고 싶은데 이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 곡에 아이조아가 나와. 그러면 나랑 똑같은 곡을 누가 신청했어. 나도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 노래 들을 때 그럴 때도 기분이 좋죠. 김영애님께서 저희 동네 무주 사연 나오니까 반갑네요. 저 솔로인데 그 리조트 어딘가요? 궁금해요. 아 여기 옆에서 즉석 만남 그거를 이제 뭐 우리랑 같이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테이블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놀자고 그런 거. 근데 거절하셨대요 윤정님께서는. 근데 또 솔로인 분은 거기가 어딘가요? 궁금하지요. 박슬기님께서 저는 멀리 안 가고 매일 2시 은피터에서 신나게 즐기면서 추억 쌓고 있어요. 살림남 봤는데 두 분이 알콩달콩 깨볶는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응디 행복하소서. 아유 재밌게 봐주시면 저희는 그걸로 됐습니다. 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해요. 오늘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반지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요. 1일 드라마 시간 자기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 그리고 그리운 옛 친구에 대한 추억 사연 만나보는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마리아의 거시기 하네였습니다. 김경희님께서 응디 방송하러 오다가 햇빛에 탈까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저는 현장에서 일하니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요즘 너무 가뭄이 심해요. 한 방울 물이라도 우리 아껴봅시다. 은비트 반짝이분들 아 현장에서도 일을 하시다 보니 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방송으로 하러 오다가 햇빛에 타버릴까봐 걱정하셨대요. 잘 왔어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걱정이죠. 폭염 때문에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꼭 휴식 취하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도 진짜 필수입니다. 아우 난 목 안 마른 것 같아 이러면서 안 드시지 마시고요. 꼭 한 방울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드시고 외출은 웬만하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족분들, 이웃분들이랑 서로 안부 확인하면서 서로서로 괜찮은지 건강 체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에 오픈 스튜디오에 와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응원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그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물도 좀 드시고요. 너무 더우시면 안에 좀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06님께서 응디 남편이 어제와 오늘 창고에서 일한대요. 힘들 것 같아서 복숭아 사고 샤인머스켓 씻어서 얼음 넣어서 깜짝 선물로 갖다 주려고 지금 남편한테 배달 가고 있어요. 무더위에 일하시는 분들 저희 남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 모두 아유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창고에서 일하면 또 더워요. 아유 더운데 얼마나 힘드실까. 진짜 복숭아랑 샤인머스켓 얼음에 싹 담겨져 있는 거 먹으면 너무 시원하겠다, 그죠? 저도 진짜 여름에 복숭아 먹는 거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약간 얼음 너무 많이 말고, 그죠? 자, 시원하게 근처에 이렇게 조금 얼음 좀 뿌려갖고 시원한 복숭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게요. 아유, 잘하셨네요. 가는 길에도 또 조심하시고요. 더우니까. 2628님께서 응디 제가요 마트에 달걀 사러 갔는데 다른 것만 사고 달걀을 안 샀어요. 이걸 어쩌나. 이제는 꼭 메모해야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괜찮아요. 이게 또 날씨가 더우니까 더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원래도 깜빡깜빡하긴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더 깜빡깜빡해. 아우 더워라. 아 잠깐만 내가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요. 괜찮아요. 또 가서 사면 되죠. 아니면 뭐 달걀 뭐 다음에 또 사 먹어도 되고 다른 거 사셨으니까. 2781님께서 응디 라디오도 3일째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파주는 37도. 저는 밖에서 일하는 현장직이에요. 차에서 잠깐 휴식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응디의 청량한 목소리 들으니 더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도 응디의 맑은 목소리 듣고 힘내봅니다. 아유 고생 많으세요. 37도면은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을 텐데 밖에서 진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2781님께도 아이스커피 보내드리고요. 지금 사연 소개되신 김경희님, 9006님 그리고 2628님께도 아이스커피 시원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자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김희재의 이런 날 기다렸나요? 그리고 전유진의 가요가요. 가요.

김희재 이런 날 기다렸나요? 그리고 전유진의 가요가요 듣고 왔습니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고정 해주세요. 7309님께서 응디 너무 더워서 뜨거운 거 해먹기가 겁이 나서 오이 양파 미역 넣고 냉국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냉장고에 보관하면 3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사진 엄마요. 맛있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 오이 냉국 이거 미역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디 가서 먹든 뭐 친구 집에서 먹든 뭐 어디서 사 먹든 그 건더기가 많이 없는 게 항상 불만이었어. 왜 냉국에는 미역도 쬐끔, 양파도 쬐끔, 오이도 쬐끔. 그래서 그 오이 건져 먹으면 아삭아삭 맛있는데 그거 다 먹으려고 하다가 괜히 국물만 더 먹고 배만 더 부르고 나는 건더기가 먹고 싶은데. 그래서 또 추가한다? 그러면 또 그냥 미역만 몇 개 둥둥둥 떠다녀. 이렇게 양을 많이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다. 와, 제가 딱 원하는 오이 냉국이에요. 국물이 보이지 않아. 누가 보면은 저기 미역 오이 비빔밥이야. 너무 좋은데요. 퍽퍽 퍼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아우 정말 맛있게 드세요. 7776님께서 휴가라 두 남매 데리고 여수 왔어요. 근데 애들이 딸기 찹쌀떡이 유명하다고 해서 사러 왔는데 이 더운 날 줄이줄이 너무 긴 거 있죠. 그래도 샀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겠죠. 그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 아직 너무 우리 애기가 애기라서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 이제 뭐 애기가 6살, 7살부터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어디 가서 줄 설 때라고 하더라고요. 놀이동산 가서도 아빠는 줄 서는 게 역할이라면서요. 몇 시간 동안 줄 서 있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애기 또 타고 그러면 타는 동안 또 딴 데 가서 줄 서 있어야 됐대요. 맛집도 애기 더울까 봐 먼저 줄 서 있고 그런 줄 서는 게 참 힘들다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아무리 덥고 추워도 그죠. 0321님께서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모시고 일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점심에 남편이 문자로 영화표를 보낸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면서 저녁에 영화 보고 맛난 거 먹고 시간 보내고 오라고요. 애들은 자기가 챙기겠다는 말과 함께요. 순간 왈칵 눈물이 났는데 겨우 참았어요. 남편의 고마운 마음에 오랜만에 저 혼자 영화 봐요. 응디한테 자랑해 봅니다. 남편분 너무너무 자상하시네요. 와 진짜. 근데 혼자 보는 거 괜찮아요? 남편이랑 같이 보고 싶을 것 같아. 혼자 보면 좀 외롭잖아요. 아 그래도 뭐 어찌됐건 자유부인 시켜준다니까 너무너무 좋긴 한데 남편분께서 아주 이러면 이제 저녁 반찬이 달라진다면서요. 3521님께서 대학생 아들이 아르바이트비 받아서 영화 쏜다고 영화관으로 피서 왔어요. 일찍 도착해서 쇼핑몰 구경하고 있는데 와 이곳이 파라다이스네요. 아, 진짜로요. 더울 때는 진짜 그냥 어디 들어가 있는 게 음식점이든 쇼핑몰이든 뭐 어디든 들어가 있는 게 이거 지금 밖에서 너무 더워요. 그죠? 이러니 진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진짜 힘내세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노래 듣고 왔어요.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김양의 박 터진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 내가 요즘 맹렬히 다이어트 중이야. 어? 근데 아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잖아? 아, 왜 자꾸 맛있는 거 사오는 거야, 정말?

0: 글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매시간 배가 고픈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아니 분명히 아까 점심은 먹긴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픈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삑삑삑삑삑삑 디디디
1: 여보 나왔어.
0: 어? 왜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1: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0: 아 여보 나 배고파. 아니 점심은 조금밖에 안 먹었더니 그런가 봐. 아니 아프진 않아. 근데 당신 손에 든 거 그거 뭐야?
1: 짠짠짠 그럴 줄 알고 내가 당신 좋아하는 왕만두랑 찐빵 사왔지. 배고프다고? 얼른 먹자. 당신이랑 먹으려고 많이 사왔어. 나 잘했지?
0: 아니냐?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 나 다이어트 중인 거 몰라? 먹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오면 어떡해요?
1: 아이 다이어트를 해도 끼니는 챙겨야지. 이것만 먹어.
0: 안 돼요. 그거 먹으면 며칠 다이어트 한 건 진짜 다 소용없다고요.
1: 알았어. 그럼 내가 다 먹으면 되지. 당신 먹지 마. 와 입 이거 만두 잘하네. 우와 입 찐빵도 잘하네. 맛집이네 맛집이야.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역시 우와 이거 진짜 맛.
0: 아 좀 조용히 좀 먹어요. 내가 다 먹고 싶다고요. 하지 마. 잠깐만 어디 좀 봐봐요. 그 집 만드는 거 뭐 그렇게 잘해요? 한 입만 먹어볼까?
1: 어머 어머 너무 맛있어. 어머 어머 이거 뭐
0: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네. 아 찐빵은 또 어떤 맛이래? 이거 줘봐요.
1: 어머머머 그러네. 당신 말하는 대로 이게 맛집이네.
0: 어머 미쳤어 미쳤어. 내가 지금 찐빵이랑 만두를 몇 개나 먹은 거야. 아 정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강문경의 책임져 였습니다. 오늘은 노재용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부탁드려요. 아내분이 열렬히 맹렬히 다이어트 중인데 남편분께서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맛있는 거 자꾸 사와요. 그것도 아내분께서 좋아하는 걸로만. 만두, 찐빵. 아, 저도 정말 좋아하는 건데. 만두는 진짜 저는 그 비빔냉면이랑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그거를 참을 수 있을까? 결국 못 참고 드셨습니다. 예, 정승기님께서 정말 맛있게 드시는구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불어가면서 너무 맛있다. 오, 이 집 잘하는 집이네. 이러면 누가 안 먹어보고. 이거 맛이라도 보고 싶지. 박영웅님께서 만두찐빵 정말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죠, 못 참죠. 김수경님께서 한입이 무섭죠. 아니 근데 한입이 무섭기다고 한입이 어렵지. 한입 먹으면 뭐 둘째부터는 뭐 그냥 술술 넘어가죠. 뭐 꿀떡꿀떡 넘어가지. 김경수님께서 응디 먹는 소리에 갑자기 저도 배가 고파져요. 식사 안 하셨나요?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할 때는 방금 먹고 돌아섰는데 한두 시간 지나 아 벌써 한 6시간 지났나 이러고 시간 보면 두세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배가 계속 고파. 이상해요. 아무래도 몇 끼니마다 좀 적게 먹고 아무래도 다이어트 한답시고 무슨 든든하게 안 먹고 탄수화물 좀 안 먹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또 탄수화물 먹어야 그거를 태우면서 좀 힘이 나는 건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안 나죠. 홍복희님께서 아 오늘 만두 먹어야겠다. 그래야겠죠? 성령원님께서 그래도 아내 생각해서 집에 들어올 때 맛있는 거 사오는 남편분 정말 자상하시네요. 그리고 원래 먹는 유혹은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저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1인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정말 포인트로 찝어줘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분이 안 해본 생각해서 만두랑 찐빵이랑 그것도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말고 아내분이 좋아하는 걸로 같이 먹으려고 많이 사왔대잖아요. 이렇게 신나는 말투로 내 옷 사는 거 사왔지 뭐 미소가은님께서 다이어트는 365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허해서 배고픈 거예요. 이 말은 또 플러스로 슬프네요. 마음이 허해서 배가 더 고프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외로우면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다이어트 화이팅 하시고요. 남편분 그래도 아내분 다이어트 하신다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은비트의 짧은 1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토론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고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지요? 진성의 안동역에서 박구윤의 뿐이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렉스 비드 렉
5: 사무실에도
6: 렉렉스 비드 렉
5: 창고에도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7: 이진희님께서요, 저희 부부는 택배 배달하는데 정말 덥네요. 잠깐씩 이동할 때마다 은간씨 라디오 듣고

듣고 있는데 항상 너무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남편분이랑 또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스커피 두 잔 보내드릴게요. 남편분이랑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지표면의 체감온도는 더 올라 있습니다. 더위에 대비한 차량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셔야겠습니다. 8월 첫째 주 휴가철을 맞아 오후 시간 들어서 강원권에서 들어오는 상행선 정체가 꾸준한 편인데요. 지금은 서울 쪽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부근으로 2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도 수습 중입니다. 이후 정체 인제와 내촌 부근 다시 사고가 있었던 서종부터 화도 분기점 쪽으로는 9km 구간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양양 방향도 내린천 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인제 부근 부터 처리 옆에 크게 봤습니다. 천안 쪽 논산 천안 고속도로 논산 분기점 앞두고 주춤하다가 정우 터널 1차로 사고로 막혀 있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도 안성 분기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수습 중입니다. 57분 교통 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영탁의 찐이야 듣고 왔습니다. 똑똑 여러분, 내일은요 빛나는 초대석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0: 주인공은 바로 예쁘고 노래 잘하고 입담도 좋은 바로 그 가수 홍지윤 씨와 함께 할게요. 저도 오랜만에 지윤 씨 만나는 거라서 벌써부터 설레거든요. 내일 2부 홍지윤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기대 많이 하고 들어주시고요. 지야 오늘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행운영 11님께서 라디오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채팅하고 있어요. 요즘 손주들이 방학을 해서 같이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어, 손주랑 같이 듣고 있어요? 몇 살이지 손주가? 안녕. 방학이라서 라디오도 듣고 이 시간에 학교 안 가니까 좋지? 박혜영님께서 가은님 안녕하셔요. 날 더운 뒤 잘 지내고 계시죠? 어디서 들이지? 오랜만에 은비도 들어요. 아, 충청도, 충청도. 더위 조심하셔요. 다음에 오픈 스튜디오 놀러 갈게요. 잘했나요? 제가 또 굉장히 또 사투리에 또 자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 날씨 선선해지면 그때 또 놀러. 아까 전에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앞에 갈 수 있는 거냐고, 여의도냐고. 예, 맞습니다. 여의도 KBS 앞에 오픈 스튜디오 이렇게 돼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좀 이렇게 너무 밖에서 더운데 참고 계시면은 안 되니까 좀 들어갔다 그들을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좀 그런 애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러세요. 거기 계속 땡볕에 서 계시지 마시고요. 자, 다온님께서 은비트 은비트 은비트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외쳐야죠. 반짝이 반짝이 반짝이 파이팅, 반짝이 반짝이 반짝이 파이팅. 제가 두 번 더 했어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8281님께서 응디 오랜만에 왔지라예 서울도 많이 덥지요. 김해 직영도 너무 덥습니다. 잠시 밖에 나왔는데 우렁찬 매미 소리가 여름을 실감케 하네요. 집에 들어갈 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걸어 올라갈까 하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망설여지네요. 신청곡으로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김해 직영 단감이 맛있는 곳. 또 제가 거기 단감 축제 가가지고 또 노래로 불러가지고 또 최우수상 받았었는데 그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에. 더우시죠? 아유 진영에 진짜 저도 저희 집도 그렇고 김해고 이런데 거기 진짜 매미 소리 엄청 커요. 서울에는 그렇게 큰 매미 소리를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김해 진짜 크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가세요. 엘리베이터로 가세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계단으로 절대 가지 마세요. 더워요. 너무 더워.

네, 제가 대신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요. 꼭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최경숙님께서 미숫가루 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직접 아이스크림 만들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준 것보다는 맛이 덜하지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서 신나게 먹었네요. 옛날 생각을 하니 이 노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마이진의 몽당연필 들려주시겠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요. 아이스크림을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 나중에 우리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쉬운 거면 나도 해봐야지 이러고 검색했는데 머신 없는 수제 초코 아이스크림, 저 초코 좋아하니까 초코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 노른자 설탕을 150g 휘핑한 뒤 40도, 45도로 데운 우유를 조금씩 부으면서 섞어서 코코아 파우더 넣고 별도로 80%로 휘핑한 생크림과 500ml와 설탕 50g을 나눠서 섞어서 냉동.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 글로만 봐서는 이거 도저히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냥 뭐 미숫가루 타다가 아유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닌데 너무 어려운데요? 저 그래가지고 이거 나는 포기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진짜 금손이신가 보다. 뚝딱뚝딱 막 뭘 잘하시나 봐요.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지? 그러면 미숫가루 타다가 마음이 바뀐 거니까 미숫가루 맛 아이스크림을 만드신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요. 네,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옵니다.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마이진의 몽당연필

초등학교 여름방학 시절 지금도 덥지만 그때도 정말 더웠다. 덥고 심심했던 방학날 나는 달디단 참외 한 잎이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내 친구 삼식이네 참외밭 주변을 서성거렸다. 함께 나온 우리 집 강아지 백구에게 야 네가 실수한 척하고 참외 좀 넝쿨째 물어와봐라 라고 말했지만 우리 집 백구는 너무 양심적이어서 혀를 내밀고 헥헥 거릴 뿐 삼식이네 참외는 그림의 떡이었다. 원두막에서 만화책을 보면서 참외를 실컷 먹는 삼식이가 어찌나 부러웠던지 삼식이는 그때 내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참외 하나 얻어먹으려고 토란잎도 갖다 주고 빵도 주고 아끼는 만화책도 빌려줬건만 삼식이는 인색했다. 아니면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걸까? 노랗고 달콤한 참외 하나가 간절했고 물물 교환으로 어렵게 어렵게 얻어먹었던 그 시절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내 친구 삼식아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사연으로 너와 함께 했던 추억을 적다 보니까 유난히 더 네 생각이 나는구나.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의 이 시간은요. 보고 싶은 친구들과의 옛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강석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했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반짝이 강석두님께서 참외밭집 아들 삼식님을 찾고 계세요. 석두님께서 삼식님에게 참외를 얻어먹고 싶어서 잘 보려고 주변에 서성거렸는데 아쉽게도 먹지 못하셨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참 마음이 짜네요. 어렸을 때 참외 하나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그 친구는 내가 좋아서 잘해주는 줄 알지 참외가 먹고 싶어서 잘해주는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신나게 놀기만 할 뿐 참외 줄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석두님 얼마나 드시고 싶었을까요? 지금 제가 지금이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정말 그 순수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가 그게 상처가 되거나 한으로 남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 중에 잘 살았던 부자 친구도 있었고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장난감이 많았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유년 시절 나를 부럽게 생각했던 친구는 누구였는지 나를 부럽게 했던 친구는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제 친구는 언니 오빠가 5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외동이어서 친구가 매우 부러웠답니다. 이런 사연이나 제 친구는 슈퍼마켓집 아들이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 부러웠죠. 이런 사연도 환영합니다. 어린 시절 내가 부러워했던 친구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 사연 만나보고 추첨해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두래님께서 삼식이 나빴어.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전 돈이 없어서 컵라면을 사 먹고 제 친구는 그 스낵 있죠. 그 우유에 말아 먹는 거 큰 거 그거 되게 비쌌거든요. 그거를 그냥 사갖고 우유랑 1.2L 우유를 사갖고 막 말아 먹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 컵라면 먹고 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라면이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라면 먹을래? 이렇게 아니 난 이게 더 맛있어 이러면서 막 먹는데 그 한 입만 줘가 그렇게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꼴깍꼴깍 그거 보면서 컵라면이 어찌나 맛이 없던지 그래서 제가 이 삼식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아요. 아니지 삼식님이 아니라 사연자분. 박영웅님께서 삼식님이 눈치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 눈치도 좀 없는 것 같고 그죠. 김경희님께서 아이고 삼식님 노란 참외 한 개 뚝딱 따서 친구 하나 주시지. 그러니까요 같이 좀 나눠 먹지. 에이. 자 사연 만나보고요 추첨해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들으면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설아수의 주거니 받거니 송대관 신지의 분위기 좋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설아수의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송대관 신지의 분위기 쪼코였습니다. 반자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어린 시절 내가 부러워했던 친구 누가 그렇게 부러웠을까요? 만나볼게요. 김두래님께서 제 친구는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친구가 피아노 치는 소리가 어찌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피아노는 꼭 학원을 갔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피아노는 꼭 배웠던 것 같아요. 필수로. 그만큼 음악이 우리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요즘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막 클래식 듣고 막 그랬었어요. 음악 피아노도 막 되게 막 그런 거 전곡 듣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피아노 있는지 부러웠지. 3657님께서 제 친구 집에는 항상 소고기가 있어서 점심 때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네요. 이건 진짜 부럽다. 근데 점심 때마다 친구 집에 가면 소고기를 줘요? 그 친구 아주 좋은 친구네. 소고기 옛날엔 진짜 소고기 먹기 힘들었는데 근데 친구 집에 점심 때마다 가면 소고기를 줘요? 그 친구 아주 잘될 친구일세. 5215님께서 부모님께서 빵집을 운영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살도 안 찌는 체질이어서 빵을 마음껏 먹어도 날씬했죠. 누가 보면은 제가 빵집 딸인 줄 알았을걸요. 나는 빵도 안 먹는데 그 빵집 딸은 진짜 마음껏 먹으면서 살도 안 찌고 그 두 번 부러운 거지. 두 번 빵집 따는 것도 부럽고 빵을 먹었는데 살이 안 찌는 것도 부럽고. 제 친구 중에 아직도 제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친구 부모님께서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초코빵 있잖아. 그거 그 마음껏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 그 친구. 그런 그 짜장면집 아들 뭐 이런 것도 부럽고 그죠. 그 먹는 거 그때 우리가 먹고 싶었던 거 가게 하는 딸아들은 참 부러웠던 것 같아. 7113님께서 중학교 시절 말을 너무 잘해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반장이었는데도 말을 잘 못해서 그 친구를 부럽게 바라보곤 했죠. 은간 언니는 말을 잘해서 늘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근데 말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라디오 할 때 아니면 밖에 나가면 말 잘 못해요. 문장도 막 잘 못해가지고 어버버거리고 약간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 이 공간에 들어오면 우리 반짝이분들 만나면은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 조은주님께서 저는 거꾸로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분식집 딸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제 뒤를 졸졸졸졸 쫓아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엄마한테 친하다고 얘기해서 서비스도 받고 그랬대요. 아 뭐야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는 거 진짜 얄밉겠다. 진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러움만 했던 입장이었지 부러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네. 내가 분식집 딸이라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그거 얻어먹으려고 친한 척하거나 아니면 나 없을 때 와가지고 아 저 가은이랑 친한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괜히 인사해가지고 아 그래 가은이 친구니 이러면 네 친해요 이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튀김 서비스 줄게 감사합니다 가은이한테 잘 먹었다고 말해야지 이러면서 괜히 그런 친구 있었을 것 같아 진짜. 어머 얄미워. 그래갖고 오늘 네 친구 왔었어 이러면 누구 이러면 이름은 모르겠고 뭐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나 그런 친구 없는데. 최고은님께서 초등학교 때 거의 허리까지 닿는 긴 머리를 양쪽으로 정갈하게 닦고 다니던 친구가 부러웠어요. 저희 엄마는 머리를 잘 못 묶어서 어깨를 넘어가려고 하면 미용실 데려가서 잘라달라고 하셨거든요. 부럽지 부럽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죠? 항상 단발이었던 것 같아. 커트나 완전 숏컷. 그 남자친구들처럼 숏커트를 초등학교 때는 했고 중학교 때도 단발이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단발이었고 계속 짧은 머리였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때는 반삭했어요. 짜증나가지고 나 가발 쓰고 다닐래 엄마 이러면서 미용실 가서 3mm로 잘라달라 그래서 밀고 다녔어요. 그땐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신춘아님께서 제 친구 순심이는요 위로 언니가 5명이고 막내라서

집안일을 안 해서 부러웠어요. 저는 아래로 동생이 다섯 명이어서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아궁이에 불 떼서 밥도 짓고 동생도 업어 키웠어요. 지금은 그 동생들이 잘해서 행복하긴 하지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순심이가 부러웠죠. 그쵸 그쵸. 옛날에는 왜 조금 이제 나이 터울도 좀 있고 많이 이제 많이 나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일하러 어머니 아버지 다 나가셔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 남은 언니 오빠들이 막내 키우고 막 이래 거의 진짜 키웠다고 볼 수 있죠. 밥 먹이고 아궁에 불 떼서 밤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고 밥 차리고 치우고 하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막내가 부러웠겠다. 진짜 확실히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동생들이 자라서 언니 고마워, 오빠 고마워 하면서 자라는 모습 보면은 또 정윤슬님께서 주름 치마에 레이스 양말, 레이스 모자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공주풍 스타일이 부러웠어요. 피부도 하얗고 머리도 긴 생머리였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예쁘게 다니면 좀 부러워하면서도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요. 엄마가 첫 전학 가는 거니까 좋은 거 입으라고 해서 언니 거 물려받은 거 레이스 좀 달린 거 조금 고급져 보이는 거 입고 갔더니 거기 전학 처음 보는 친구들이 야 너 뭐 좋은 옷 입었는데 무슨 엄청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이거 좋은 옷 입었다고 이 친구가 생기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맞아 부러워하면서도 질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김미영님께서 중학교 등교길 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 출입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출발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중학교 동창 점규는 농촌지도소 소장님인 아빠의 자가용을 타고 여유있게 지나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고 부러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저도 버스를 한 40분 타고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를. 그 진짜 학교 갈 때는 엄청 많이 타요. 뭐 올 때야 여유롭게 보내고 그냥 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진짜 그 등교길이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빠 차 탁 타고 내 앞을 지나가. 또 창문 쭉 내리면서 안녕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너무 부럽지. 에이 진짜 이거 어릴 때는 부러운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타는 거, 뭐 심지어 막내 첫째 이런 것도 부럽고 참 그때는 부러운 게 많았죠. 자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반제분들이 보내주신 옛 친구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한혜진의 사랑아 가자, 윤태규의 끝까지 갑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한혜진의 사랑아가자, 윤태규의 끝까지 갑시다 였습니다. 보고 싶다 친구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5610님께서 응디 저는 제 친구 이동희를 찾고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아파트에

살았고요. 동인의 집에는 컴퓨터가 있고 피아노도 있었어요. 동인의 집이 아지트여서 항상 모여서 TV로 연결해서 하는 게임도 하고 미제 과자를 맛보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동인은 부자 친구였죠. 나중에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끊겼는데요. 요즘에도 종종 생각이 납니다. 하얀 피부에 1978년생 이동이 어디 사니 보고 싶다라고 해주셨어요. 우와, 78년생이요? 78년생인데 집에 컴퓨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TV로 연결해서 하는 게임기도 있었어요? 우와, 부모님이 정말 아낌없이 해주셨네요. 이건 아니 피아노만 있던가 컴퓨터만 있던가 뭐 게임기만 있던가 이 세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부러울만한 했던 친구겠다. 이거 진짜 부러운데요. 그리고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에 살았대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 미국 가는 친구 진짜 부러웠어요. 해외 가서 사는 친구 뭐 해외가 뭐 알지도 못했지만 해외가 뭐 어디 있는지 뭐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몰랐지만 뭐 우리나라도 참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근데 참 그 뭔가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산다는 거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막상 그 친구는 그죠? 아무튼 부자 친구 잘 살고 계시겠죠. 한국으로 돌아오셨을까요?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거기서 계속 살고 계실까요? 연락되면 좋겠다. 이동희님.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간장 세트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이쯤에서요.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의 사는 동안 그리고 정혜진의 바로 나.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의 활기를 더하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폭염 속 돌발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강원권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길목들인데요. 영동선 인천 방향 둔내 터널 부근 더디다 이천 나드목 1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 정체 양지와 수원 둔대와 월곡 분기점 일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내촌 부근 주춤하다가 서종부터 화도까지는 한 번에 13km 구간 밀려 지나고요. 부근을 지나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 강일 부근으로는 1차로 사고 여파 크게 봤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도 성남 4차로가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고요. 남북권으로는 남해 1지선 창원 방향 동마산 3차로와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곤양 1차로 각각 추돌 사고 차량들로 차단되면서 뒤로 2에서 3km 구간씩 크게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모기는 암컷만 뭡니다. 매미는 수컷만 울고요. 반딧불이는 주로 수컷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매미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모기는 산란기에 암컷만 알을 낳기 위해서 피를 빤다고 해요. 절실한 건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죠. 그런데 올 여름 사악한 폭염으로 모기 개체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모기도 살기 힘든 살벌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만 반짝하는 곤충들이 오늘도 날고 울고 물고 있습니다. 더위도 멈출 수 없는 하루. 2시간 동안은 좀 선선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8월 5일 수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왔습니다.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요.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븐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도 40.5도. 아주 더위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여러분들 물 자주 드시고 물이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1등 주인공입니다. 6632가 아니고 6623님이 오늘 1등 하셨어요. 1등 하셨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또 아주 발빠르게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더우신데 6623님에게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기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7님 오셨습니다. 공대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라랜드에 출첵합니다. 굉장히 동작이 빠르신 것 같아요. 어제도 굉장히 빠르게 라라랜드 출석하셨는데 오늘도 눈에 확 띄네요. 라라랜드는 저에게 휴식 같은 시간이고 행복입니다. 블랙홍의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어요.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서울은 어때요? 대구에는 조금 덜 한 듯합니다. 와, 대구가 35도래요. 서울은 40.5도, 39.5도 막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5391님 보내주셨어요. 저는 40도? 39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찍힌 거를 저는 지금껏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동남아 갔을 때 빼놓고는. 이하나 유고님, 이번에 라라랜드. 저는 다리가 불편한데요. 종이로 꽃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어우, 압류. 응원해 드려야죠. 이하나 유고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태양님, 이름이 아주 뜨겁습니다. 박태양님, 언니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와, 진짜 한 50m, 100m만 걸어도 정말 땀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땀을 잘 안 흘리는데 제가 땀 흘리는 것도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더운 창원입니다. 오늘까지 휴가예요. 내일부터 회사로 고고싱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1960님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라 가족들의 다양한 이야기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전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살짝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춘니 비슷한 그런 여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우리 박민경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때문인지 콩디가 더 어려 보여요. 아마도 아마 그럴걸요. 그리고 김경수님은 콩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교 머리 묶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 잘 묶이지도 않는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근데 더워서 묶었습니다. 빨간색인가. 더워서 묶으셨어 하시면서 김경수님 문자 주셨습니다. 핑크색인데 레드로 보이나 보네요. 뭐 같은 계열이니까. 6623님 날씨가 참 덥네요. 그러나 이번에 라라 가족들이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더위야 가라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4560님 콩디 둘째 아들과 신랑이 대구 야구 직관 갔네요. 근데 다 취소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예약한 거라 안 갈 수도 없어서 억지로 갔네요. 오늘부터 이틀간 자유 부인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밥 안 할 생각에 너무 좋아요. 4560님 문자 주셨습니다. 자유 부인이 되셨어요. 이틀간 이 자유를 자주 오지 않는 그런 자유 시간이니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야구장이 폭염으로 취소가 됐다는 그런 기사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우성님 안녕하세요. 외근 왔는데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시원한 물 한 잔 주세요. 콩디. 주위에 물이 없어. 시원한 물이. 우리 양우성님 물 대신에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커피 낙하채서 드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야. 우리 양우성님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시현님 콩디 여름휴가 중인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여름휴가 가신 거잖아요. 잘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님도 오셨습니다. 콩디 만나러 퍼뜩 왔어요. 퍼뜩 왔어. 서혜진님은 안녕하세요 콩디 이렇게 말 걸어주셨고 이선영님 콩디 부산도 너무 덥습니다. 시원하게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좋을 텐데 비도 안 오고 어휴 계속해서 커피만 들키고 있습니다. 이선영님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하루에 두 잔 많게는 세 잔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뭐든 지나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박선홍님 오셨습니다.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목에 얼음 두르고 라라랜드 들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순홍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관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언니 너무너무 더워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 커피숍에 피서 왔습니다. 잘 가셨어. 라라랜드 들으면서 최고의 피서를 누려볼게요. 7944님 보내주셨고 부산 시내 버스 천스타 출첵입니다. 더워요. 승객분들도 저도 다 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6530님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운행하고 계신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위 잘들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콩디 저를 무는 모기들은 보통 독한 놈이 아니군요. 어쩐지 기피제를 뿌려도 물더라니요. 이소영님이 또 제가 오늘 모기 얘기로 시작했더니 공감의 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범진호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동해안 근처입니다. 서울보다 10도 낮고, 좋겠다. 대구보다 6도 낮군요. 한반도 동풍이 불어서 팬 현상으로 서고동저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서고동저 현상이라고 범진호님도 문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꿈꾸자님도 찾아와 주셨고, 방성경님 반갑습니다. 우리 차영숙님도 그리고 임혜정님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아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오전에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고 데쳐서 된장에 무쳐두고 오후에는 깻잎 반찬 만들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라라랜드 듣고 계시다고 선아님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성영환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콩디 첫 곡부터 짱이었다고 8006님도 아주 좋아라 하시네요. 여기에서 빅뱅의 마지막 인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오늘 밸런스 주제는 내가 최근에 들은 칭찬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칭찬일까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라랜드 진행을 하면서 칭찬을 너무 배부르게 제가 먹어갔고요. 내가 최근에 들은 칭찬 뭐가 있나 갑자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칭찬? 나 들은 적 없는데?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닐걸요. 듣고 기분 좋았다면 그게 바로 칭찬일 겁니다. 애들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은 엄마 최고 이런 말이 최고의 칭찬으로 들릴 것 같고 머리 했어? 와 잘 어울리는데? 색깔 바꿨어? 세련됐는데? 이런 얘기도 칭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집 참 맛있네요 또 올게요 하는 것도 굉장한 칭찬이죠. 이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그리고 센스 있다. 그리고 자기는 운전을 왜 이렇게 잘해? 백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등등등. 뭐 목소리가 참 좋아요. 상냥해요. 웃는 모습이 예뻐요. 이거 다 칭찬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쓱 지어지는 그런 칭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커피 선물 많이 많이 준비해놓고 문자 폭탄 기다리겠습니다. 화사의 굿 굿바이 준비했고요. IOI의 갑자기

화사의 Good Goodbye 그리고 IOI의 갑자기였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라베 오늘은 최근 내가 들은 칭찬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채영님 헌혈을 하러 가셨대요. 간호사님이 혈관 미인이네요. 혈관 미인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 번에 혈관이 그냥 확 드러났었나 봐요. 임채영님. 이 헌혈도 건강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 임채영님 이 건강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문지영님 만나면 기분 좋다. 이 얘기를 들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문지영님 보내주셨고 만나면 유독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강하게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 박정아님 오셨습니다. 신랑이랑 애들이 엄마가 해주는 무생채랑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해 줄 때요. 확실히 직접 한 반찬 요리들이 누군가에게 참 맛있다고 느껴지면 어머님들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선영님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크크 9살 아들의 이 말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어도 삼시세끼 집밥을 차려봅니다. 이선영님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더우실까요? 그리고 구혜원님 작은 어머니를 오랜만에 봤는데 오 요거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어머니를 뵀는데 얼굴이 뱀파이어 같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안 변했다는 뜻이죠. 하시면서 기분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구혜원님도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이미탁님 칭찬? 외모 칭찬? 오 이거 좋다. 이거 탐나는데 나는? 하얗고 피부 좋다. 하얗고 피부 유독 좋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부러워. 1년 365일 내내 까만 사람은 하얀 피부를 가진 분들이 너무 부럽답니다. 선생님 진짜예요. 진짜로 우리 쌤은 검은 피부가 아니어서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도 이렇게 웃음을 미소를 지으셨는데 저의 비애를 모르셔 두 분은. 윤연수님 엄마가 별명이 동안맘인데요. 오 엄청 동안이신가 보다. 엄마 닮아서 30대인데 목욕탕 가면 중학생이냐고 물어봅니다. 와 그 정도로 동안이에요? 우리 과계사님 듣고 있지? 엄마 덕분이야 하시면서 우리 연수님은 중학생이냐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고 어머님은 엄마 덕분이야. 또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 아주 줄줄이 칭찬이네요. 윤연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연수님에게도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지원님 듣고 계실까요? 언니 지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주제고 뭐고 날씨가 진짜 미쳤다요. 그러니까요.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우리 함지원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릴게요. 임향숙님이에요. 가게 온 아이들이 사장님 맛있어요 하며 엄지척. 오 엄지척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쵸. 임향숙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5kg 아령을 들고요. 매일 1시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다며 5kg에

5kg의 남자답다며 칭찬받으셨어. 근육이 불끈불끈합니다. 김경민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226님까지 한 통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항상 엄마가 제일 예쁘대요. 이런 칭찬을 매일 받고 사시나 봐요. 1226님 효자죠?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진짜 예쁘니까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진짜 아름다우신가 보다. 122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샵에 잘 됐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라라벨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샵에 잘 됐어 듣고 왔습니다. 5157님 문자 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아,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요? 아들일까? 딸일까? 여튼 우리 중2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멋있으면 어떻고 이쁘면 어때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아빠가 저를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는데 갈 때마다 이분의 라라랜드를 틀어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힘든 저희 아빠를 위해서 파이팅 외쳐주세요 하셨습니다. 5157님 기특하네요. 제가 시원한 커피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종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데 잃어버린 음식물 카드를 찾아주었더니 어머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셨습니다. 어우 주거니 받거니 좋네요 그림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점점점 양혜종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홍고추 따서 믹서에 갈아서 밭에서 딴 열무로 열무김치 만들었더니 남편이 맛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셨다고 0554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서유경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412님 사돈이 딸이 어머니 닮아 이쁘다고 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조현숙님 남편이 당신의 웃는 모습이 소녀 같아. 웃는 모습이 소녀 같아 라고 칭찬해 줄 때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눈가주름이 가득 늘었어요. 많이 웃으셔서 진짜 늘 웃음을 달고 사시는 분들 보면 눈가에 이렇게 잔주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조현숙님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듯합니다. 그리고 송민걸님 전 동안이에요. 아 동안이야? 49인데 지난주 병원을 5군데 갔는데 3군데서 본인 확인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랬죠? 학창시절에도 기분 좋았는데 5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더 좋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송민걸님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동안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그리고 영자님도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생각이 나셨죠.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이후부터는 물어도 말을 안 해요. 아, 이것도 한때구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영자님 보내주셨고 이발하러 가면 미용사분이 머리숱이 많으셔서 좋겠어요 하면 저는 기분이 좋아서 머리숱 좀 많이 쳐주세요. 머리숱이 유독 많으신 분들 있죠. 이 꼭 숱을 쳐야지만 이게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머리숱 좀 많이 쳐주세요 라고 말한답니다. 김영수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라랍에 최근에 들었던 칭찬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우리 함지원님 그리고 서유경님도 오늘 처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박정아님, 윤연수님. 윤연수님은 엄마가 항상 듣는 라디오라고 해서 저도 들으러 왔습니다. 엄마 밥 먹다가 신혼집에 남편 밥하러 가는 길인데 엄마 밥 먹을 때가 가장 맛있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곽여사님 윤연수님 요 사연을 아까 전해드렸었는데 우리 윤연수님 그리고 김영수님이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김영수님에게도 제가 시원한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겠습니다. 문자 폭탄 다른 폭탄은 너무 끔찍한데 이 폭탄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에서 박지훈 씨의 그대 그리고 사랑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라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이요. 4시 46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2797님 저 시원한 커피 한잔 싸드리고 싶어서 문자를 좀 빼놨습니다. 콩디 저는 폭염 속에 생수를 배달하는 기사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으로 생수 여섯 묶음을 어깨에 메고 오르며 무릎이 꺾이고 숨이 턱 막힙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고되지만 아내와 아이들 웃는 얼굴 떠올리며 너무 감동이고 짠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웃는 얼굴 떠올리며 견디며 힘내봅니다. 파이팅! 2797님 저 이번도 파이팅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한 걸로 제가 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운전하는 짝꿍 자기는 화내는 게 애 같아. 이건 뭔 소린지 점점점 하셨어요. 칭찬이잖아. 칭찬. 이 라라벨 끝냈는데 이 사연이 눈에 들어오네. 그리고 김원배님 저는 85년생 소띠인데요. 젊은 동남아 사람 같아요. 동남아 사람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칭찬 아니에요 이것도? 이목구비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김원배님. 아, 이 두 사연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보님. 너무너무 덥네요. 그쵸.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신다 하셨어요. 아가 먹고 싶어 왔어요. 여기 오면 누가 아아준대요? 5020님 와주셨어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범진호님 시원한 아아 한 잔씩들 하십시오. 저는 이따가 퇴근길에 샷 추가하셨습니다. 문자 주셨고 우리 잠깐만요. 제가 우리 범진호님 거 아 우리 범진호님 문자 빼놨는데 저도 물 좀 주세요. 제가 아까 참 커피 뺏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참 다양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들으시고 우리 범진호님 요런 문자 보내주셨었군요. 제가 빼놨는데 알겠습니다. 물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커피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니까. 윤진님, 콩디 저 날씨도 더운데 고등 아들이랑 싸우고 열나서 아로 열 시키며 카페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고 계시네요. 늦게 자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아니 잠도 적당히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후 2시에 겨우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윤진님 보내주셨는데

0: 그래도 매일 그러지는 않겠죠. 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잠을 늦게까지 잤대요. 저 고3 때 13cm인가 12cm 키가 컸으니까 아 멋지게 크려고 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윤진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열 좀 삭히시고. 우리 8530님 콩디 반갑습니다. 저는 택시기사라서 추워요. 택시 안은 춥죠. 손님들이 다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시니까. 손님 타시면 시원하다는 소리 많이 듣네요. 저는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시작점을 잘못 잡았어. 우리 8530님에게는 뜨거운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광고 듣고 오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드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3: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4: 장희숙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콩디 삶의 현장입니다. 70에 퇴직하고요. 하루 삼시세끼 집에서 집에서 없네요. 집에서 요. 올해 너무너무 더우니 삼시세끼 너무너무 덥네요. 아, 불 앞에서 돌면 밥하고 돌면 밥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신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땀이 줄줄 난다고 장희숙님 문자로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5275님 안녕하세요. 공디, 여기는 염색 공장입니다. 사무실에서 현장에 내려오니 현장 온도가 55도에서 56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힌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땀이 줄줄 납니다. 시원한 커피가 당기는 더위입니다. 시원한 노래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시원한 커피 당기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살림을 참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작가, 큰 모니터 앞으로 얼굴을 드러냈어요. 나는 쳐다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시원한 노래 부탁드린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박 작가 들어오려고 그러나 봐.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더위를 피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도 부쩍 늘어 있고요. 퇴근 시간을 앞두고 도로도 더 분주해졌습니다. 서울시내 일산 쪽 강변북로 마포 대교 부근으론 4차로에서 추돌 사고도 수습 중인데요. 뒤로 정체 시작되는 성수대교부터 이 사고 지점 지나 가양대교 쪽으로 벌써 1시간 10분이 넘게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쪽 경부선 입장에서 안성 쪽으로 긴 구간 더디고요. 이후 서울 요금소 진입을 앞두고선 2, 3차로에 걸쳐서 사고 차량들 견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전안 휴게소부터 인풍교 쪽으로 논산 쪽 차량 터널 중심으로 오후 정체 늘어 있고요. 수도권 질주선 일산에서 판교 구리 방향 계양에서 송내 사이 긴 구간 더디다가 상일 2차로에선 고장난 화물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SES의 Just a Feeling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콩콩 디스크 자키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갑니다. 저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릴레이로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제가 먼저 고르고 라라 가족이 이어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콩디가 픽한 노래 두 곡을 전해드리고 바통을 넘겨드릴 겁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다음에는 이 노래 싶은 곡이 떠오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무더위를 시원하고 달콤하게 날려드릴 컵빙수 선물 준비해왔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콩디가 고른 오늘 픽한 두 곡의 노래는요, 오늘 라라랜드 오면서 차 안에서 딱 떠오른 두 곡입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아, 이렇게 좋은 곡이 있었지. 너무 신나면서 들썩들썩거리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 있으시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가운 노래들 분명히 있습니다. 뭐 차를 타다가, 아니면 창밖을 보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어? 이 노래? 오늘은 그렇게 문득 떠오른 노래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신곡도 좋고요, 오래된 노래도 좋고요, 팝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왜 생각이 났는지 한 줄만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어우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콩콩 디스크 자키 첫 번째 노래 나갈 건데요, 여러분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서 이 노래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건 크게 들어야 맛있어요.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 지금도 파티나 축제에서 들려옵니다. 데비드 수알의 니드 폴리.

이탈리아 명곡이었어요. 근데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해서 전 세계 클럽과 차트를 휩쓸었던 그런 곡입니다. 이 곡도 여러분들 볼륨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요란다 비쿨 앤 디컵이 함께합니다. 위너스픽 아메리카노.

8533님 키야 콩디 누나 음악 선곡 최고. 그 다음 곡은 이 노래 내 거보다 좋은데? 런던 보이즈의 노래 런던 나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크게 틀고 흔들흔들하고 있으니 남편이 쳐다보네요. 쳐다보면 어때요? 서은숙님 그리고 조현주님 차 안에서 저는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차은옥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선곡이 더 좋네. 런던 보이즈가 노래합니다. 런던 나이트.

오늘은 아우 차에서 불현듯 생각이 나서 두 곡을 들고 왔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졌다. 박민경님 볼륨 더더더 크게 업업업 하셨습니다. 롤러장에 온 것 같다고 설지원님. 그리고 3964님 마크레나 이 노래 춤 많이 따라 췄었습니다 하시면서 갑자기 생각난다 하셨고요. 조화금님도 마크레나

제가 팝송 두 곡을 골랐다고 여러분들도 이러시게요 진짜? 조명희님 너무 신난다 하셨고 임혜정님 진짜 졌다 크크크 그러니까요 아 나 완전 졌어 범진호님 이 노래 들으며 기상체조하던 군 시절이 떠오릅니다 마카레나 그리고 김경수님 어머 웃는 소리 콩디랑 똑같아요 하셨고 임혜정님은요 아 업타운 펑크의 노래 이 노래 듣고 싶어졌습니다 하시면서 마크론슨 브루노 마스의 이 업타운 펑크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태님은 GQ의 젊은 남자 아 이 노래도 있었네요 진짜. 그리고 아싸 볼륨을 높이고 같이 들어요 최고다 하셨습니다.

꿈꿔 디스크 자키. 저 오늘 차에서 정말 문득 떠올랐어요. 아, 날씨는 너무 덥고 아유 신나는 노래나 뭐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두 곡이 생각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들어봐야지 하고 두 곡을 픽해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또 대단한 곡으로 이렇게 또 바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데비드 수아레의 뉴드 폴리 제일 먼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명곡이에요. 꽤 오래전 그런 명곡인데 아주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요란다 비쿨 앤 디컵이 함께한 위너스픽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노래 이어서 들어봤고 그리고 런던 보이즈의 런던 나이 들어봤고요.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이 한 곡 있었는데 그쵸? 아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전해드리겠고요. 우리 민경님은 이 노래 다음은 빌리지 피플의 YMCA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꼭지점 댄스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0920님 콩대 오늘 이러다가 YMCA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맞다. 업다운 핑크. 업다운 펑크 노래 듣고 왔어요. 이 마크론슨 그리고 피처링의 브루노 마스가 함께 있죠. 그리고 정승원님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정말 열심히 추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정수님 모던 토킹의 노래도 생각난다 하셨고 윤정희님 셔플 댄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문바스틱 신청합니다. 이은영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야키나의 I saw you dancing. 오, 이 노래도 마구마구 생각이 났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람바다도 있었고 아하의 노래도 우리 허저묵님 보내주셨고 신해철 씨의 여름이야기 장훈진 님이 신청해 주셨고 가요도 좋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팝송으로 달리지만 다음 주에는 멋진 가요를 두 곡 들고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팝송으로 받아주셔도 좋고 가요로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영진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조명희님 역시 이번 DJ 멋진 걸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신경미님은 외매 노래가 생각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콩콩 디스크 잡기에서 우리 정말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곡들 참 많지 않습니까? 콩콩 디스크 자키에서 우리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컵빙수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집은 언니와 나이 차이가 꽤 났다. 그래서 내가 20대였을 때 언니 아들은 벌써 7살이었다. 어느 주말 언니가 다급하게 자취방에 와서는 우리 모임 좀 다녀올게. 선호 좀 봐줘. 약속도 없던 내게 언니가 조카를 툭 맡겨놓고 나갔다. 바쁠 것도 없었다. 자취방에서 혼자 뒹구는 것보다 조카랑 놀고 나중에 두둑하게 용돈이나 받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모 심심해. 나가자. 나가자. 난 결국 한강으로 향했다. 비둘기는 날아다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웃고 커플들은 아주 세상이 자기들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나는 조카 손을 잡고 유람선을 탔다. 배가 출발하자마자 조카의 질문이 시작됐다. 이모, 저기 보이는 저 다리는 뭐야? 응? 양화대교. 5초쯤 지났나? 조카가 또 물었다. 그러면 이모, 저거는 뭐야? 저거? 당산철교. 와, 이모, 저기는? 그날 서울에 있던 다리 이름은 다 읊은 것 같다. 그러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간판 앞으로 다가간 조카가 살짝 중심을 잃었는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치마를 덥석 잡았다. 깜짝이야. 뭐야. 저기요. 아기를 좀 잘 보세요. 이모. 순간 유람선에 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다. 여자분이 잔뜩 화가 나서 노려보는데 나도 그때는 젊었다. 아니,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화를 내요? 아우 진짜. 둘 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려는 순간 여자 옆에 있던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자기야, 그냥 가자. 오, 그 한마디에 상황은 끝났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저분 가는 동안 여친 화 풀려면 고생 좀 하겠다. 그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났다. 돌아오는 길에도 조카는 계속 물었다. 이모 이모 저기 다리는? 저거 서강대교야. 밤섬 새들이 놀랄까봐 불은 안 켜는 다리야. 우와, 우리 이모는 천재다. 대교 이름을 다 외워? 그러면은 저거는? 아까 말했잖니 당산철교라고. 알아 알아 알아. 나도 복습한 거야. 조카는 웃고 나도 왠지 상쾌한 마음으로 웃었다. 그렇게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그리고 시간도 세월도 빠르게 흘렀다. 내 첫 조카 선호는 이제 28살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7살 꼬마는 어느새 어른이 돼 있다. 군대도 다녀오고 술도 마시고 운전도 잘한다. 애들 크는 걸 보면 내 나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녀석 통 전화 한 번이 없네. 요즘 MZ들은 대뜸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한다던데 문자 한 통 보내봐야겠다. 선호야, 이모랑 한강 한번 갈래? 조카에게도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길 바라면서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어우 좋네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나라가족 조은홍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윤은영님, 저도 막내 이모랑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막내 이모랑 11살 차이래요.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이모가 20살 때 그때 자연농원을 데려다줬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벌써 45살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안희로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고모는 어려운데 왜 이모는 편할까요? 저 이 문자 보고 생각해봤더니 진짜 이모가 편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가게에 들어가면 모르는 사장님께도 이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어, 그러네. 이모님 여기요. 고모님 여기요. 이렇게는 안 해본 것 같네요, 진짜. 어,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김경수님, 어떤가요? 콩디 주인공 연출 다 해요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제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 박순섭님, 지금은 제 얼굴이 보이시죠?

이분이 콩디 하루 종일 일이 바빠서 지금 들어왔는데 콩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제가 이 어떤가요는 2시간 중에서 가장 대본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집중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가렸더니 안 보이셨다고 우리 박순선 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 생각해보면 피식 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숨겨두고 계시죠?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살짝 다듬어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콩으로 말머리 어떤가요 하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좀 아주 맛깔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쉬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Beautiful.

황은희님,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차에 가면서 들을게요. 오늘 방송도 잘 듣고 갑니다 하셨어요. 황은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기현님도 주셨어요. 광프리카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광프리카 너무너무 덥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살인적인 날씨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고, 그리고 셋째 딸로 태어나 시어머니께 이쁨 많이 못 봤던 딸이 20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김경임 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딸 아들이 있는 집에 셋째 생일이래요.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혹시 콩디님의 수제 팔찌 부탁하면 양심이 없을까요? 딸이 좋아할 듯요. 아우, 그럴 리가요. 생일 맞았어요. 그리고 축하해드려야죠. 김경임님, 제가 비즈 팔찌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따님의 손목 사이즈, 좋아하는 색깔 또 따로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임미용님도 오후 시간이 아주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박정아님도 찾아와셨고, 그리고 우리 정지원님, 이모님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처음 보내보신대요. 근데 왜 사연지를 얼굴에 바짝 대고 읽어요? 설마 노안은 아니죠? 하셨습니다. 노안? 노안이 뭐지? 아, 사실은 이 어떤가요는 남자 역할도 해야 되고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애기 역할도 해야 되고 막 화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가 조금 제가 좀 민망하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막 코도 막고 연기하고 혼자 엄청 애쓰거든요. 그래서 좀 흉한 모습이 보여질까 봐 그래서 대본으로 얼굴을 가린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2부 끝곡입니다. 제이워크의 Suddenly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 이번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안 그래도 막히던 서울 시내 퇴근길, 사고의 영향까지 함께 받는 곳들인데요. 일산 쪽 강변북로, 이번엔 양화대교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 15분이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 1차로가 추돌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 장안교를 못 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 양방향 영동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사이 오가시기 크게 답답한 가운데 공항 쪽은 이 정체 가양대교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종 포천선 안성방향 고덕터널 3차로와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안양터널 부근 3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어서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죠. 열심히 일하고 통장에 월급이 딱 찍히는 그 찰나의 순간, 그래 이 맛에 일하지, 뿌듯해집니다. 근데요, 그만큼이나 같은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요즘 어떤 일이 있었고 마음이 어떤지, 내 이야기를 할 때 쾌감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건데요. 그럼 오늘은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볼까요? 스트인들, 내 이야기 좀 꺼내 보시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Grill, barbecue.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윤딴딴의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오늘 첫 곡으로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인호진 왔습니다. 윤딴딴 씨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듣는데 예전에 그 제이슨 브라즈 음악도 생각나면서 되게 친숙한 느낌이 확 오면서 다정하면서 마이크 가깝게 대고 노래하는 그 느낌의 친밀함도 들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라는데 여름은 서로 떨어져 붙지 마 떨어져 약간 이런 계절이긴 한데 그만큼 우리 스테이는 가깝게 다가오셔서 각자의 내 이야기 좀 펼쳐놔 주십시오. 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오, 그렇구나. 하긴 사람들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자기 이야기하면서 막 열을 올리면서 왜냐면 이야기거리도 많으니까 내 얘기니까. 그러는 거.

많이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님, 내 이야기하는 스드인, 내 대나무 숲가 맞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못하는 이야기도 잉디에게는 제잘제잘 한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청취자로서 라디오를 사랑하는 청취자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진짜 실존하는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 못할 이야기도 내가 좋아하는 DJ한테는 문자 한번 쓱 보내고 그럴 때 뭐 기분 좋아서 보낼 때보다도 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 이야기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잘 못하는 이야기를 DJ에게 보내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희망송이님, 오늘 5일이 급여날인데 한 달 동안 수고한 나에게 오늘 저녁은 푸짐한 만찬을 즐기게 해주려 했으나 야근 당첨. 월초부터 야근. 주초부터 야근, 월초부터 야근. 참 못할 짓인데 그만큼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우리 희망송이님 많이 보세요. 야근 수당도 꼭 챙기셔야겠죠. 네. 권혜진님, 제 이야기요? 뭐가 있을까? 오늘 점심 곰탕 먹었고요. 아까 간식으로 젤리를 먹는데 생각보다 더 신맛이었고 어제 마감 끝나서 오늘은 비공식 배짱이 데이고 지금은 스트인 들으면서 퇴근 준비 중입니다. 또 뭐 있지? 이렇게 내 이야기 전해주시니까 그동안에 알았던 권혜진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뭐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분위기, 그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건데 귀여운 느낌이에요. 이현경님, 인디 하이요. 전 주변에 제 이야기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디오를 빌려서 사연을 쓰거나 혼자 일기를 쓰곤 했는데 이제 저는 어디에 사연 써요? 하면서 바짓가랑이 잡는 중, 가로 닫고 이렇게 연극의 대본처럼 지문을 써주셨습니다. 또 사연 쓸 곳이 또 생겨요. 또 사람 죽으란 법은 없어요. 어디든 나타나기 마련이고 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좋은 친구가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솔직히 그 제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한다 이런 평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DJ를 하게 됐을 때 내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 좀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만큼 많이 내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나? 게시판 볼까요? 아니요 많이 해요. 그러실까 봐 두려운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야기 듣기도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오늘도 이제 11일 남았어요. 11일 네, 열 하루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야기 많이 올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마음에 넣고 가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 열립니다.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그리고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최고 기온이 39도,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안전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정전,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 그늘, 휴식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 몸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과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수요일 저녁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만나볼게요. 김경선님께서 64살 할머니가 젊은 세대 노래로 위로받던 유일한 방송이었어요. 25여 년 다녔던 직장과 이별을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훗날 좋은 모습으로 뵙기로 해요. 보내주셨어요. 예,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잘 쌓아올린 이 시간들인데 죄송해요. 그리고 헛헛한 마음을 우리와 함께 이겨내신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느낌도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활력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듣고 오겠습니다.

스님들의 지금 상황, 지금 기분을 제가 들여다봅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어디 보자. 9006님, 아이가 너무 덥다고 김밥을 싸서 먹고 싶다네요. 아이, 더운 거랑 김밥이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 먹자니까 아이, 또 굳이 엄마가 만들어준 게 맛있다는 거예요. 아 참, 마트 가서 재료 사왔습니다. 엄마는 극한 직업이네요. 아, 난 이런 우리 이런 아이를 너무 칭찬하고 싶어지거든요. 아까 우리 송인선 PD 그 아들도 엄마가 해주는 것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스턴트도 안 먹고 좋아, 건강엔 좋고 좋아, 그때는 그래야 돼 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싶었어요. 딱 그 사연이네. 조화금님, 인디, 오늘 퇴근길 온도가 제 체온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차에 문을 열자마자 와, 사우나 입장권 끄는 줄 알았네. 얼른 집에 가서 선풍기랑 재회해야겠습니다. 어딜 가나 사우나 냄새 나요, 그죠? 그 묘한 그 냄새, 아 증기 냄새 그거. 와 진짜 언제 끝날래? 진짜 날씨야 언제 끝날래? 7907님, 안녕하세요 인디. 아홉 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못해서 꾸중을 들으니까 이거 일할 기분이 안 납니다. 어?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어? 누가? 내가 그냥 대신 가가지고 막 따져줄란 게 그냥 확. 아홉 가지 잘했으면은 우등생이지. 참말로 너무 기대가 컸나? 우리 7907님이 너무 컴퓨터처럼 로봇처럼 완벽했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좀 완벽하게 하는 것도 불필요해. 힘들어. 내가 힘들어. 좀 실수도 좀 하고 그러세요. 아, 속상하게 말이야. 2083님, 아, 저는 초등학교에서 댄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방학이라 오전 수업을 해요. 아침부터 더워서 학생들도 저도 막 헥헥거립니다. 아우, 찜질방에서 춤추는 것 같아요. 방학이라 늦잠 자고 싶을 텐데 그래도 수업 시작 10분 전에 일찍 와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예쁘고 최고예요. 엄지척. 아, 엄지척을 올려주셨지만 아, 때로는 좀 쉰다고 연락 좀 왔으면 하시지 않을까. 아, 우리 학생들 너무 이뻐. 아유, 대단해.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이쁜 겁니다.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시원하게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이현의 내꺼 중에 최고 듣고 오셨습니다. 3554님의 신청이었는데요. DJ 중에 인디가 최고라고 하는 아내를 위해 본인이 아니야. 아내의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형님은 일주일을 기다려서 기다리던 택배를 받았는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진과도 다르고 허허 정말 눈속임이라고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반품비도 지불해야 하고 항의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 날도 더운데 속에서 불이 나네요. 아 계형님 진짜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기대 속에 아주 기분 좋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개봉하자마자 어? 내 기대와는 다른데? 뭐지? 아 실망이 너무 크죠. 저는 그 비누 거치대? 세면대에 비누 거치대를 저렴하게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쁜 디자인에 있어서 그거를 샀어요. 샀는데 배송이 돼서 이렇게 붙여놨죠. 근데 자꾸 비누를 올려놓으면은 얘가 고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려. 아니 고정이 왜 안 되지? 해가지고 이제 계속 했는데도 안 돼. 다시 찾고 거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진도 보고 막 이랬는데 결국엔 그 흡착하는 데 있잖아요. 세면대 흡착. 흡착 거기에 약간 물기를 머금고 흡착을 해야 얘가 딱딱하게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무지로 인해서 예, 내가 괜히 실망했다. 욕을 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개영님은 그러지는 않겠죠. 얼마만큼 속상했는지 그 순간의 그 감정만 제가 지금 공감을 해드린 겁니다. 아 정말 그거 얼마짜리예요? 나는 이거 세면대 그거 한 5,900원인가 이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형님 속에서 천불 나는데 아유 또 죄송하네. 계속 미안하단 말밖에 안 하네. 자 문영은님 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려고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인사드립니다. 문영은님 와 오랜만입니다.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셔 이분은.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인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이게 때가 오는 법이죠. 대신 문영은님께서 4년 동안 아주 쭉쭉 잘 뻗어나가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주 흡족합니다. 잘 오셨어요. 개영님과 영은님께도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면서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가 오늘 펼쳐질 겁니다. 자, 오늘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어떤 주제일지 귀 쫑긋. 빠밤. 뭐뭐 하자. 청유형 노래입니다. 아 뭐뭐 하자. 이렇게 예.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기분이죠. 청유형 노래.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뭐뭐 하세. 이런 청유형 문장들 있잖아요. 뭐 사랑하자. 어디 가자. 뭐 노력합시다. 잘 먹고 잘 놉시다. 이렇게 우리를 독려하는

성유형 노래들을 기다립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여러분께 하는 공부하차 이것도 되고요. 다이어트하차 야근하차 나랑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게 이렇게 하기 싫은 것만 하지. 대단해.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이 나갑니다. 쿨의 미절 듣고 유인음악가게 넘어갈 텐데요. 이 노래는 김주연님께서 인디 미절이 할 거야 이렇게 강한 문장을 보내주셨는데 오 좋은데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0: 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뭘 그렇게 하자고 보채는 건지 청유형 노래 만나봅니다. 2001님 그만하자 그만하자.
1: 오, 그만하자도 있네. 아이유와 수롱의 잔소리.

오, 설렌다. 이승기의 결혼해 줄래. 이다솔님이요. 인디, 저 내년 1월에 결혼해요. 스트림 들으면서 소개팅도 하고 차이기도 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데 인디의 축하를 못 받다니. 유유유. 그래서 안 왔구만. 이다솔님, 그래서 그동안 안 왔어. 결혼 준비하고 빌드업 시키느라. 아이고, 어쩐지. 뜸하더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우리 최수환님 야근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다들 휴가라 막내인 저만 남았어요. 2PM의 우리 집 청해주셨습니다.

박주현님, 선우정아의 도망가자요. 퇴근길을 늘 함께하던 인디 고마워요. 처음으로 보내봐요. 인디 들고 도망가.

이용현님이 인디, 저 인디 때문에 말 인형도 샀었는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크라잉넛에 말 달리자 신청해요. 말 인형 왜 샀냐면요, 제 얼굴이 말상이라서 산 게 아니고요, 그 말의 해니까 말 사진 그 콘테스트 할 때 아마 그걸 샀을 거예요. 말 타고 갑니다잉.

0: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3: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0: 5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오늘 유인 음악 가게는 청유형 노래들로 함께 했습니다. 근데 노래가 나갈 때마다 가사에 저를 이입해 주셔가지고 고선욱님, 인디의 잡소리와 잡돌이는 계속하자 계속하자 이렇게 불러주셨고, 김은지님은 2PM 우리 집 할 때 인디 들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 이거 아닌데 멜로디 뭐지?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이랬고, K229님은

이렇게 해주셨고 김은지님 우리는 달려야 해 스트이는 계속 달려야 한다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근데 이거 은경이가 썼니? 와중에 결혼하자는 사람은 없네요. 버거운 거지. 버거운 거야. 너랑 결혼까진 아닌 것 같아. 약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시간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센스쟁이 뽑아야죠. 커피 두 잔의 주인공 오늘의 센스쟁이는 백은진님이십니다. 와우. 자두의 놀자요. 아, 놀자. 아, 이 노래죠. 인디랑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꼭 마법 같아요. 하트 3개. 오늘도 인디랑 신나게 놀자. 그러자. 은진아 놀자. 커피 두 잔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는 2부에서 또 놉시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부쩍 늘은 것만 같습니다. 7시를 앞둔 지금도 간선도로 이동량이 꾸준한데요. 서울시내 한강을 따라 공항 일산 쪽으로 강변북로는 영동대교 부근 주춤하다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부터도 1시간이 넘게 퇴근 정체가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기름램프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방향도 송내 3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있는 가운데 뒤로 안현분기점부터 9km 구간 정체입니다. 이 밖에 경부선 서울 쪽 남사 6교 부근 4, 5차로에 걸쳐선 고장난 승용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 차선 변경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재,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첫 곡은요, 5146님께서 청해주신 서태지의 모아이였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자, 잠시 후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윗드와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유난히 마음에 남는 오늘의 장면들, 그 순간들 같이 나눠주세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피스를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윗드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김건모 슈퍼주니어 거미 태진아 공통점은 뭘까요?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짜장라면 쿠폰 짜라쿠 짜라쿠 짜라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피드바 퀴즈. 저의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김건모의 미안해요 였습니다. 주제 시작할 때 김건모 슈퍼주니어 거미 돼지나 이거 무슨 연말 음악 페스티벌 할 때 그 성우 목소리잖아요. 박수는 뭐예요? 예. 와 잘한다고. 여기에 공통점. 야 출제 질문도 수준이 높았고 그걸 알아채서 보내주시는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죠. 네. 김혜미님 정답. 세일러문 주제곡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이게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이거죠. 비슷하지 못한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송혜선 PD 지금 옆에서 귀에서 계속 불러주고 있었어요. 이런 PD가 어딨어. 대단해. 김향자님 맞추고 싶다. 그래서요 김향자님 나만의 여인. 깔끔하다. 이거 오행시 짓는 줄. 아니었어요. 나만의 연인이여. 예, 그 노래 아니었어요. 그건 힌트곡. 김보라님 그럼 양다일의 미안해? 힌트 중에 없는 가수가 나올 줄 알았건만 크크크 제가 너무 꼬았네요. 풀어드립니다. 땡! 풀어드릴게요. 오 양다일이 미안해. 야 여러분들 음악 조예가 대단하시다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할게요. 이 노래였습니다.

거미의 미안해요 였습니다. 아, 이 노래 좀 빠른 비트의 노래인데 참 마음은 절절하게 미안한 마음 가득 담은 노래죠. 잘 맞춰주셨고요.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거미의 미안해요. 짜라쿠 달라쿠 나 달라쿠 졸라서 미안해요 하셨어요. 능소아님 대단하신데. 아 이거 아닌데 땡이 아닌데. 아, 죄송해요. 잘못 쳤어요. 아 습관이야. 아 습관이 돼버렸어. 오른손 가만히 있어. 흥분하지 마. 능수아님 되신 거예요. 짜라쿠 받고 싶다. 한 번도 안 걸려요. 거미 미안해요. 짜라쿠 안 주면 미워할 거예요. 이순미님 짜라쿠 받으십니다. 소원이셨어요? 드릴게요. 오메 짜라쿠 엄청 좋아하시네. 그리고 거미 미안해요. 퇴근 시간이 1시간 늦어져서 저녁은 라면 끓여서 찬밥 말아 먹어야겠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네요. 아, 맛있겠다. 아이들은 오히려 좋아. 이럴 수 있어요. 정미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거미 미안해요. 인디 늦게 들어서 미안해요 하셨어요. 새싹 문자시네. 우리 박성현님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무려 열 하루나 들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내일 모레 끝나는 게 아니오. 우리에게는 저 가는 날 11일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성현님. 그 안에 친해지죠. 친해지려면 그 효리 누나가 그랬잖아요. 10 minutes. 빠밤!

어떤 10 minutes 10분 만에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벌써 잘 친해졌네. 자, 지금 소개된 분들 포함 총 10분께 짜장라면 쿠폰 짜라쿠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오늘 특히 콩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꼭 능수아님 전화번호가 뭔지, 박성현님 전화번호가 뭔지, 내 전화번호는 이거요, 이렇게 올려주셔야 저희가 그렇구나 하면서 그 번호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 흐름을 이해하세요.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자, 거미의 미안해요. 정답곡 듣고 오겠습니다.

커미의 미안해요였습니다. 스비트바퀴즈 정답곡.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맨 마지막이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감정 표현. 아, 거미 씨, 우리 박지현 씨죠. 아, 최고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미안해요 이렇게

울먹거리는 그 목소리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발라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엄청난 댄스곡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한 소절 할 때도 속으로 박자 세느라 미안해요. 아유, 가사는 너무 슬픈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예, 이제서야 살포시 말씀드려 봅니다. 안송이님이 대쪽 같은 잔소리 너무 좋다. 그럼요. 아유, 대쪽 같은 잔소리 좀 거시기하다. 아니? 잔소리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 아니, 당첨되셔가지고 선물도 못 받아가시면 또 그게 뭐요? 그 경쟁률을 뚫고 되셨는데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 저도 이 시스템을 이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DJ석에 앉아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래서 게시판에 와서 이름 옆에 전화번호 쓰라는 얘기구나. 그때 제가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다 아셨다고요? 대단한데? 오 나만 몰랐네. 또 나만 몰랐어. 박미소님. 힘들다 한숨 쉬다가도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보낸 하루입니다. 미소님 진짜 그렇죠? 아 저도 그래요. 와 일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저는 미소님 저는 샤워할 때마다 느껴요. 샤워할 때 물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이 물 상수도 하수도 이 물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때가 씻겨져 나가고 손 씻을 때마다 생각해. 야, 이 대단하다. 이 물 문자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씻어주네. 이런 생각하면 참 고마운 게 진짜 널려 있어요. 그죠? 예. 그 고마운 것들 중에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고맙네 생각해도 한 시간 훌쩍 갑니다. 전진홍님. 가족들이랑 2박 3일 속초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옷 정리 중입니다. 초등학생 두 아들은 방에 들어가고 아내는 피곤하다면서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네요. 저도요 옷 정리 안 하고 쉬고 싶어요. 아니 고정관념인가 뭔가 이렇게 반대로 된 것 같지 그죠?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잔소리하면서 빨리 벗고 샤워하고 누워. 아우 빨리 일로와. 자기도 일로와. 양말 벗어. 또 거기다 벗어놓네. 일로와. 빨면서 엄마가 잔소리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전진홍님께서는 물끄러움이 다들 불 켜면 싹 사라지는 무슨 그것처럼 싹싹싹 들어가가지고 혼자 뒷정리하고 계시네요. 저랑 합시다. 진홍님 저랑 합시다.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흥얼흥얼 거리면서 좋을 텐데 뭐 이러면서 같이 합시다. 이슬기님이 청해주신 성시경의 좋을 텐데. 예. 이상했다. 좋을 텐데. 그리고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까지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3509님 인디, 오랜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사진을 올려봅니다.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에 철이 아닌데도 코스모스가 피어있더라고요. 저는 꽃과 자연 이야기할 때 눈이 빛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인디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인디에 대해서 아직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와, 이야기 잘 통할 것 같아요. 사진 올려주신 것도 정말 제가 딱 바라는 그대로 올려주셨어요.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멀리서 찍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코스모스다! 세 명의 코스모스 아이들이 이렇게 활짝 웃고 있듯이 분홍색의 코스모스 사진 너무 이쁘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좋아하는 게 코스모스 하시니까 저는 카스모스요. 우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연과 이런 역사, 인류가 어떻게 왔고 세상이 어떻게 탄생했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사진. 3638님 지난 5월에 9주년 결혼기념일을 인디에게 축하받았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 9년 만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 이제 14주차 복덩이 엄마랍니다. 하하. 축하드립니다. 9년 만에. 그래요. 9주년 결혼기념일 축하해드렸고 그때로 따지면 지금 그렇게 되네. 그래서 임산부 먼저라는 저 뭐라 그러죠? 표식 저기 판넬? 아니 배지 맞아 배지 이것도 받으셔서 자랑스럽게 사진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생각 하시면서 우리 복덩이 잘 키우세요. 5564님 아침 일찍부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강아지 한이가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온다고요. 집 바로 앞 주차장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해서 부모님이 저에게 SOS를 치신 거였어요. 바로 달려갔는데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한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오는 거 있죠. 우리 한이 벌써 13살이라 이젠 할머니거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흔쾌히 왔다 갔다 해준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아이고 한이야, 무슨 일이었어? 왜 그랬어? 아이고. 5564님이 도착하자마자 안긴 거 봐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야. 됐어 됐어, 이제 걱정 없어. 6815님 늘 이 시간이면 반찬 만들면서 들어요. 어떤 날은 오늘은 뭐 만들었다고 인디한테 자랑도 했었고요. 오늘은 새콤달콤 오이무침이랑 콩나물무침을 했답니다. 두 가지 만드는데 땀이 어찌나 나던지 잠시 베란다 너머로 저녁 하늘 한 컷 찍어봤습니다. 인디도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가끔은 하늘 한번 쳐다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야, 잘도 찍어주셨다. 그냥 제대로 된 앵글로 찍어주신 것 같은데 마치 광각으로 찍어주신 것처럼 구도가 아주 완벽한 저녁 노을 사진, 하늘의 중심을 멋진 구름이 딱 자리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네요. 6815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 써주신 대로 저는 하늘을 엄청 자주 봐요. 그래서 우리 스트인들도 하늘 보면서 사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같아지는 거지. 똑같아진 것 같아요. 반찬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좀 쉬십시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원더걸스의 노바디였습니다. 이사사님이 청해 주신 노래 흥겹게 듣고 왔습니다. 김보라님이 야 슈퍼문 뜰 때마다 무슨 문 뜰 때마다 잉디랑 스테인이 알려줬는데

0: 진짜 달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잉디랑 우주 얘기 138시간은 해야 하는데요 하셨어요. 아, 센스 있어. 이게 우주 나이 138억 년 거기 대입한 거죠. 아, 대단해. 그러게 말입니다. 참 재밌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퇴근길에 날씨 얘기하고 뭐 하늘에 달 떴다 별 떴다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사이니까 그래요. 그죠? 문나이님, 이제 별 얘기 달 얘기 누가 해주나 하셨어요. 1015님, 어제 인디의 하차 소식을 듣고는 저희 새 모녀는 속상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6살 수아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오늘은 삼촌 나오는 거지? 집에 안 갔지? 하더라고요. 2살이었던 아가가 6살 유치원에 다니는 언니아가 됐는데 학교 갈 때도 삼촌의 축하를 받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지금도 우리 수아 밥 먹으면서 삼촌 목소리 꼭꼭 새겨 듣고 있답니다. 수아야, 안녕? 잘 지내지? 별일 없지? 수아 목소리 흉내냈는데 똑같았지?
1: 엄마, 오늘은 삼촌이 나오는 거지? 똑같았지?
0: 귀여워. 아, 이뻐. 항상 삼촌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삼촌이 어디 공연할 때 시간 되면 꼭 와서 또 인사하자. 고맙다. 용돈을 한번 준 적이 없네. 미안하다. 밥 맛있게 먹어라. 그래. 자, 오늘의 장면,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꼭 챙겨드릴 겁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라는 자리 꼭 남겨주세요. 0207님이 청해주신 성진우의 너의 얘기를, 그리고 9984님이 청해주신 조지의 바라봐 주어요 함께 듣습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8월 5일 수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시간 정말 밀도 높게 집중도 있게 잘 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이제 인디 가시는 날 D-10일입니다. 그죠? 19, 8, 7, 6, 5, 4, 3, 2, 1. 예, 카운트다운. 유후! 그러니까 내일도 꼭, 예,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 이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2843님께서 딱 신청해 주셨다. 플라워의 걸음이 느린 아이. 이 노래도 슬프죠. 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뜨거웠던 고속도로 정체도 날이 어두워지면서 점차 풀려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서울시내 돌발 구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부부간선도로 구리 쪽 하월곡 부근 1차로는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도 종암 부근 2차로가 추돌사고 차량들로 차단돼 있어 뒤로 크게 혼잡합니다. 일산 쪽 강변북로는 반포대교부터 공항 쪽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금도 50여 분이나 걸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하남 분기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와 경기 서쪽 송내 부근으로 양방향에서 막바지 퇴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성주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가 서행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다둥거리는 후배들을 향해 선배들은 말합니다.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이 온다. 어느 순간과 감, 하나같이 막연한 단어죠. 그 순간과 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꼭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으니 조금만 더 가봐 라는 말로 들립니다. 아무리 걸어도 풍경은 비슷하고 발밑에 모래만 자꾸 흘러내리니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아무것도 확신할 순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끝내 걸어간 사람만이 결국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안 되던 것이 여전히 안 되고 어제보다 나아진 건 없고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는 없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면 오늘도 오아시스, 그곳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겠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오아시스 슈퍼소닉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5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성장의 비밀은 어떤 요행에 있는 게 아니라 잘 가고 있나 하는 의심이나 불안을 견뎌내는 무던한 태도, 예,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무던히 걸어가면 그 노력이 어느 순간 실력으로 쌓이는 거겠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일매일 내디딘 걸음걸음이 머지않은 날 우리를 오아시스 앞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슈퍼그래스 무빙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5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채영 씨 차가 정비공장 들어가서 버스를 출퇴근 중입니다. 편하고 시원하게 드라이브 삼아 다니던 30분 길을 버스 타고 2시간으로 다니고 있어요. 아, 이 시간 드림팟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예, 매일 대중교통으로 장거리 다니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싶습니다. 차로 30분 가실 수 있는 길은 대중교통을 타면 2시간이 걸리는군요. 아마 뭐 그 고속국도를 타시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리시는 거겠죠. 그래요 진짜. 야,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 지쳐요 정말.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책도 읽으시고 뭐 라디오도 들으시고 뭐 이것저것 뭐 공부도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저도 그거를 몇 번 해봤거든요. 예. 결혼 전에 이제 본가에서 예, 회사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한 한 1시간 반 걸렸었어요. 예, 뭐 갈아타고 한번 갈아타고 또 뭐 버스가 뭐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뭐 언제 도착한다 뭐 이런 알림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나갔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30분 동안 봤더니 이제 그 뭐 버스 회사에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아예 버스를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노선을. 야, 그런 일도 있었고. 예. 아니, 요즘 같은 또, 이렇게 폭염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아, 차는 언제 다 수리가 되는 겁니까? 박수진 씨, 어제 여행 중에 유명한 분의 인증사진 있는 식당에 갔는데, 생각보다 특별한 게 없어서 실망했거든요. 오늘은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은 갈치조림이 너무 맛있어서,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네요. 역시 여행은 먹는 즐거움이죠. 예. 이렇다니까요. 예. 진짜 딱 그 숨어 있는 맛집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지인이나 뭐 친구들이 여기 가봐, 내가 가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갔는데 사람마다 또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맛집이라고 소개해줬는데 내 입맛에는 안 맞으면 뭐 그게 맛집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거면 그냥 저는 그게 맛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평균 이상의 맛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맛집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뭐 예, 너튜버들이 다녀갔다는 그런 데는 웬만하면은 이제 저도 말하자면은 좀 예, 눈탱이를 맞은 적이 너무 많아서 안 갑니다. 예. 그 가서 줄 서는 것도 싫고요. 그 옆에 식당들도 똑같아요. 가도 맛이 비슷비슷해요. 예, 별 차이 없어요. 뭐 꼭 거길 가셔야 되겠다 하면은 뭐

주셔서 뭐 그냥 들어가시는 건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 이제 찜해 놓으셨겠네요. 김진우 씨가 신청하신 Pearl Jam, Better Man, 그리고 Nirvana, The Man Who Sold the World 라이브 버전으로 듣죠.

0: That was of David Bowie's song.
1: Kim Jin-woo 씨가 신청하신 Pearl Jam, Better Man, 그리고 Nirvana의 The Man Who Sold the World 라이브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예. 김로운 학생, 예. 중학생 청취자입니다. 요즘 예고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다니니까 지하철 왕복 3시간 거리라서 너무 피곤한데 올해 2월부터 이상호의 드림팝을 들으니까 저녁시간 피곤함이 싹 녹는 기분이에요. 노래는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 할게요. 할게요. 학생 맞네. 할게요. 아, 예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뭘, 그럼 뭐 레슨을 받나? 악기를 다루나? 아니면 뭐 예고 뭐 분야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 춤을 추나? 노래? 궁금한데요? 야, 멋집니다. 멋져요. 예고 꼭 합격하길 바랄게요. 예,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줄게요. 신청한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 듣죠.

고고스 베케이션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5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807님, 연차를 내고 시골 부모님 댁 가서 들깨 심고 감자 캐드리고 왔습니다. 좋아하시는 엄마 얼굴을 보니 보람이 있더라고요. 뿌듯하기도 하고요. 예. 진짜 이럴 때 너무 더울 때에는 농사 일을 특히 대낮에 나가서 하시면 안 되죠. 예. 혼자 하시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수확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철 수확물이 있으니까 수확은 하셔야 되는데, 이거 혼자 뭐 이웃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다들 연세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이런 폭염에는 정말 큰일 납니다. 아니, 9807님도 예, 저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 많이 뿌듯하시겠네요. 예, 가셔서 또 겸사겸사 어머니 또 얼굴도 뵙고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군요. 5331님 예, 오늘 직업 관련 지부 모임이 있었어요. 예, 30명이 모여서 간단히 교육을 진행하고 저녁을 먹는 정기 모임인데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이 교육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기에는 아,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대충 핑계대고 집으로 와서 아내가 차려준 밥 먹으며 듣네요. 갱년기가 오는 건지 예, 과로에 53살이네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 왜 그러셨을까? 다른 때 같으면은 예, 교육 진행하고 뭐 그냥 간단히 식사하시면서 뭐 반주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공통 관심사가 뭐 있으실 텐데 아, 어떤 날은 그렇죠. 평소 때 가던 모임들도 갑자기 그런 때가 있어. 오늘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지? 그냥 갑자기 이게 흥미가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예. 그냥 뭐 사람들은 반가운데 그냥 내가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도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예, 재미가 없는 예,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은 너무 뭐 억지로 안 가셔도 됩니다. 예. 아, 막 붙잡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오늘은 왜 저기 가? 저기 그 가볍게 여기 한잔하면서 우리 뭐 얘기 좀 하지. 예. 갱년기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갱년기라는 걸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그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막 뭐 얼굴이 막 홍조가 막 생기고 막 울그락불그락했다가 막 기분이 막 예 막 바닥을 쳤다가 막 위로 막 올라갔다가 그런데 남성분들은 보니까 그런 뭐 증상들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대체적으로 좀 약간 무기력해지고 뭔가 이게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요. 뭔가 활기인 찬 거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뭐가 있을까요? 갱년기가 왔을 때는 친구들도 좀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지치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약간 우울함을 좀 더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냥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혼자 약간 여행을 떠나보시는 거 저는 그거 좀 추천을 합니다. 여건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으나 예, 짧게라도 뭐 1박 2일이라도 예,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오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5331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소영 씨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냅니다. 저는 요가 강사인데 저녁 수업 마치고 나오면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대구는 무지 더워요. 예. 며칠 전에 방송하면서 서로 막 배틀 하시는데 뭐
우리는 뭐 몇 도까지 올랐다. 예. 대구는 지금 축에도 안 낍니다. 예. 대구는 지금 리스트에도 없어요. 배수영 씨. 이제 대프리카라는 별명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예. 대구보다 뭐 워낙 더운 곳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가지고 야, 이 걱정입니다. 진짜. 예. 아니 진짜 뭐 미국처럼 막 47도 막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향후 몇 년 새에 한 40도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워요, 저는. 솔직히. 자, 이에로의 Midnight Blue 예, 신청을 하셨고요. REO 스피드웨건 One Lonely Night.

고품격 퀴즈 드림팟 드림 퀴즈. 오늘은 인물 퀴즈입니다. 코코 샤넬, 입생 로랑, 크리스찬 디올, 위베르드 지방시. 이 인물들은 모두 직업이 같죠.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는 나 이 직업 할래 선언하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할래 디자이너.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디자이너, 2번 아나운서, 3번 트레이너.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좋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 였습니다. 0332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1번 디자이너. 예, 디자이너죠.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Bangles의 Eternal Flame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오목교부터 밀리는데 이 구간 지나는 데 30분 이상 예상됩니다. 또 국회대로 안양청교 방향도 묵동 운동장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사이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 터널 입구 나와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일대 서행하고요. 이어서 고속도로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동안동 부근 2차로에 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도 서남원 나들목에 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The Fate of Ophelia.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찰리 푸스 라이트 스위치 092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경님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사는 중학생 딸아이를 둔 40대 아빠입니다. 오늘 중학생 딸아이와 10월에 있을 찰리 푸스 내한 콘서트를 큰 마음 먹고 예매했어요. 찰리 푸스 노래 빠져들게 된 것도 딸아이 덕분이었는데 이번에 딸과 함께 가는 첫 콘서트다 보니 더 기대가 됩니다. 항상 형님 방송 들으면서 팝송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요. 형님께서는 해외 팝 아티스트 내한 공연 보러 종종 다니실 것 같아서 사연 보내봅니다. 콘서트장에 가서 좋아하는 곡 라이브로 들었을 때 감동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저는요, 귀찮아서 잘 안 다닙니다. 공연을 잘 안 다녀요. 예, 종종이라고 하시니까 뭐 아니 누가 가자고 하면은 갑니다. 가자고 하면 가는데, 예, 뭐 그렇게 막 많이 막 자주

0: 다니지는 않아요. 예. 이번에 이제 찰리푸스 공연 예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예 이제 아마 맛을 보기 시작하시면은 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텐데 예 이제 계속 아마 뭐 공연 있을 때마다 뭐 찰리푸스뿐만 아니라 이제 내한 공연을 뭐 이제 종종 다니시겠죠. 예. 그렇게 또 다니시면서 또 스트레스도 푸시고 맞아요. 다른 무엇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예,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큰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예, 현장에 가서 그렇게 듣는 거겠죠. 함께 하는 거고. 10월이면은 뭐 이제 예,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예. 갔다 오시고 나셔서 예, 저희한테도 그 감동의 물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3068님 예, 제가 0923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3068님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있던 날짜 지난 요구르트랑 삼각김밥 해치우는 중입니다. 위장이 워낙 튼튼해서 사나흘 지난 걸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건 다 제 몫이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제때제때 먹어야겠습니다. 뭐예요? 잔반 조리반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냉장고에 들어있다고 해도 냉장고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 냉장고 안에 있어도 상해요. 예?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음식이 훨씬 더 금방 상합니다. 예. 이제 상온에 있다가 무조건 이제 어떤 때 뭐 냉동실은 완전히 맹신하시죠. 어떤 분들은 3-4년 있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진짜. 예.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그 유통기한 안 지나도록 제때제때 드시기 바랍니다. 이혜순 씨가 신청하신 크리스티나 페리 Jar of Hearts 그리고 콜비 컬레이 Better.
1: I know I can't take one more step towards you.

이혜순 씨가 신청하신 크리스티나 페리, 'Job of Heart', 그리고 콜비 컬레이 'Battle'였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663님, 남편이 진짜 짠한 사람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길 원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고 받아주기가 싫으네요. 이기적인 거 알지만 저도 고생한다는 말 듣고 싶은 사람인지라. 아, 서로 짠하시네요. 그러면 서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똑같은데. 아, 당신 고생해. 아, 당신 너무 힘들겠다. 예, 수고가 많아. 어, 늘 고마워. 야, 이 한마디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될까요? 예. 아니 근데 중요한 건 5663님이 남편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모르시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나한테. 예, 이렇게 그 이유도 모르고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알고 계시네요. 예? 남편분이 그 누군가로부터 좀 챙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를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남편분도 그 고마움을 느끼고 또 5663님한테 그걸 아마 표현을 하실 겁니다. 예.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지금 5663님도 힘들고 예, 고생하시니까 그런 여유가 지금 없으셔서 그러실 텐데 예. 먼저 한번 이렇게 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위로를 건네 보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663님한테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Jack Johnson, what you thought you need.

캣 애틴스 세일스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5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870님,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만들어야 해서 너튜브 레시피를 봐야 하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부엌에 서서 딴짓하며 드림팝 듣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따가 하면 되죠. 드림팝 끝나고 10시 후에요. 네. 아침에 드실 거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좀, 예, 좀 편안하긴 하죠. 아침에 좀 번거롭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예. 그렇긴 한데 저는요 그게 좀 안 되는 게, 내일 아침에 뭘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아침이 되면 그게 먹기 싫어요. 예. 그래서 그냥 준비를 안 하는 편입니다. 예. 그때그때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꺼내서, 예, 먹는 편인데, 그냥 뭐 먹고 싶은 게 없을 때는 그냥 뭐 거르기도 하고요. 예. 식욕이 막 아침부터 막 이렇게 샘솟진 않아요. 예.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거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예, 뭐 과일 뭐 한두 개 정도 그렇게 먹는 편인데, 미리 이렇게 해놓으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침에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도 챙기셔야 되니까, 예,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8540님, 오늘은 자재 창고에서 재고 파악하느라 힘든 하루였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에서 더운 바람만 나오는데,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드네요. 제가. 예. 재고 파악. 이거는 이렇게 다 그 물건들을 이제 빼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예, 분명히. 뭐 그냥, 왜, 이렇게 서셔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파악을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휴, 진짜 이 폭염에 진짜 고생하시네요. 예. 아, 데뷔분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You light up my life 듣고요. 돌리 파튼, I will always love you.

8540님이 신청하신 데뷔분 You Light Up My Life 그리고 Dolly Parton I Will Always Love You 였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백수아씨 몇 년 전 다이어트 한다고 큰맘 먹고 실내 자전거를 샀는데 딱 두 번 타고는 옷걸이 가방걸이를 거쳐 먼지만 수북히 쌓였어요. 이제는 보내줄 때다 싶어서 중고마켓에 2만원에 팔았는데 마침 통닭 트럭이 와서 그걸로 치킨 한 마리로 샀습니다. 엄마한테는 잔소리 듣고 저는 눈물 한 스푼 곁들인 통닭 먹으며 꿈디와 함께해요. 저는 실내 자전거 구매하셔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로. 심지어 이거는요, 실내 자전거는요, 그 짐이나 헬스장에서도 찬밥 신세요. 잘 안 타요. 예, 러닝머신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러닝머신을 집에 들이신 분들도 계시던데 러닝머신 근데 집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운동방을 따로 만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예, 그래요. 잘하.

좋습니다. 괜히 뭐 공간만 차지하고 뭐 거추장스럽고 운동 안 하실 바에야 잘하셨어요. 중고마켓에 이렇게 파신 거 잘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큰맘 먹고 사셨구나. 할 거라고. 김성철 씨, 한 끼 아니 두 끼 굶었다고 이렇게 기력이 달릴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걷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나이 들수록 끼니 챙겨야 하나 봅니다. 아, 그럼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는 더 물 많이 드시고요. 카펜터스의 싱 신청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아니에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폴 사이먼의 던컨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건강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코디너.
2: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3: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7: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도 곳곳이 둥근 열도 만에 갇혀 있어요. 서울은 연속 14일간 열대야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런 극심한 더위는 상공에 자리한 두 개의 고기압 때문인데요. 꽉 닫힌 이중창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을 뒤덮은 더운 공기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지구 반대편의 계절은 겨울. 호주 페리셔밸리의 스키장엔 눈 덮인 슬로프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현재 기온 영하 2도. 그곳에선 연일 겨울 한파를 예고하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죠.

지금도 지구는 쉬지 않고 천천히 돌고 있어요.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유난했던 여름이었지 하고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오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정현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8월 5일 수요일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여름에 기분이라도 좀 시원해지시라고 크리스마스 노래도 보내드리고 또 호주의 스키장 얘기도 들려드렸는데 어째 기분이라도 좀 시원해지셨나요? 최문영님, 너무 더워서 지구 반대편으로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저도요. 반대편 가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적도를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는데 거의 기본 10시간 비행 아닌가요? 아, 쉬운 일 아닙니다. 1963님, 열대야라 창문 꼭꼭 닫고 커튼도 치고 있네요. 창밖에 눈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지금은 그런데 또 겨울 돼서 아, 오늘 눈 내리면 내일 출근 어떡하지? 아, 내일 미끄러우면 빙판길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하면은 또 여름이 은근히 그리워질 겁니다. 9974님, 올여름은 진짜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에어컨 보급되기 전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도 요즘 이 생각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참 더위를 좀 견디기 위해서 그래 우리 조상님들은 에어컨도 없는데 잘 참으셨잖아. 나도 에어컨도 있는데 참아야지 하는데 진짜 원두막에서 그냥 수박 먹으면서 부채질하고 이게 다였잖아요. 얼마나 더웠을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대단합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요.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들, 겨울이 떠오르는 노래들 한번 오늘 밤 같이 들어봐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바라밤, 하얀 눈이 얼음처럼 솔솔 갈린 컵빙수. 이걸로 조금 출출하실까봐 햄 에그 샌드위치까지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Step Love, Brown Eyed Girls와 SG 워너비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진우의 엉뚱한 상상이었어요. 어째 눈이 좀 내리는 것 같나요? 최경란님, 와 진짜 겨울 노래들 들으니까 좀 시원해지는데요? 밤그대가 부리는 마법이네요. 김영환님도 와 노래만 들어도 시원해지네요. 천유진님, 순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줄 알았어요. 겨울 노래 들으니 너무 좋네요. 진짜 딱 한 30분만 겨울에 있다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 옷 입고 그대로. 5825님, 야근하고 집 가려고 나왔는데 바람이 제법 시원하더라고요. 뭐야? 무슨 일이야? 몇 도길래? 하고 날씨 어플을 봤는데 33도 찍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시원함을 느끼다니. 낮이 덥긴 덥나 봐요. 그래요, 사람이 참 상대적이어서 분명히 지금도 더운 날씨인데 그나마 밤에는 바람이 부니까 아이고 그래도 시원하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0556님, 아주 오랜만에 미숫가루 마셨어요. 꿀도 넣고 얼음도 동동 띄워 한 잔 마시니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 떠오르더라고요. 괜히 반갑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미숫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데 우유에 타 마시는 사람도 많겠죠? 맞아요. 우유에 타 먹는 분들과 물에 타 먹는 분들이 있죠. 오, 갑자기 이거 궁금하네요. 다수결로 뭐가 이거 국룰인지 한번 정해보고 싶기도 하고 진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는 물에 많이 타 먹었고 커서는 우유에 타 먹었는데 어릴 땐 당연히 물에다가 이렇게 설탕이나 꿀러서 타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약간 라떼 같은 느낌으로 곡물 라떼 예, 이런 느낌 우유에 많이 타먹었어요. 어른이 돼서는 허승희님이 저 우유파 하셨는데 그쵸 좀 우유가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좀 인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김옥이님, 저는 이 더운 여름에 딸이랑 남편이랑 맥반석 불가마 가서 땀 빼고 식혜 먹고 빙수 먹고 씁니다. 오늘 아주 꿀잠 잘 것 같아요. 와, 기호기님 정말 맥반석 불가마요? 이열치열도 이런 무서운 이열치열이 없네요. 가만히 있어도 불가마 아닌가요, 지금? 야, 어딜 가도 불가마인데. 이인희님, 주말에 친구들이랑 계곡에 있는 펜션 가서 바베큐 파티 하기로 했어요. 아직 주말 오려면 며칠 남았는데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시원한 계곡, 맛있는 고기, 마음 잘 맞는 친구, 이 조합 실패가 없어요. 와, 계곡 펜션이요? 바베큐 파티를 그 수상 파티로 하시면 어떨까요? 계곡에 들어간 채로 고기를 꿔먹는 거죠. 이 더위에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숫가루를 물에 넣는 물파와 우유에 넣는 우유파가 나뉘어서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네요. 와, 딱 반반인 것 같은데요, 진짜? 아주 치열합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통계를 내볼게요. 우유에 타먹으면 고소하다고 홍정아님이, 전희철님도 고소하다고. 물에 넣는 분들은 현주님, 물에다가 당을 넣고 어릴 때 드셨다고. 장수아님은 우리 집은 물에 넣고 어쩌다 커피도 타요. 아, 커피랑 미숫가루랑 섞으면 그야말로 곡물 라떼. 김주연님, 3933님께서 미스터2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하얀 겨울.

겨울 이야기 켄의 노래 이도원님 유주상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미스터2의 하얀 겨울이었습니다. 김영호님께서 창밖에 눈 내릴 것 같아요. 빨리 창밖 보세요. 지금 눈 오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김영호님 오늘은 폭염을 잊은 그대에게네요. 오, 그 장명 센스 좀 있으신데요. 5634님 오늘 올해 첫 캐롤을 듣네요. 덕분에 올해 크리스마스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결혼 후 첫 크리스마스인데 벌써 막 떨려요. 드디어 그녀의 영원한 산타가 되는 거지 않아요? 아, 5634님 진짜 너무 낭만이 넘치신다. 야, 괜히 부럽네요. 결혼 후 첫 크리스마스라니 얼마나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그럴까요? 예, 정말 시원하고 아주 싸늘해집니다. 예, 질투에.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누군지 대단한 이별을 했나 보네. 퇴근하고 뭉친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며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의자에 예쁘게 포장된 꽃다발이 하나 놓여있었다. 날이 더운 탓인지 시들시들해진 꽃을 보며 든 생각. 이거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꽃을 내려뒀담? 북적이는 정류장에서

카라발의 주인을 찾아 주변을 힐끔대는데 모두가 놀랄 만큼 관심이 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버스를 타고 내리고 나는 의자에 앉아 처량하게 놓여있는 꽃을 내려다보며 또 혼자 생각했다. 누가 깜빡하고 놓고 갔나? 아니면 설마 버린 거야? 이 비싼 꽃을? 왜? 꽃다발 안에 손바닥만한 메모가 꽂혀있길래 본능처럼 고개를 숙여 적힌 글자를 읽었다. 메모에는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쓴 손글씨로 딱 일곱 글자가 적혀 있었다. 굵고 투박한 게 남자의 글씨체 같았다. 미안해. 행복해라. 메모를 읽고 또 읽으며 헤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궁금해졌다. 정류장에 꽃다발을 두고 간 건 그일까 그녀일까? 글을 적은 게 그가 맞다면 그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주지 못한 걸까? 아니면 꽃을 건네받은 그녀가 버스를 기다리며 긴 생각에 잠겼다가 그와의 마지막을 여기 둔 걸까? 혼자 머릿속으로 여러 이별의 장면을 써내려가다가 오래전 그날 내가 헤어지던 날이 떠올랐다. 우리의 아지트였던 카페에서 자기 취향의 음료 두 잔을 주문해 들고 온 그는 아직도 내 취향을 몰라? 하고 따지듯 묻는 내게 면박을 줬지. 꼭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굴어야겠어? 그냥 먹어도 되잖아. 너는 그럼 나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느냐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 볼 생각은 없는 거냐는 그의 말에 지기가 싫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해주면 안 되나? 알겠다고 해주면 안 돼? 말을 꼭 그렇게 밉게 하겠어? 서로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가 꽉 잠겨있던 서운함의 수도꼭지가 터지고 말았고 마치 카드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간 있던 서운한 일들을 하나씩 내밀게 됐고 서로 사랑해서 했던 배려들은 너를 위한 나의 일방적인 애씀이 됐고 그러다 결국 우린 헤어져야 했다. 다신 안 볼 것처럼 상처를 내놓고선 이별을 후회하며 내가 많이 미안했다는 문자를 눌러 쓰던 그 밤 그의 답장을 기다리며 베개를 눈물로 적시던 그 밤이 어제만 같은데 말이지. 답을 하지 않음으로 답을 대신했던 그 사람 얼굴은 왜 생각이 잘 안 날까?

Let it go. 와우. 이디나 멘젤의 노래. 따라 부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이들 좋아해 주시네요. 짝짝짝 신은주님. 그래요. 네, 이런 노래를 들을 밤이 됐습니다.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화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버스 정류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꽃다발 하나. 더운 날씨 탓에 시들시들한 꽃 사이로 손글씨 적힌 메모가 보인 거잖아요. 미안해. 행복해라. I'm sorry. Be happy. 번역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누구라도 보는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려다 못 준 걸까? 아니면 안 준 걸까? 일부러 두고 간 걸까? 실수일까? 그 상상을 타고 오래전 헤어진 그와의 추억까지 떠올리셨는데 얼굴이 가물가물할 법하죠. 괜히 또 다시 사진첩 뒤져보고 SNS 뒤져보고 한 건 아니죠? 밤그대 가족들에게도 잊지 못할 이별의 장면이 있나요? 우리가 헤어진 이유, 내가 헤어짐을 말한 이유, 반대로 내가 헤어짐을 당한 이유,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아주 서늘해질 것 같습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선물로 시원달달한 컵빙수에 햄 에그 샌드위치까지 보내드립니다. 제주도 사시는 7234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

핑클의 화이트, 박주연님, 박현성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진짜 겨울에는 핑클의 화이트 들어야죠. 앞서 들으신 곡은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는 이별의 기억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름에 하는 이별보단 겨울에 하는 이별이 더 처연하고 쓸쓸하지 않나요? 그래서 겨울 떠올리기가 참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나연옥님, 언제는 복스럽게 잘 먹어서 좋다더니 헤어질 때는 너무 많이 먹고 쩝쩝대서 싫댔어요. 아, 너무 노골적이다. 한동안 그 좋아하던 음식들 멀리하고 식음을 전폐했는데 이제는 다시 잘 먹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연옥님. 잘 먹는 게 얼마나 복스러운데요. 깨작깨작 먹는 거가 보기 별로인 거지. 잘 먹는 건 진짜 복스럽고 예쁜 겁니다. 아니, 너무 많이 먹고 쩝쩝댄다니. 진짜 좀. 언젠 좋다며. 8140님, 제가 헤어짐 당한 이유는 본인 말에 리액션이 적다는 이유였어요. 나 진짜 열심히 공감해주고 끄덕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헤어지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공감을 잘 해주고 끄덕끄덕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불만이 있는 건 그 사람의 애정결핍 아닐까요? 무조건 내 말 항상 24시간 들어줘야 되고 무조건 박수 쳐줘야 되고. 아, 근데 진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피곤해서 어떡해요. 근데 그걸 또 헤어짐을 당하셨어요. 그게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수진님,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남자친구 강아지가 저를 보고 계속 짖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강아지가 너 싫어하는 것 같다고, 우리 안 맞는 것 같다, 헤어지자 하고 차였어요. 와, 이런 사람이 있군요. 아, 강아지가 감별사예요? 와, 강아지랑 영원히 살라고 하세요. 이거 진짜 너무한다. 강아지가 싫다고 안 맞는다고요? 와, 진짜. 8716님, 저는 웃상이라 차인 적 있어요.

0: 자기 기분 안 좋은데 웃는 저 보면 더 화난다고요. 그 얘기 듣고 서운해서 눈물 찔끔 흘렸는데 마지막까지도 넌 웃는구나 했던 그 사람 지금 생각해도 나빠요. 나 울었거든. 이게 울상인 분들이 억울해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눈이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분들 억울해요. 화내고 슬퍼하는 표정도 웃는 걸로 봐요. 이게 어찌 보면 참 장점인데, 오해를 살 수가 있죠. 특히 좀 싸울 때나 의견 충돌 있을 때, 너나 지금 비웃니?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반대인 분들도 억울한 분들이 있어요. 눈이 너무 매서워서, 너왜날 노려보는 거지? 괜히 막 거리에서 시비 붙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참,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생긴 것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당하다니. 7022님, 좋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맞췄는데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요. 넌 취향이 너무 없어. 야, 나 고집 세거든? 너 좋아해서 그런 거야, 이 녀석아. 와, 정말 사람의 그 진심을 모르는 사람이네요. 근데 너무 맞춰주는 것도 참 생각해보면 꼭 그럴 필요 없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를 배려한다는 걸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맞춰주는 것도 모르고 취향이 이렇게 없냐라고 얕잡아 보는 건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7022님처럼 헌신적인 분들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위제로 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우리 집에는
9: 렉렉 스피드 렉
8: 사무실에도
9: 우!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첫 곡 클론의 도시탈출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이게 좋다.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5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한국 대중음악사의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가수 중 하나인 유재하는 단 한 장의 앨범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그의 나이 25, 올해가 39주기예요.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 1위에 오르기도 했던 유재하 1집의 수록곡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중에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26년 5월에 개봉한 마이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초기 일생을 다룬 영화고요.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인 자파르 잭슨이 마이클 잭슨을 연기했습니다. 노래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겨진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나는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랜 연인과의 이별 뒤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옛 동네 희령에 찾아간 주인공 지연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상처를 깨어나가는 최은영의 장편소설 밝은 밤 중 한 구절입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야. 그저 진심 어린 사과만을 바랄 뿐이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랄 뿐이야.

0: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이소라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빌리신, 비릿, 트릴러였어요.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거미의 미안해요, 김건모의 미안해요, 2AM의 이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 곡도 보내드리죠. 휘성이에요, With Me.
1: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글렌 체크의 60s 카댕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모기는 암컷만 뭡니다. 매미는 수컷만 울고요. 반딧불이는 주로 수컷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매미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모기는 산란기에 암컷만 알을 낳기 위해서 피를 빤다고 해요. 절실한 건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죠. 그런데 올 여름 사악한 폭염으로 모기 개체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모기도 살기 힘든 살벌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만 반짝하는 곤충들이 오늘도 날고 울고 물고 있습니다. 더위도 멈출 수 없는 하루. 2시간 동안은 좀 선선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8월 5일 수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이었습니다.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왔습니다.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요.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븐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도 40.5도. 아주 더위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여러분들 물 자주 드시고 물이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1등 주인공입니다. 6632가 아니고 6623님이 오늘 1등 하셨어요. 1등 하셨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또 아주 발빠르게 던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더우신데 6623님에게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기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77님 오셨습니다. 공대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라랜드에 출첵합니다. 굉장히 동작이 빠르신 것 같아요. 어제도 굉장히 빠르게 라라랜드 출석하셨는데 오늘도 눈에 확 띄네요. 라라랜드는 저에게 휴식 같은 시간이고 행복입니다. 블랙홍의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어요.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서울은 어때요? 대구에는 조금 덜 한 듯합니다. 와, 대구가 35도래요. 서울은 40.5도, 39.5도 막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5391님 보내주셨어요. 저는 40도? 39도?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찍힌 거를 저는 지금껏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동남아 갔을 때 빼놓고는. 이하나 유고님, 이번에 라라랜드. 저는 다리가 불편한데요. 종이로 꽃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어우, 압류. 응원해 드려야죠. 이하나 유고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태양님, 이름이 아주 뜨겁습니다. 박태양님, 언니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와, 진짜 한 50m, 100m만 걸어도 정말 땀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땀을 잘 안 흘리는데 제가 땀 흘리는 것도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더운 창원입니다. 오늘까지 휴가예요. 내일부터 회사로 고고싱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1960님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라 가족들의 다양한 이야기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전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살짝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춘니 비슷한 그런 여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0: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우리 박민경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때문인지 콩디가 더 어려 보여요. 아마도 아마 그럴걸요. 그리고 김경수님은 콩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교 머리 묶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 잘 묶이지도 않는.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근데 더워서 묶었습니다. 빨간색인가. 더워서 묶으셨어 하시면서 김경수님 문자 주셨습니다. 핑크색인데 레드로 보이나 보네요. 뭐 같은 계열이니까. 6623님 날씨가 참 덥네요. 그러나 이번에 라라 가족들이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더위야 가라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4560님 콩디 둘째 아들과 신랑이 대구 야구 직관 갔네요. 근데 다 취소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예약한 거라 안 갈 수도 없어서 억지로 갔네요. 오늘부터 이틀간 자유 부인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밥 안 할 생각에 너무 좋아요. 4560님 문자 주셨습니다. 자유 부인이 되셨어요. 이틀간 이 자유를 자주 오지 않는 그런 자유 시간이니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야구장이 폭염으로 취소가 됐다는 그런 기사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우성님 안녕하세요. 외근 왔는데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시원한 물 한 잔 주세요. 콩디. 주위에 물이 없어. 시원한 물이. 우리 양우성님 물 대신에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커피 낙하채서 드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야. 우리 양우성님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시현님 콩디 여름휴가 중인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여름휴가 가신 거잖아요. 잘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님도 오셨습니다. 콩디 만나러 퍼뜩 왔어요. 퍼뜩 왔어. 서혜진님은 안녕하세요 콩디 이렇게 말 걸어주셨고 이선영님 콩디 부산도 너무 덥습니다. 시원하게 소나기라도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좋을 텐데 비도 안 오고 어휴 계속해서 커피만 들키고 있습니다. 이선영님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하루에 두 잔 많게는 세 잔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뭐든 지나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박순옥님 오셨습니다.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목에 얼음 두르고 라라랜드 들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순옥님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관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언니 너무너무 더워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 커피숍에 피서 왔습니다. 잘 가셨어. 라라랜드 들으면서 최고의 피서를 누려볼게요. 7944님 보내주셨고 부산 시내버스 천스타

출첵입니다. 더워요. 승객분들도 저도 다 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6530님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운행하고 계신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위 잘들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콩디. 저를 무는 모기들은 보통 독한 놈이 아니군요. 어쩐지 기피제를 뿌려도 물더라니요. 이소영님이 또 제가 오늘 모기 얘기로 시작했더니 공감의 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범진호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동해안 근처입니다. 서울보다 10도 낮고, 좋겠다. 대구보다 6도 낮군요. 한반도 동풍이 불어서 팬 현상으로 서고동저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서고동저 현상이라고 범진호님도 문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꿈꾸자님도 찾아와 주셨고 방성경님 반갑습니다. 우리 차영숙님도 그리고 임혜정님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아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오전에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고 데쳐서 된장에 묻혀두고 오후에는 깻잎 반찬 만들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라라랜드 듣고 계시다고 선아님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성영환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콩디 첫 곡부터 짱이었다고 80066님도 아주 좋아라 하시네요. 여기에서 빅뱅의 마지막 인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오늘 밸런스 주제는 내가 최근에 들은 칭찬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칭찬일까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라랜드 진행을 하면서 칭찬을 너무 배부르게 제가 먹어갔고요. 내가 최근에 들은 칭찬 뭐가 있나 갑자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칭찬? 나 들은 적 없는데?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닐걸요. 듣고 기분 좋았다면 그게 바로 칭찬일 겁니다. 애들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은 엄마 최고 이런 말이 최고의 칭찬으로 들릴 것 같고, 머리 했어? 와, 잘 어울리는데? 색깔 바꿨어? 세련됐는데? 이런 얘기도 칭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집 참 맛있네요, 또 올게요 하는 것도 굉장한 칭찬이죠. 이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그리고 센스 있다, 그리고 자기는 운전을 왜 이렇게 잘해? 백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등등등. 뭐 목소리가 참 좋아요, 상냥해요, 웃는 모습이 예뻐요, 이거 다 칭찬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쓱 지어지는 그런 칭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커피 선물 많이 많이 준비해놓고 문자 폭탄 기다리겠습니다. 화사의 굿 굿바이 준비했고요. IOI의 갑자기

화사의 Good Goodbye 그리고 IOI의 갑자기였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라벨. 오늘은 최근 내가 들은 칭찬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임채영님 헌혈을 하러 가셨대요. 간호사님이 혈관 미인이네요. 혈관 미인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 번에 혈관이 그냥 확 드러났었나 봐요. 임채영님 이 헌혈도 건강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 임채영님 이 건강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문지영님 만나면 기분 좋다 이 얘기를 들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문지영님 보내주셨고 만나면 유독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강하게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 박정아님 오셨습니다. 신랑이랑 애들이 엄마가 해주는 무생채랑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해 줄 때요. 확실히 직접한 반찬 요리들이 누군가에게 참 맛있다고 느껴지면 어머님들은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선영님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크크 9살 아들의 이 말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어도 삼시세끼 집밥을 차려봅니다. 이선영님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더우실까요? 그리고 구혜원님 작은 어머니를 오랜만에 봤는데 오 요거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어머니를 뵀는데 얼굴이 뱀파이어 같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안 변했다는 뜻이죠. 하시면서 기분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구혜원님도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이미탁님 칭찬? 외모 칭찬? 오 이거 좋다. 이거 탐나는데 나는? 하얗고 피부 좋다. 하얗고 피부 유독 좋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부러워. 1년 365일 내내 까만 사람은 하얀 피부를 가진 분들이 너무 부럽답니다. 선생님 진짜예요. 진짜로 우리 쌤은 검은 피부가 아니어서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도 이렇게 웃음을 미소를 지으셨는데 저의 비애를 모르셔 두 분은. 윤연수님 엄마가 별명이 동안맘인데요. 오 엄청 동안이신가 보다. 엄마 닮아서 30대인데 목욕탕 가면 중학생이냐고 물어봅니다. 와 그 정도로 동안이에요? 우리 과계사님 듣고 있지? 엄마 덕분이야 하시면서 우리 연수님은 중학생이냐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고 어머님은 엄마 덕분이야. 또 따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 아주 줄줄이 칭찬이네요. 윤연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연수님에게도 시원한 커피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지원님 듣고 계실까요? 언니 지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주제고 뭐고 날씨가 진짜 미쳤다요. 그러니까요.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우리 함지원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릴게요. 임향숙님이에요. 가게 온 아이들이 사장님 맛있어요 하며 엄지척. 오 엄지척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쵸 임향숙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5kg 아령을 들고요. 매일 1시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다며 5kg에 남자답다며 칭찬받으셨어. 근육이 불끈불끈합니다. 김경민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226님까지 한 통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항상 엄마가 제일

제일 예쁘대요. 이런 칭찬을 매일 받고 사시나 봐요. 1226님 효자죠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진짜 예쁘니까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진짜 아름다우신가 보다. 122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샵에 잘 됐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라라벨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샵에 잘 됐어 듣고 왔습니다. 5157님 문자 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아,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요? 아들일까? 딸일까? 여튼 우리 중2 학생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멋있으면 어떻고 이쁘면 어때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아빠가 저를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는데 갈 때마다 이분의 라라랜드를 틀어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힘든 저희 아빠를 위해서 파이팅 외쳐주세요 하셨습니다. 5157님 기특하네요. 제가 시원한 커피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종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데 잃어버린 음식물 카드를 찾아주었더니 어머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셨습니다. 어우 주거니 받거니 좋네요 그림이. 당연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점점점 양혜종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고추 따서 믹서에 갈아서 밭에서 딴 열무로 열무김치 만들었더니 남편이 맛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셨다고 0554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서유경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412님 사돈이 딸이 어머니 닮아 이쁘다고 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조현숙님 남편이 당신은 웃는 모습이 소녀 같아. 웃는 모습이 소녀 같아 라고 칭찬해 줄 때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눈가주름이 가득 늘었어요. 많이 웃으셔서 진짜 늘 웃음을 달고 사시는 분들 보면 눈가에 이렇게 잔주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조현숙님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듯합니다. 그리고 송민걸님 전 동안이에요. 아 동안이야? 49인데 지난주 병원을 5군데 갔는데 3군데서 본인 확인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랬죠? 학창시절에도 기분 좋았는데 5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더 좋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송민걸님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동안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그리고 영자님도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생각이 나셨죠.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이후부터는 물어도 말을 안 해요. 아, 이것도 한때구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영자님 보내주셨고 이발하러 가면 미용사분이 머리숱이 많으셔서 좋겠어요 하면 저는 기분이 좋아서 머리숱 좀 많이 쳐주세요. 머리숱이 유독 많으신 분들 있죠. 이 꼭 숱을 쳐야지만 이게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머리숱 좀 많이 쳐주세요 라고 말한답니다. 김영수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라라벨 최근에 들었던 칭찬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우리 함지원님 그리고 서유경님도 오늘 처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박정아님, 윤연수님. 윤연수님은 엄마가 항상 듣는 라디오라고 해서 저도 들으러 왔습니다. 엄마 밥 먹다가 신혼집에 남편 밥하러 가는 길인데 엄마 밥 먹을 때가 가장 맛있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곽여사님, 윤연수님 요 사연을 아까 전해드렸었는데 우리 윤연수님 그리고 김영수님이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김영수님에게도 제가 시원한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겠습니다. 문자 폭탄 다른 폭탄은 너무 끔찍한데 이 폭탄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에서 박지훈 씨의 그대 그리고 사랑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라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이요. 4시 46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2797님 저 시원한 커피 한 잔 싸드리고 싶어서 문자를 좀 빼놨습니다. 콩디 저는 폭염 속에 생수를 배달하는 기사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4층으로 생수 여섯 묶음을 어깨에 메고 오르며 무릎이 꺾이고 숨이 턱 막힙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고되지만 아내와 아이들 웃는 얼굴 떠올리며 너무 감동이고 짠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웃는 얼굴 떠올리며 견디며 힘내봅니다. 파이팅! 2797님 저 이번도 파이팅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한 걸로 제가 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운전하는 짝꿍 자기는 화내는 게 애 같아. 이건 뭔 소린지 점점점 하셨어요. 칭찬이잖아. 칭찬. 이 라라벨 끝냈는데 이 사연이 눈에 들어오네. 그리고 김원배님 저는 85년생 소띠인데요. 젊은 동남아 사람 같아요. 동남아 사람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칭찬 아니에요 이것도? 이목구비가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김원배님. 아, 이 두 사연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보님. 너무너무 덥네요. 그쵸.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신다 하셨어요. 아가 먹고 싶어 왔어요. 여기 오면 누가 아 준대요? 5020님 와주셨어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범진호님 시원한 아아 한 잔씩들 하십시오. 저는 이따가 퇴근길에 샷 추가하셨습니다. 문자 주셨고 우리 잠깐만요. 제가 우리 범진호님 거 아 우리 범진호님 문자 빼놨는데 저도 물 좀 주세요. 제가 아까 참 커피 뺏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참 다양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들으시고 우리 범진호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었군요. 제가 빼놨는데 알겠습니다. 물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커피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니까. 윤진님, 콩디 저 날씨도 더운데 고등 아들이랑 싸우고 열나서 아로 열 시키며 카페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우 잘하고 계시네요. 늦게 자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아니 잠도 적당히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후 2시에 겨우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윤진님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매일 그러지는 않겠죠. 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잠을 늦게까지 잤대요. 저 고3 때 13cm인가 11cm 키가 컸으니까 아 멋지게 크려고 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윤진님 생각해 보시면

0: 어때요? 열 좀 삭히시고. 우리 8530님 콩디 반갑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라서 추워요. 택시 안은 춥죠. 손님들이 다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시니까. 손님 타시면 시원하다는 소리 많이 듣네요. 저는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시작점을 잘못 잡았어. 우리 8530님에게는 뜨거운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광고 듣고 오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6: 메디힐 톤업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3: 장희숙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콩디 삶의 현장입니다. 70에 퇴직하고요. 하루 삼시세끼 집에서 집에서 없네요. 집에서 요. 올해 너무너무 더우니 삼시세끼 너무너무 덥네요. 아, 불 앞에서 돌면 밥하고 돌면 밥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신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땀이 줄줄 난다고 장희숙님 문자로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5275님 안녕하세요. 공디 여기는 염색 공장입니다. 사무실에서 현장에 내려오니 현장 온도가 55도에서 56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힌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땀이 줄줄 납니다. 시원한 커피가 당기는 더위입니다. 시원한 노래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시원한 커피 당기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살림을 참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작가, 큰 모니터 앞으로 얼굴을 드러냈어요. 나는 쳐다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시원한 노래 부탁드린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저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박 작가 들어오려고 그러나 봐.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0: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SES의 Just a Feeling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콩콩 디스크 자키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갑니다. 저 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릴레이로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0: 생산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제가 먼저 고르고 라라 가족이 이어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콩디가 픽한 노래 두 곡을 전해드리고 바통을 넘겨드릴 겁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다음에는 이 노래 싶은 곡이 떠오르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무더위를 시원하고 달콤하게 날려드릴 컵빙수 선물 준비해 왔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콩디가 고른 오늘 픽한 두 곡의 노래는요, 오늘 라라랜드 오면서 차 안에서 딱 떠오른 두 곡입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아, 이렇게 좋은 곡이 있었지. 너무 신나면서 들썩들썩거리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 있으시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가운 노래들 분명히 있습니다. 뭐 차를 타다가, 아니면 창밖을 보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어? 이 노래? 오늘은 그렇게 문득 떠오른 노래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신곡도 좋고요, 오래된 노래도 좋고요, 팝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왜 생각이 났는지 한 줄만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어우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럼 콩콩 디스크 자키 첫 번째 노래 나갈 건데요, 여러분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서 이 노래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건 크게 들어야 맛있어요.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 지금도 파티나 축제에서 들려옵니다. 데비드 수알의 니드 폴리.

이탈리아 명곡이었어요. 근데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해서 전 세계 클럽과 차트를 휩쓸었던 그런 곡입니다. 이 곡도 여러분들 볼륨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요란다 비쿨 앤 디컵이 함께합니다. 위너스픽 아메리카노.

5533님 키야 콩지 누나 음악 선곡 최고. 그 다음 곡은 이 노래 내 거보다 좋은데? 런던 보이즈의 노래 런던 나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크게 틀고 흔들흔들하고 있으니 남편이 쳐다보네요. 쳐다보면 어때요? 서은숙님 그리고 조현주님 차 안에서 저는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차은옥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선곡이 더 좋네. 런던 보이즈가 노래합니다. 런던 나이트.

아우, 차에서 브랜드 생각이 나서 두 곡을 들고 왔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졌다. 박민경님 볼륨 더더더 크게 업업업 하셨습니다. 롤러장에 온 것 같다고 설지원님. 그리고 3964님 마크레나 이 노래 춤 많이 따라 췄었습니다 하시면서 갑자기 생각난다 하셨고요. 조화금님도 마크레나 전 세계를 카레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로스텔 리오가 함께합니다. 마크레나.

아, 제가 팝송 두 곡을 골랐다고 여러분들도 이러시게요 진짜? 조명희님 너무 신난다 하셨고 임혜정님 진짜 졌다 크크크 그러니까요. 아, 나 완전 졌어. 범진호님 이 노래 들으며 기상체조하던 군 시절이 떠오릅니다. 마카레나. 그리고 김경수님 어머 웃는 소리 콩디랑 똑같아요 하셨고 임혜정님은요. 아, 업타운 펑크의 노래 이 노래 듣고 싶어졌습니다 하시면서 마크론슨 브루노 마스의 이 업타운 펑크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태님은 GQ의 젊은 남자 아 이 노래도 있었네요 진짜. 그리고 아싸 볼륨을 높이고 같이 들어요 최고다 하셨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저 오늘 차에서 정말 문득 떠올랐어요. 아, 날씨는 너무 덥고 아유 신나는 노래나 뭐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두 곡이 생각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들어봐야지 하고 두 곡을 픽해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또 대단한 곡으로 이렇게 또 바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데비드 수아레의 뉴드 폴리 제일 먼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명곡이에요. 꽤 오래전 그런 명곡인데 아주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요란다 비쿨 앤 디컵이 함께한 위너스픽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노래 이어서 들어봤고 그리고 런던 보이즈의 런던 나이 들어봤고요. 로스텔리오의 마카레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이 한 곡 있었는데 그쵸? 아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전해드리겠고요. 우리 민경님은 이 노래 다음은 빌리지 피플의 YMCA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꼭지점 댄스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0920님 콩디 오늘 이러다가 YMCA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맞다. 업다운 핑크. 업다운 펑크 노래 듣고 왔어요. 이 마크론슨 그리고 피처링의 브루노 마스가 함께 있죠. 그리고 정승원님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정말 열심히 추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정수님 모던 토킹의 노래도 생각난다 하셨고 윤정희님 셔플 댄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붐바스틱 신청합니다. 이은영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이 노래도 마구마구 생각이 났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람바다도 있었고 아하의 노래도 우리 허저묵님 보내주셨고 신해철 씨의 여름이야기 장훈진 님이 신청해 주셨고 가요도 좋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팝송으로 달리지만 다음 주에는 멋진 가요를 두 곡 들고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팝송으로 받아주셔도 좋고 가요로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영진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조명희님 역시 이번 DJ 멋진 걸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신경미님은 외매 노래가 생각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콩콩 디스크 잡기에서 우리 정말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곡들 참 많지 않습니까? 콩콩 디스크 자키에서 우리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컵빙수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우리 집은 언니와 나이 차이가 꽤 났다. 그래서 내가 20대였을 때 언니 아들은 벌써 7살이었다. 어느 주말 언니가 다급하게 자취방에 와서는 우리 모임 좀 다녀올게. 선호 좀 봐줘. 약속도 없던 내게 언니가 조카를 툭 맡겨놓고 나갔다. 바쁠 것도 없었다. 자취방에서 혼자 뒹구는 것보다 조카랑 놀고 나중에 두둑하게 용돈이나 받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모 심심해. 나가자. 나가자. 난 결국 한강으로 향했다. 비둘기는 날아다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웃고 커플들은 아주 세상이 자기들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나는 조카 손을 잡고 유람선을 탔다. 배가 출발하자마자 조카의 질문이 시작됐다. 이모, 저기 보이는 저 다리는 뭐야? 응? 양화대교. 5초쯤 지났나? 조카가 또 물었다. 그러면 이모, 저거는 뭐야? 저거? 당산철교. 와, 이모, 저기는? 그날 서울에 있던 다리 이름은 다 읊은 것 같다. 그러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간판 앞으로 다가간 조카가 살짝 중심을 잃었는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치마를 덥석 잡았다. 깜짝이야. 뭐야. 저기요. 아기를 좀 잘 보세요. 이모. 순간 유람선에 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다. 여자분이 잔뜩 화가 나서 노려보는데 나도 그때는 젊었다. 아니,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화를 내요? 아우 진짜. 둘 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려는 순간 여자 옆에 있던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자기야, 그냥 가자. 오, 그 한마디에 상황은 끝났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저분 가는 동안 여친 화 풀려면 고생 좀 하겠다. 그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났다. 돌아오는 길에도 조카는 계속 물었다. 이모 이모 저기 다리는? 저거 서강대교야. 밤섬 새들이 놀랄까봐 불은 안 켜는 다리야. 우와, 우리 이모는 천재다. 대교 이름을 다 외워? 그러면은 저거는? 아까 말했잖니 당산철교라고. 알아 알아 알아. 나도 복습한 거야. 조카는 웃고 나도 왠지 상쾌한 마음으로 웃었다. 그렇게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그리고 시간도 세월도 빠르게 흘렀다. 내 첫 조카 선호는 이제 28살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7살 꼬마는 어느새 어른이 돼 있다. 군대도 다녀오고 술도 마시고 운전도 잘한다. 애들 크는 걸 보면 내 나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녀석 통 전화 한 번이 없네. 요즘 MZ들은 대뜸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한다던데 문자 한 통 보내봐야겠다. 선호야, 이모랑 한강 한번 갈래? 조카에게도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길 바라면서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어우 좋네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나라 가족 조은홍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윤은영님, 저도 막내 이모랑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막내 이모랑 11살 차이래요. 맞벌이 부모님을 대신해 이모가 20살 때 그때 자연농원을 데려다줬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벌써 45살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안희로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고모는 어려운데 왜 이모는 편할까요? 저 이 문자 보고 생각해봤더니 진짜 이모가 편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가게에 들어가면 모르는 사장님께도 이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어, 그러네. 이모님 여기요. 고모님 여기요. 이렇게는 안 해본 것 같네요, 진짜. 어,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김경수님, 어떤가요? 콩디 주인공 연출 다 해요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제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 박순섭님, 지금은 제 얼굴이 보이시죠? 이분이 콩디 하루 종일 일이 바빠서 지금 들어왔는데 콩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제가 이 어떤가요는 2시간 중에서 가장 대본을 뚫어줘라.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집중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가렸더니 안 보이셨다고 우리 박순선 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 생각해보면 피식 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숨겨두고 계시죠?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살짝 다듬어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콩으로 말머리 어떤가요 하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좀 아주 맛깔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쉬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Beautiful.

황은희님,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차에 가면서 들을게요. 오늘 방송도 잘 듣고 갑니다 하셨어요. 황은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기현님도 주셨어요. 광프리카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광프리카 너무너무 덥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살인적인 날씨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고, 그리고 셋째 딸로 태어나 시어머니께 이쁨 많이 못 봤던 딸이 20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김경임 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딸 아들이 있는 집에 셋째 생일이래요.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혹시 콩디님의 수제 팔찌 부탁하면 양심이 없을까요? 딸이 좋아할 듯요. 아우, 그럴 리가요. 생일 맞았어요. 그리고 축하해드려야죠. 김경임님, 제가 비즈팔찌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따님의 손목 사이즈, 좋아하는 색깔 또 따로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임미용님도 오후 시간이 아주 시원합니다 하셨어요. 박정아님도 찾아와셨고, 그리고 우리 정지원님, 이모님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처음 보내보신대요. 근데 왜 사연지를 얼굴에 바짝 대고 읽어요? 설마 노안은 아니죠? 하셨습니다. 노안? 노안이 뭐지? 아, 사실은 이 어떤가요는 남자 역할도 해야 되고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애기 역할도 해야 되고 막 화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가 조금 제가 좀 민망하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막 코도 막고 연기하고 혼자 엄청 애쓰거든요. 그래서 좀 흉한 모습이 보여질까 봐 그래서 대본으로 얼굴을 가린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2부 끝곡입니다. 제이워크의 Suddenly 준비했어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 이번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에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소만 아닌 그 자리는 스페인어로 쾌란시아,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쾌란시아는 어떤 곳일까요? 회사 옥상일 수도 있고요. 비상계단이나 집 근처 카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꼭 장소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 음악을 듣는 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 타임이나 틈틈이 책을 읽거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대의 쾌란시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바닷가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길 수 있다면 그 시간 그 장소도 쾌렌시아가 될 수 있겠죠. 크리스 리어의 언더비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이 밤 팝스 프리덤이 그대에게 피난처, 안식처인 쾌렌시아가 되어드릴게요. 속상했던 마음, 또 위로가 필요한 마음 이곳에 풀어놓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니까 음악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여 방법은요.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TA로 시작해서 구사로 끝나는 그대. 아무리 좋은 노래도 에어컨 없이는 안 들려요 하셨어요. KI로 시작해서 4일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또 인사주셨고요. 그럼요. 일단 시원한 게 최고죠. 그대들은 지금 시원한 곳에서 듣고 계신가요? 바나나라마의 Venus, 존파의 Saint Elmo's Fire 두 곡 듣고 올게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그때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6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2위 곡 캐니 로긴스의 Danger Zone입니다. 듣는 순간 푸른 하늘과 전투기, 그리고 청춘 시절 톰 크루즈의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1986년 여름 극장가를 강타했던 영화 탑건의 오프닝 주제곡입니다. 영화의 폭발적인 흥행과 함께 이 곡도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이번 주 빌보드 2위가 됐죠. 그의 여름 최고의 사운드 트랙으로 자리 잡은 곡인데요. 사실 이 곡은 처음에 토토와 브라이언 아담스에게 먼저 제안이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모두 거절을 하는 바람에 캐니 로긴스에게 기회가 돌아갔고요. 덕분에 캐니 로긴스는 영화 푼 루스에 이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영화음악을 탄생시키며 영화음악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굳히게 됐다고 하나요? 들어보죠. 캐니 로긴스의 Danger Zone.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밥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케니 로긴스의 Danger Zone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요. 아이들보다도 바빠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엄마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빠들도 많이 바빠지셨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의 방학은 엄마의 몫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물놀이장이나 놀이공원을 찾기도 하고요. 아빠가 아이의 학원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하루쯤은 아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선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놀고 또 함께 돌보는 일상이 어느새 우리 주변에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가는 것 같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이에게는 엄마와 아빠 또 두 사람 모두와 함께한 추억이 생기고 엄마에게는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 생기고 아빠에게도 아이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뮤지컬 영화 음악들을 선곡해봤어요. 영화 올리버에서 주인공인 올리버와 노죠.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Consider Yourself. 이어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입니다. 줄리 앤드류스와 아이들이 함께 부른 도레미. 영화 애니의 OST 중에서 주인공 애니 역의 아일린 퀸 그리고 억만장자 워벅스 역의 알버트 피니가 함께 부른 투머로우 세 곡 준비합니다. Come see yourself.

나의 작은 세상. 나는 그 속에서 홀로 자라난 어린 소녀였죠. 나를 위한 작은 집을 꿈꾸던 작은 소녀였어요. 나무 사이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손님들에게 나무 껍질과 낙엽도 대접했죠. 잔디밭에 누워 크게 웃기도 했어요. 나는 꿈이 있었어요. 가장 높이 날아오르고 싶다는 꿈. 공원 뒤 어두운 숲을 방황하며 나는 신께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봤죠. 미소 짓는 별들이 내게로 내려오고 신은 고요한 가운데 대답하셨어요. 나는 기도하고 잠들었죠. 나는 꿈이 있었어요. 가장 높이 날아오르고 싶다는 그런 꿈. 이제 난 늙고 눈이 침침한 노인이 됐네요. 기꺼이 떠날 준비가 된 이 삶에서 더 해줄 말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만족스럽게 살아왔고 잘 살아왔어요. 내가 남길 이야기는 내 삶 속에 녹아 있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가장 높이 날아올라 천국에 다다를 준비가. 나는 꿈이 있었어요.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 꿈을 품고 살아온 시간만큼은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프리실라안의 드림이었습니다. Family of the Year의 Hero, A Fine Friend의 Almost Lover 이어집니다.

Family of the Year의 Hero, A Fine Friend의 Almost Lover 들려드렸습니다. Los Diablos는 1960년대 스페인을 대표했던 팝 그룹이에요. 그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Un Rayo del Sol, 한 줄기 햇살은 1970년대 스페인에서 여름의 노래로 불릴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이어서 독일에서 결성되고 유럽에서 활동한 라틴 음악 그룹 로스 무차초스의 Cuando Calienta el Sol, 태양이 뜨거울 때 들려드리죠.

로스 디아블로스의 Un Layo del Sol, 한 줄기 햇살하고요. 로스 무차초스의 Cuando Calienta el Sol, 태양이 뜨거울 때 들어봤습니다. 요즘은요, 밤이 되어도 한낮에 열기가 식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뜨겁고 생각도 많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노래를 들으면

면서 오기로 했다가 마음도 비웠다가 멍하니 딴 생각도 하다 보면요.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악이 주는 편안함 덕분이겠죠.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마릴리언의 뷰티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여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우습긴커녕 멋지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히길 죽도록 하기 싫었지만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빛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같죠? 오늘은 우리도 스파이더맨처럼 멋지게 해내볼까요?

2026년 8월 6일 목요일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리아나의 엄브렐라였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가 개봉하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역주행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무려 9년 전 톰 홀랜드가 예능에 출연해서 리안나의 엄브렐라 댄스를 커버했는데요. 근데 그 영상 댓글들 반응을 보니까요. 톰 홀랜드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무대 위 어떤 남자 댄서보다 파워 있고 어떤 여자 댄서보다 섹시하다 등등등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을 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톰 홀랜드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일들을 뭔가 제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막 하기 싫어하고 빼고 그러나. 에이. 특히 우리 이제 아나운서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하기 싫은 것들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춤추기, 노래하기. 처음에는 내가 왜 아나운서로 들어왔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것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는 것 역시나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철판을 깔고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제 또 그런 거 없나? 이렇게 찾게 되기도 하고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막상 또 하다 보면은 재밌는 일도 있는 것 같고 힘든 일이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인정받는 순간도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네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해서 열심히 해본 일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매일 하는 출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목요일 정말 출근하기 싫은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주말권에 접어들었지만 피로가 좀 쌓여있는 날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상쾌하게 아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아이유 네모의 꿈 들려드렸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221님, 어제 너무 일찍 자서 3시에 일어나서 계속 깨어 있었어요. 학생인데 제 수면 패턴 어쩌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어쩌다니요? 맞춰야죠. 이제 오늘 쭉 주무시지 마세요. 9221님. 그러면은 진짜 중간에 낮잠을 자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에 꼭 참고 밤에 평소에 주무시던 시간에 주무세요. 그러면은 이 패턴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졸리다고 피곤하다고 낮 시간대 낮잠을 자게 되면은 밤에 잠이 진짜 확실히 안 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도 적용이 안 된다면 요즘에 멜라토닌 젤리 이런 것들 드럭스토어에 팔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패턴 학생 때는 더 잘 지켜야 하는 거 아시죠? 1895님 안녕하세요. 9살? 신현울이에요. 오늘 생애 최초 서핑 배우러 양양 가고 있어요. 차 밀릴까봐 새벽 5시 전에 나왔는데 하나도 안 졸려요. 오랜 시간 운전하는 우리 아빠 파이팅해요. 현율이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누가 9살이 생애 최초라는 말을 씁니까? 1895님 어머님이시죠? 아홉 살 신현율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현율 어린이가 보낸 문자라며 아우 반가워요. 우리 현율 어린이 어쩜 이렇게 어휘력이 9살부터 풍부할지 새벽 5시 전에 양양 가려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현율 어린이를 비롯해서 운전하고 계시는 아버님 그리고 왠지 문자를 보내주셨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머니까지 새 가족 안전하고 즐겁게 양양 여행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염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경자님 신청곡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부활, Lonely Night.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에 이어서 부활 론리 나잇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배미란님께서요. 햄디 축하해줘요. 저 집 계약하러 갑니다. 저도 이제 제 집이 생겼어요. 작은 집이지만 인생 최초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파티할래요. 이사하고 또 소식 전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려요, 미라님. 아, 참 요즘에 이제 가장 갖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집. 최초로 내 명의로 된 집을 갖게 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라님. 아유, 계약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 미라님만의 순간들, 시간들 다 보상받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새로운 집에서, 내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기를 저희 상쾌한 아침에서도 응원 보내도록 할게요. 파티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파티하실지 궁금하네요. 뭐 드실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내 명의의 집이 생긴다면 아, 전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재테크도 잘 못해가지고 평생 모아서 집 서울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힘든 경기 속에서 우리 미라님 내 집 마련하셨다니 더더더 축하드리고 싶네요. 9619님께서는 제 침대를 점령한 4개월 차 먼치킨 먼지예요. 유원님 너무 상큼한 목소리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먼치킨이 그 다리가 짧잖아요. 아 너무 귀엽네요 진짜. 되게 특이하게 흰색 고양인데 코만 노란색이 있어요. 아우 근데 발바닥은 좀 검은 빛이 도네요.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름 먼지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9619님께서 진짜 배우신 분인 게 사진을요 3장을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힐링되네요. 다음부터는 30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거 진짜 공유하고 싶다. 너무 귀엽다. 꼬리만 검정색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아 가족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네요. 힐링 사진들 먼지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5위 그리고 4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5위는 B1A4의 솔로데이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청량감 넘치는 노래고요. 이어서 4위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이었어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남녀 듀엣곡이 아닐까 싶네요. 달달한 여름밤이 연상되는 노래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B1A4 솔로데이,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요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5위 비어네이퍼 솔로데이 4위 산이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이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 부른 한여름밤의 꿀 이 노래는 여름철 대표 뭔가 사랑곡? 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들어도 그 시절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또 여름밤에 느낄 수 있는 그 간질간질한 사랑 느낌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열대야 때문에 이런 간질간질하고 조금 사랑을 느낄 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때 당시의 여름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또 날이 더워졌는지 그쵸? 열대야로 인해서 여름밤 사랑 노래가 안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네요. 노래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밤 몽글몽글한 여름밤 분위기 잘 느껴봤고요. 비어네이퍼의 노래까지 두 곡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4634님께서요. 8월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출근하던 중 오늘은 간만에 라디오 좀 들어볼까 하며 라디오를 틀었는데 상큼한 목소리에 채널 고정하고 문자까지 보내봅니다. 8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간만에 라디오 좀 들어볼까 하던 찰나에 제 목소리가 딱 나오다니 4633님 저희는 운명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쭉쭉 채널 고정하시고 상쾌한 아침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8월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아, 참 시간이, 그쵸? 우리 4634님처럼 새로운 다짐, 아, 남은 하반기는 좀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것들을 잃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새로운 다짐들 하셨을지 좀 급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자꾸 막 하다 말다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8월부터는 조금 더 자주 근데 이게 또 제가 느끼기에 일주일에 몇 번 가야지? 하면은 스스로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으면 매일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매일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8월 6일이나 지났는데 매일은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좀 자주 가는 것으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8월 어떤 다짐들 세우셨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Boy Next Door의 오늘만 I Love You 그리고 지코 아무 노래

Boy Next Door, 오늘만 I Love You, 지코 아무 노래 두 곡 이어서 드렸고요. 463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50세 예쁜 아줌만데요. 육아 동지들과 번개로 강릉 여행 떠나기로 했어요. 피크인데 숙소 예약을 못해서 잠은 찜질방에서 나이 들어 무계획 여행은 처음이라 좀 무섭기도 한데 설레기도 하네요. 잘 다녀올 수 있겠죠? 그럼요. 아우, 무계획 여행이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한답니다. 제가 또 무계획하면 저잖아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즐거운 일들 많이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4636님. 육아 동지들,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들 잘 만들고 오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찜질방에서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식혜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For Love.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영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엔플라잉의 옥탑방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스 중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따뜻한 감성으로 이 시간을 한번 채워보시죠. 먼저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영어 가사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그들은 나를 아껴주죠. 두 번째, 나는 인생에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세 번째, 아무것도 보장되진 않아요. 네, 하와이 출신 싱어송라이터 마카나이의 Family라는 곡이에요. 제목이 Family이니까 아무래도 따뜻한 감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곡은 2020년에 발매되었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까요? 그들은 나를 아껴주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말입니다. They're always there for me. 가족들은 항상 내 곁에 있고 showing they care for me. 자, 이 부분 들으셨죠? 그들은 나를 아껴주죠 라는 가사가 they care for me 라는 부분입니다. They care for me. 그들은 나를 아껴주죠. 근데 showing they care for me 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나를 아껴준다는 걸 보여주면서 they're always there for me. 가족들이 항상 내 곁에 있죠 라는 뜻이에요. I don't know why some people just can't learn to get along. 왜 어떤 이들은 just can't learn to get along. 서로 잘 어울리는 법을 배울 수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가사입니다. They'd rather be headstrong singing their own song.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지 짐작하고 계시죠? 그들은 they'd rather be headstrong, 머리가 강한이 아니고 고집 센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headstrong, 고집이 세고 singing their own song, singing their own song이라고 하면 그들 방식만 고집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리는 법을 못 배우고 하는 것이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그들의 목소리만 낸다. 그들 방식만 고집한다라는 가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나는 인생에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아주 여유롭게 불러준 부분이죠.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나는 인생에서 정말 운이 좋았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난 인생에서 참 운이 좋았어요. Even through the times of strif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끝부분에 strife라는 단어가 들렸죠. S-T-R-I-F-E 이 철자이고 어려움이라든지 고난, 뭐 힘든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ven through the times of strife. 심지어 힘든 시기에도요. 난 인생에서 참 운이 좋았어요. If you look into my heart, 당신이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you will find all the love from you is still inside. 당신으로부터의 그 사랑이 여전히 is still inside.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아무것도 보장되진 않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Where I'd be.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If you didn't believe in me. 자,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If you didn't believe in me.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죠. Somehow you could always see. 어떻게든 당신은 you could always see. 알 수 있었겠죠. 여기서의 see는 보다. 이것보다는 알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Just what I was meant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든 당신은 알 수 있었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운명인지를 알아냈겠죠. 라는 말이에요. I don't know why some people just don't get the love they need. 나는 왜 어떤 사람들은 just don't get the love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사랑을 얻지 못하는지를, 받지 못하는지를 I don't know. 모르겠어요. 라는 가사도 들렸습니다. 좀 해맑게 느껴졌어요.

이어지는 가사이기도 하네요. Well, nothing is guaranteed. 뭐 아무것도 보장되진 않는다라는 가사가 이 부분이죠. Nothing is guaranteed. Nothing is guaranteed. 네, 이렇게 연습도 해보시고. But love is a mighty seed. 하지만 사랑은 love is a mighty seed. 씨앗은 씨앗인데 아주 강력한 씨앗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씨앗이에요. 이처럼 잔잔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네요. 그럼 함께 감상해 보시죠. 마카나의 Family.

그럼 따뜻한 가사 내용 기억하시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그들은 나를 아껴주죠. They care for me. 이 문장 기억하고 계시죠? They always look out for me. 이렇게도 대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그들은 나를 챙기죠. They always look out for me. They care for me. 두 번째, 나는 인생에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기억나시죠? I've been blessed. 나는 축복받았어요. 라고도 전달해 보시고요. 세 번째, 아무것도 보장되진 않아요. Nothing is guaranteed. 이 소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Nothing is guaranteed. Life is full of uncertainties. 인생은 불확실함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nothing is guaranteed. 아무것도 보장되는 건 없어요. 이처럼 연결시킬 수 있는 문장으로도 연습해 보세요.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They care for me. They care for me. They care for me. 두 번째, 나는 인생에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I've been so lucky in my life. 세 번째, 아무것도 보장되진 않아요. Nothing is guaranteed. Nothing is guaranteed. Nothing is guaranteed. 네, 이렇게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곡과 함께 해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0: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351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대구에서 서울 여행 다녀왔어요. 더워서 땀을 엄청 많이 흘렸네요. 서울 여행 갔던 목적은 바로 이분들의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합니다. 레드벨벳 코스믹. 아, 레드벨벳의 팬 콘서트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우리 2351님께서 행차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레드벨벳이 컴백을 했더라고요. 아우, 상큼한 레드벨벳 공연은 잘 즐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청곡 들으시면서 그때 당시에 좋았던 기억들 다시 떠올려보세요. 레드벨벳 코스믹.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126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햄디 첫 인사 올립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시네요. 오늘도 모두 수고하시고요. 동방신기의 주문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1267님 밝은 에너지 마음껏 받아가시고요. 신청곡도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동방신기 주문 함께 듣고 오시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서혜영님. 엄마 아빠가 왜 옛날 노래들만 들으시는지 알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라떼 노래만 듣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비스트의 쇽 들려주세요. 비스트의 노래가 벌써 라떼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제 세대 노래란 말이에요. 옛날 노래가 진짜 다시 들어도 너무 좋죠, 세영님. 라떼라고 믿고 싶지 않은 비스트의 쇽 함께 듣고 오시죠.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도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0762님께서는요, 해남 땅끝마을 최남단에서 바다를 향해 산길을 걷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이 힐링하기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곳이 해남 땅끝마을이군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와, 진짜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바다도 보이고 이런 곳이 사실 국내에 많지는 않은데 우리 0762님 덕분에 제가 또 화면 너머로나마 구경을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걸으시고 또 이쯤 되면은 올라가면은 그렇게까지 더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0762님. 5521님. 회사에 두고 온 남편 차 가지러 3킬로 뛰어서 갑니다. 덥네요. 그래도 바다 보면서 아침 힐링합니다. 여긴 어딜까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니.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 여러분들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운동 인증 사연들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사진들까지 보내주셔서 마치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바다를 보시면서. 근데 또 남편 차를 가지러 3km를 뛰어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3km, 아, 짧지 않은 거리지만 얼른 얼른 서둘러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060762님 그리고 5521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더위에 몸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동하세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엠바이홀드의 Numb Little Bug.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내 생각만 하지 말자.
1: 아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바쁘네. 아 피곤해. 아.
2: 안녕하십니까 상하팀 젠지 사원입니다. 아 저희 하반기 예산안 보내드린 거 확인하셨습니까? 아 네네.
1: 아 우리 젠지도 네. 통화하느라고 정신이 없네. 아우 석신이야.
2: 아 근데 그거 오늘까지 처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 예 빨리 좀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참 우리 젠지가 미간도 찌푸릴 줄 아네. 어이구 쭈쭈쭈 귀엽니 귀여워. 아 그나저나 오늘 점심 뭐 먹지?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없어. 이거 처리했고, 아 저것도 처리했고. 아
2: 안녕하십니까. 아 저 오전에 전화드렸던 상하팀 젠지 사원입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 점심 시간 끝나서 바로 전화드렸는데 그 저희 하반기 예산은 혹시 보셨습니까?
1: 아 젠지 쟤는 아까부터 누구랑 저렇게 통화를 하는 거야?
2: 아 그게 아니고요. 아 네네네네. 아니 그 아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유한 선배님 전화 좀 받아보십시오. 회계팀 수지 과장님인데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1: 내 자리로 전화 돌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상하팀 허유원입니다.
3: 유원 씨, 나 바쁜 거 알아 몰라?
1: 에 당연히 알죠. 과장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3: 자기네 신입 아주 난리도 아니야. 지금 나한테 한 시간 간격으로 전화하는 거 알아? 지가 무슨 뻐꾸기 시계야 뭐야?
1: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젠지가 좀 급했나봐요.
3: 아, 나 진짜 점심 먹다가 체할 뻔하고 지금 나 커피 먹다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아, 나도 바쁘고 정신없어. 진짜 우리 팀 난리도 아니야. 적당히 좀 하라 그래요. 적당히 알아.

0: 선배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1: 아, 젠지야, 너가 좀 이번에 과했다는 거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이게 우리 팀만 바쁜 게 아니라 다른 팀도 바쁠 수 있어. 이게 나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2: 죄송합니다, 선배님. 시정하겠습니다.

0: 존박 니 생각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내 생각만 하지 말자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참 진짜 이게 내 생각만 하게 될 때가 있긴 하지만
1: 짠해요,
0: 주변도
1: 짠해.
0: 그러니까 생각이 아마 젠지도 또 빨리 일을 처리해야지 욕을 안 먹으니까
1: 그쵸.
0: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아유,
0: 저도 최근에 사실 젠지 같은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1: 그래요?
0: 네, 이게 저희가 아나운서실 같은 경우는 보고 체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1: 그건 어디든 그래요.
0: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중요한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섭외를 받았을 때 그 섭외를 해주시는 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팀장님께 전달을 드려서 아나운서실을 통해서 이 섭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가 어떤 최근에 어떤 방송을 했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랬던 나머지 일단은 우선 이제 그 작가님께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언제 시간 됩니다. 라고 해놓고 후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먼저 작가님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놓고 아차 맞다 이제 보고 이렇게 돼서 팀장님께 전화를 드린 거죠.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떡하지? 난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1: 전화를 많이 했군요.
0: 네. 근데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퇴근을 하시고 또 이제 가정이 있으시고 아이가 있으시고 해서 바쁘신 와중이었던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장문의 카톡으로 사실은 이랬다 하면서 이실직고를 또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넓은 마음인 팀장님께서 유원아 나도 전달받았어 괜찮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젠지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 수지 과장님 같은 선배님이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 난리도 아니야?
0: 그러니까 진짜 바쁜데 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그렇죠. 아니 방송을 하고 있으셨을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1: 회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0: 그러니까요. 그 순간에는 제가 마치 이 앞만 보는 경주마처럼 소통이 돼야 된다만 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반성 많이 했습니다.
1: 네, 왜냐면 다른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는 상황처럼 사실 그 프로그램에 다른 선배가 투입이 돼야 됐을 수도 있고.
0: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방송이 다음 날이었어요. 급한 이제 대타 이런 거였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0: 사회생활 어렵다, 진짜.
1: 근데 젠지 같은 케이스가 신입 때 딱 실수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0: 맞아.
1: 왜냐면 어쨌든 잘 모르고 뭐라도 물어봐야 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자꾸 전화를 하는데 이게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0: 맞아요.
1: 이거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0: 사리 분별이 좀 안 되는 거지.
1: 우리 또 과장님께서 너무 이제 또 막 뭐라 하시는 거라서 나중에 이제 좀 젠지 상황 챙겨주면 되죠.
0: 그쵸.
1: 아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0: 이게 참 그 센스와 눈치와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고
1: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을 잘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막 이기적으로 내 거를 챙기는 거 있잖아요. 같은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내가 했다라고 꼭 티를 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막 주변 사람들한테 해서 막 이거 막 제가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문제인 거죠.
0: 그거는 좀 쉽지 않죠.
1: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야무지게 또 자기는 자기 건 잘 챙기더라고요. 저는 좀 그래서 그건 얄밉긴 한데 저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었거든요.
0: 이 회사라는 게 참 좀 그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것을 잘 챙기면서도 남들한테 너무 이기적으로 안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1: 이런 생활의 팁이나 이렇게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알려주세요. 우리 사가족분들 중에서도 직장인분들께서 정말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좀 우리 아직 저희가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서
1: 나이는 많지만요? 왜 갑자기 싸잡아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나이 안 많아요.
0: 싸잡다뇨.
1: 난 나이 안 많아요.
0: 저희가 신입사원 치고는 이제 신입도 아니에요. 심지어.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연차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방향이 혹시 잘못됐다. 얘네가 좀 이상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이 느끼신다면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좀 지적도 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시면 저희가 꼭 잘 이렇게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아셨죠? 저희 이제 박철규 씨 보내드리면서 주식회의 너를 생각해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재너두. 검색창에 이재너두.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고객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0: 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더 벌브의 Bittersweet Symphony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9도까지 오를 텐데요.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휴가철이라 출근길 부담은 크지 않은데요. 고속도로 사고 구간들이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부터 볼게요. 송탄 부근입니다. 2차로와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터널 부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이고요. 장수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계양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도 사고 있는데요. 양서 2터널 아니고요.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제천 부근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구분길이라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그곳의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김장훈, 조피디의 고속도로 로망스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오늘, 저는 성우 조경아입니다. 김장훈 조PD의 고속도로 로망스로 8월 6일 목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시작했어요. 김학범님, 경아님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또 2793님, 경아 누나 출석합니다. 오늘 파이팅입니다. 권영민님도 안녕하세요.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계신다고요. 또 신정희님, 경원님 반갑습니다. 더위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 무더위와 열대야의 비명을 지르게 되네요. 9058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조금 선선하네요. 바빠도 상쾌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보아요. 파이팅! 그 선선한 지역이 어딥니까? 유미수님, 오늘 아침 기온 28도 너무 좋아요. 여긴 강원도 평창입니다 하셨네요. 지금 서울도 약간 비슷한 온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장수환님, 경아님 백군 복장 시원해 보여요 하셨네요. 아, 제가 이렇게 밝은색 모자를 쓰고 오면은 꼭 백군 복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청군 모자를 좀 쓰고 와야 하는데 막상 모자를 쓰려고 할 때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짙은 색에 손이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 이 형평성을 위해서 곧 청군 복장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오늘 내가 꿈꾸는 휴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휴가를 보내고 싶은지 여러분이 원하는 휴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0: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Say goodbye.
1: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그리고 빅뱅의 하루하루 들으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네요. 최성우님이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우리 아내 생일날입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항상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있어요. 늘 미안하고 고마운 아내입니다. 제가 능력이 더 좋았더라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아내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이 마음 온전히 가닿으면 좋겠네요. 아내분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사이 이사님, 제 와이프 생일이라서 사연 보냅니다. 저와 결혼한 지 13년이나 되었지만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와이프한테 고맙고 사랑한다 전해주고 싶네요. 우리 세 가족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참 이렇게 고마워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진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또 그런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또 사연들도 다 주시고요. 이런 것이 바로 행복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 이사님 아내분도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9698님, 작은 아들 생일입니다. 아침에 비싼 소고기 미역

먹고 끓여서 주고 전 일하러 나왔어요. 아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야기하네요. 성진아 28번째 생일 축하해 하고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그 뽀얗게 국물 진하게 우러나온 소고기 미역국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야, 이게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음식이 아닌가 싶네요. 어우,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와서 그냥 후루룩 하고 들이마시는 순간에 그 어떤 약기운이 몸에 퍼질 것 같아요. 아드님 아주 든든하고 힘찬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성진님 28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피노키오의 노래 함께 들을까요? 사랑과 우정 사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시원한 숲속에서 낮잠을 즐기는 시간을 꿈꿨는데 그 꿈을 이루던 날, 고흥의 한 휴양님의 방문에 그곳에 마련된 썬베드에 누워 숲속에서의 시간을 즐긴다.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편백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숲속. 덕분에 시원한 기운이 가득하고 하늘을 덮은 나뭇잎들 사이로 보이는 햇살은 화사하다. 나무 냄새, 풀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누워있다 보니 어느새 잠이 솔솔. 기분 좋은 나른함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이렇게 잠들었다가 깨면 또 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겠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숲의 풍경을 바라보다 잠들기 직전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9580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고흥 휴양림에서 베드에 누워 30분 낮잠을 즐기고 왔죠. 이렇게 사연도 주셨는데 정말 달게 주무셨겠습니다. 그야말로 단잠. 공기 좋은 숲속에서의 낮잠이라니. 양은정님이 시원한 숲속 들어가 있으면 힐링인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산모기만 없으면 최고죠. 야, 이거 참... 이거 참 어떡하죠? 가기까지도 이 힘이 필요한 거 이거 어떡하죠? 아 그래도 또 그 힐링이 되는 시원한 숲속 생각하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추억 나눠주신 9580님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내가 꿈꾸는 휴가, 이번 주 주제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휴가 모습 알려주세요. 안희로님이요. 일요일 14시, 그러니까 낮 2시에 사회인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취소됐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네요. 낮엔 외부 활동이 힘들어지네요. 오, 그럼요. 야, 2시면은 가장 햇살 뜨거울 때인데 지금 뭐 야구장 관객 쓰러져가지고요. 프로야구도 아마 이번 주 지금 화요일부터 취소된 곳들이 있을 거고 어제, 오늘 지금 5일, 6일 경기는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땅히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외부 활동 조심하셔야 하고 온열질환 환자 수가 정말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좀 시원한 곳에서 최소한 좀 쉬시고 나중에 좀 기운이 괜찮아졌을 때 그때 다시 즐거운 사회인 야구 경기 펼치도록 하시죠. 강정우님, 퇴사 후 집에서 힐링 중인데 너무 행복해요. 평소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았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줄이야. 퇴사를 왜 진작 안 하고 버티고 있었나 싶네요. 야,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보다. 지금 집이 어떤 마음의 휴양님, 마음속 휴양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 힐링에 저도 이렇게 한 수저 얹어볼까요? 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시원하게 보내세요.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0467님, 우아조의 열렬한 팬이라 재수하는 아들이 아침에 학원 가면서 매일 듣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들이 그러네요. 드디어 아는 노래 나왔다고. 아... 아무래도 빅뱅의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내일 아들 생일인데 재수하느라 친구들도 못 만나는데 사연 소개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하고 하트를 팍팍팍팍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생일 일단 너무 축하하고요. 재수 또 공부하느라고 뜨거운 여름 보내고 있겠네요. 조금만 힘내시고요. 생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부하다 드시라고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마 다음 노래도 아드님 아마 알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즈의 Get a Guitar 듣고요. 이어지는 곡은 애프터스쿨이에요. 디바.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바라는 휴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0038님,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자칭 성북동 홍보대사 서윤맘입니다.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해서 집에서 마루에 돗자리 펴놓고 추리소설 한 권과 옥수수, 딱딱한 복숭아와 함께하는 것, 저에겐 늘 최상의 휴가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세요 하셨네요. 여름에 추리소설 한 권과 여름 먹거리들 참 좋네요. 최근에 그 일본 추리소설 작가죠. 히가시노 게이고가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도 좀 나고요. 그분 책 참 좋아했었는데 추리소설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소설도 읽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진소희님, 원하는 휴가는 제가 제이어서 그런지 피인 휴가를 가고 싶어요. 즉흥적인 휴가요. 눈 뜨자마자 바다 가자 결심하고 회사에는 당일 휴가를 쓰고 일단 바닷가로 고고!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때그때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의 휴가요. 지금 이미 계획을 짜셨는데요, 진소희님? 피도 상황 따라서 제이가 될 수 있으니 제이도 당연히 원하시면 피와 같은 휴가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351호님, 제가 꿈꾸는 휴가는 비가 내리는 풀빌라 리조트에서 휴식하기입니다. 아, 영화 같네요. 5143님, 딱 이틀만 24시간 내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서 삼겹살 굽고 맥주 한잔하면서 뒹굴뒹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0481님도 전 동남아 가보고 싶어요. 동남아 요리 좋아하거든요. 해산물도 실컷 먹고요. 하고 바람 전해주셨네요.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크리스 버그가 부릅니다. Here is your paradise.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5분이네요. 최종록님, 경아님 더위를 피해서 김해에서 2박 3일 서울로 출장을 왔는데 하, 지금 수유동 29도입니다 하셨네요. 뭐 어쩜 좋아요. 김해 쪽 영동 쪽 엄청 덥다가 지금 약간 서쪽으로 더위가 더 몰려와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김해가 조금이라도 덜 덥지 않을까 싶은데 아우 더위와 함께 서울로 오셨네요. 이를 어쩌나. 지금 내일이 원래 입추거든요. 그런데 와 정말 입추라는 단어를 입에서 내뱉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오늘 지금 서울이 39도가 예보가 되어 있고요. 이게 오차범위 생각하면 한 40도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유 최성능님 출장 파이팅입니다. 황순영님 너무 졸려요. 오늘 3시간 겨우 자고 출근 중입니다. 야근도 있어요. 뭐 어쩌다 잠을 못 주무셨나요? 낮에 이렇게 너무 피곤할 때는 이렇게 잠을 잔다기보다 잠깐 눈을 감고만 있어도 좀 피곤도 풀리고 하는데 중간에 좀 그런 시간들 가지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근까지도 있으시다는데 오늘 하루 잘 이겨내십시오. 양파의 노래 함께 듣죠. Forever with you.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실라

0: 좋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세요. 잠시 후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색종이의 사랑이란 건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입추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이 덥죠. 계속된 더위에 피로가 누적된 분도 있을 텐데요. 졸음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송탄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차로가 차단된 상태고요. 1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포 부근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부곡 부근부터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 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용인에서 양지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입니다. 성동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났는데요. 중랑교 부근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문어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를 지나서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 정체는 행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주주클럽의 나는 나입니다. 이 노래는 떼떼떼떼로 시작하죠. 어린 시절 어른들 손에 이끌려 목욕탕에 가서 떼 밀던 추억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중 목욕탕 사우나실에는 이것이 있어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잘록한 호리병 모양의 투명한 이것 무엇일까요? 모래를 떨어뜨려 시간을 재죠. 1번 모래시계, 2번 배꼽시계, 3번 뻐꾸기시계.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사우나실에 비치 된 이것,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명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죠. 1번 모래시계, 2번 배꼽시계, 3번 뻐꾸기시계.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뽑겠습니다. 주주클럽의 나는 나.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주주클럽의 나는 나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사우나실에서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 쓰는 이것. 오늘의 정답 1번 모래시계죠. 1665님 정답 1번 모래시계 보내주셨고요. 김성철님 모래시계 나 당첨 안 될까 봐 떨고 있니? 김성철님 이렇게 하면 커피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9885님 1번 모래시계 오늘 처음으로 청취. 오, 반갑습니다. 저는 나오는 노래 다 알아요. 50대 하셨네요. 그럼 우아조를 더 잘 즐기실 수 있겠어요. 정향진님 모래시계 어릴 적 두 언니랑 목욕탕 가면 큰언니 자기 때 다 밀 때까지 탕에 절 담가놓고 때를 밀면 꼭 살갗을 다 밀어버려. 씻고 나면 상처가 남은 그런 아픈 추억이. 정말 옛날에는 왜 그렇게 세게 밀었을까요? 야, 푹 담가놨다가 그냥 거의 살갗을 다 밀어버릴 정도로 때를 밀어서. 이영우님 정답 모래시계. 저희 집이 목욕탕이었는데요. 한증막에 모래시계 하나씩 놓아두었는데 수건 다음으로 분실이 많이 됩니다. 어머, 모래시계가 좀 예뻤나 봐요. 최도규님 오답 오늘 쉴게. 정말요? 오늘 좀 쉬시나요? 오늘 하루? 4777님 1번 모래시계. 저팔계 생각나네요. 손영 왜 이러셔? 경원이 저팔계 성대모사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플리즈. 왜 저팔계가 갑자기 생각이 나신 거예요? 4777님 왜 이러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0140님이 어제까지 휴가였던 남편, 저는 출근했는데 혼자서 아들 방 셀프 도배 장판하느라 땀 엄청 흘리고 고생했어요. 출근하기 싫다며 징징대며 출근했어요. 경아님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출근길 듣고 있을 거예요 하셨네요. 남편분 휴가도 가족을 위해서 쓰셨네요. 집안이 조금만 바뀌어도 기분이 새로워지잖아요. 아드님 아주 좋아하셨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힘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 잘했어요. 칭찬 도장 꽝 찍어드리고 별표 5개 드립니다. 출근길 즐거운 길 되시길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에릭남의 못 참겠어. 클릭비 드리밍.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577님, 살려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SOS인가요?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에어컨 고장이에요. 어떻게 극복하죠? 아, 다리도 아픈데 이거 더위 때문에 더 아프시면 어떡하죠? 오, 구사님, 듣기만 하다 처음 보냅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집중 재활하러 어제 옮긴 병원 옥상에서 라디오 들으며 걷고 있어요. 같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분들 쾌차합시다. 강희 엄마 하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재활 잘 하셔야겠어요. 또 0133님도 어제 저녁에 배드민턴 치다가 살짝 발목 삔 듯 했는데 갑자기 새벽부터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지금 병원 가요. 오늘 생파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별일 없기를 기도해 봅니다. 새벽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날씨도 덥고 내 마음도 타들어가고 하셨네요. 병원 가시면 정확히 상태 아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거 쉬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세 분 모두 얼른 괜찮아지시길 바라면서 외출 괜찮아지시면 당 떨어질 때 드세요. 1577님, 5594님, 0133님 세 분께 모두 아이스 초코 쿠폰 드릴게요.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깜짝 이벤트 갑니다. 당 충전 필요한 분들 그냥 저요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모두 20분 추첨해서 아이스 초코 쿠폰 드릴게요. 20분 추첨합니다. 저요만 보내시면 응모 완료예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는 동안 받을게요. 오늘 아침 꼭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오늘 꼭 이 노래는요. 먼저 김환진 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마야의 쿨하게. 그리고 7300님이 지금 대구인데요. 여긴 아침 저녁으로는 살랑살랑 바람이 좀 불어요. 더위가 다 서울 경기로 가서 어째요. 덥지만 오늘도 잘 이겨내보아요 하시면서 이 상황에 아주 공감해 주시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오스의 넌 남이 아냐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두 곡 이어집니다. 마야의 쿨하게. 이오스의 넌 남이 아냐.

가레스 게이츠의 Any One of Us 들으신 지금 이 시각 8시 31분입니다.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당 충전 이벤트, 달콤하고 시원한 선물 아이스 초코 드리기로 했죠.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저요 하고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하경미님 저요 하고 와 물결표를 엄청 많이 붙여주셨어요. 큰 소리로 외쳐주셨군요. 3927님 진짜 저요. 가짜 저는 누굽니까. 조근택님 저요 손 들어주셨고요. 5654님 저요 후드 청소하다 손가락을 베었어요. 놀란 가슴 당이 필요해요. 아유, 손가락 좀 지금 치료는 하셨나요? 5212님 저요 출근하는 길인데 당이 너무 떨어지네요. 5407님 저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수험생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어요 하셨어요. 야, 이제 수능 105일 남았어요. 조금만 더 파이팅입니다. 8398님 저요. 아우, 이 뜨거운 여름에 간만에 데이트 가려 했는데 이 아침부터 자동차 배터리 나갔어요. 차 막히는데 이제라도 출발해 봅니다. 휴 하고 한숨까지 쉬셨네요. 아유, 데이트 도중에 방전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데이트 잘 하십시오. 이분들 포함 모두 20분 아이스 초코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오늘 선곡표에서 확인하세요. 두 곡 준비했어요. 이수훈의 고백,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3346님, 저희 아침입니다. 모카빵 살짝 오븐에 굽고 스크램블과 토마토 주스로 아침 준비 완료! 하고 아침 메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스크램블 위에 파슬리도 톡톡 뿌려서 모카빵과 함께 접시 위에 아주 소담하게 담아내셨는데 갈색, 노랑, 그리고 토마토 주스 그 다홍색 색감도 참 예쁘네요. 3202님, 주말에 신랑이랑 청도 여행 다녀왔어요. 복숭아가 너무 풍년이래요. 올해 여름은 복숭아 원건 먹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한 여름 챙기세요 하셨네요. 1081님, 저는 출근해서 한쪽 귀에 이어폰 꽂고 티 안 내려고 머리 풀고 우아저 듣고 있어요. 우아저 놓치지 않겠어요. 요즘 날씨에 사무실만큼 시원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한 아침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행복한 마음 사연을 주셨어요. 원래 그 한쪽 귀는 머리 이렇게 길게 풀고 나머지 한쪽은 귀 뒤로 이렇게 머리 넘기면서 그렇게 우아하고 청초한 매력을 뽐내는 거 아니겠어요? 일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선에서 계속 우아함 놓치지 말아주세요. 1081님. 여러분의 신청곡 함께 듣죠. 5802님이 듣고 싶어 하셨어요. 베이비 몬스터의 I like it. 그리고 오랜만이네요. 이선욱님 신청곡입니다. 최창민의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BS Radio.
5: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E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박근선님 휴가 끝나고 출근하셨다고요. 주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 좀만 더 버텨보려고 해요. 아유, 휴가 끝나고 출근하시면 좀 일하기 힘드시죠. 지금 계속 이제 휴가 갔다 오신 분들, 이제 떠나시는 분들 여러 모습으로 지금 여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6944님 4일간의 가게 휴가 끝나고 가게 출근해서 옆 편의점 사장님과 커피 한잔하고 있네요. 울산 동구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하셨어요. 역시 경상도 지역은 조금 더위가 누그러진 게 맞네요. 근데 사실 지금도 덥긴 더우실 텐데 워낙 그 전에 좀 더웠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누그러지게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무더위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말씀드려도 지나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또 하시더라도 충분히 휴식도 하시면서 충분하게 수분 섭취하세요. 온열질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끝곡으로 산타나의 I'm Feeling You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이라 정체는 덜한 편인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하남 쪽에 올림픽대로 보니까 여기는 성수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반포대교 부근부터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는 행주에서 양화대교 그리고 여의도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김포 요금소 부근은 사고를 처리 중이라 부근이 혼잡합니다. 반대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0: 섹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을 우리는 잠깐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마다 잠깐이라고 느끼는 시간은 다를 때가 많죠. 일하다가 잠깐 앞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했는데 한 시간 넘게 감감무소식인 사람도 있고요. 갓난아기 키울 땐 1분도 안 되는 잠깐의 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더울 땐 잠깐의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죠. 잠깐 동안 쉬고 잠깐 물 마시고 이 더위에 부모님 괜찮으신지 안부 전화하는 잠깐의 시간. 오늘도 잠깐의 여유를 꼭 챙기면서 함께 하시죠.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8월 6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작곡으로 주현미의 잠깐만 함께 들었습니다. 잠깐만